내가 손목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이 붓가락을 채워야 그 곡선이 아름답게 나오는가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바로 감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손목을 어떻게 쳐서 해야 되는가 그거는 오랜 훈련을 통해서만 본인만이 느끼고 창출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항상 연습에 임하도록 알겠지?

초등학교 그러니까 재학 중에 그때 지금 돌아가신 임성남 선생님이라고 국립 발레단단 단장을 하셨던 분이 저희 그 학교에 교사로 계셨어요. 근데 그건 저는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학예회를 하는데 제가 2학년 때그 학예회에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꽃가나비라는 작품을 여학생 하나하고 둘이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마 저한테서 재능을 그 임성남 선생님이 재능을 보셨기 때문에 저를 그런 걸 시키지 않았나. 근데 그때는 뭐 아무런 것도 모르고 철 모를 때니까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게 유인지 춤인지 모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 춤을 접했던 거고 그다음부터는 뭐 저희 학교 강당에 와서 그 현수막을 뭐 천재소녀 배숙자 무용발표회 해가지고 춤추는 모습을 봤어요. 단체로. 근데 그 춤을 보면서 너무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그 배정혜 선생님이 저하고 동갑인데 그때 이미 배정혜 선생은 전국 투어 공연을 그렇게 하고 다닐 때예요.

제가 국립무용단에 그 74년도에 위촉이 돼서 무용단 단원이 됐어요. 국립무용단에. 아침에 제가 이제 그 국립무용단 출근을 해서 기본기를 연습을 하고 있으면 그 지도위원들이 쭉 앉아 계세요. 그 지도위원들 중에는 이제 뭐 한영숙 선생님, 뭐 한순옥 선생님, 김문숙 선생님 이런 분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밤낮 요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최상무기가 키가 이만큼만 컸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제가 어차피 국립무용단에서 주인공을 못할 바에야 일선에 나가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겠다 싶어서 임해방쌤한테 공부를 시작하면서 국립무용단을 그만두고 오로지 임해방쌤한테 그냥 올인을 해서 40여 년을 추었죠.

제가 체격이 작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좀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남보다는 좀 더 호흡을 뭐 강하게 한다 그럴까? 저는 호흡을 할 때 이 물론 업을 할 때도 있지만 뒤꿈치를 들 때도 있지만 뒤꿈치를 들지 않고 옆구리 이 호흡을 쫙 끌어올려서 머리끝은 막 위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런 거를 젊어서부터 제가 이 작은 키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호흡을 써야 되겠다라고 혼자 그 좀 독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단신이 장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공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또 빌어져라고 하는 명상 그거는 이제 구도자의 사사 그것도 결국은 제 얘기였어요. 무용가가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구도자의 자세를 그 춤을, 그 작품을 빌어서 춤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참 뒷바라지를 마음대로 못 해주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 이 양반의 형체는 가셨지만 아, 혼이 내 집에 아직도 머물러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위한 작품을 또 머물러 있는 혼이라는 그런 작품을 제가 직접 시도 쓰고 대본을 만들어서 그 작품도 만들었던 것들이 관객들에게도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게끔 만들더라고요. 그 저는 뭐 항상 그 작품을 공연할 때는 어떤 작품이든 간에 좀 부풀고 기대가 많죠. 관객들한테 호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이 전통춤을 잘못 추게 되면은 잘못 공연을 하게 되면 지루하다라는 개념이 항상 관객들한테는 가지고 있어요. 이 춤으로 인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한테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뭔가 만족감을 좀 드릴 수 있고 같이 풍류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저는 제자들이 창작춤 만들면은 간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많이 조언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밤낮 요구하는 거가 한국적 성향, 우리의 정서 이걸 많이 강조하죠. 제자들한테.

저는 이 춤이라는 게 바로 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업으로 제가 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정년이라는 게 없고, 결국은 어느 누구나 선호하고 희망하는 보유자라는 위치에 왔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 자세를 낮춰서 대한민국 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춤꾼으로 남고 싶고, 그저 그 최상부 커면은 감흥을 주는 춤꾼이라는 소리를 영원히 듣고 싶어요.

집안 사정이 너무 나빠서 중학교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계시는 저의 좀 먼 친척분이 하나 계시는데 국악을 하는 학교인데 모든 게 다 국비로 학생들을 지원해서 가르치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응시해봐라. 그래서 국악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뭐 국악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국악을 알지도 못했고 본대야 농악 때 이제 추소하고 농악 치고 그런 게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악이라는 거를 여기 들어와서 배우면서 알게 됐죠. 김성진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쭉 저희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금을 가르치시죠. 배워본 사람도 많이 지금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잘. 그러니까 당신이 배우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고 같이 불고 학생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만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그냥 만의 교육 방법.

0: 대학은 이제 62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김 교수님이 장학과장이면서 이제 대학교에서는 대금을 가르치시면서 불기는 이렇게 하지만 표현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것 학문적인 거를 가르치시고 또 구술로 할 수 있는 거 옛날 사람들의 말씀 그런 것을 김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국립국악원의 원장님한테 인사를 해서 제가 제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 왔다고 국악사 양성소에 가서 후배들을 가르쳐보라고 그때부터 16년 동안을 국악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단국대학교 국악과로 옮겨서 2007년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22년 동안 교수생활하고
1: 단국대에 계시면서도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0: 천웅학단이라고 실내학단을 만들어가지고 한 30, 40명 되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방학 때마다 외국에 우리나라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서 그게 저의 기억에 많이 남고 38년 동안을 제가 교직 생활을 하다가 한 15년 전에 정년퇴직을 해서 종묘 제례학만 교육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종묘 제례학이라는 것은 신위가 모셔져 있는 사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음악이 필요한데 그 드리는 음악 또 악장 또 무용 이 세 가지를 중업적인 예술을 갖다가 종묘제례학이라고 하고 그런 학사들이 없어져서 국악사 양성소 출신들 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졸업한 후에 저희 종묘제례학 보존에 나와서 그 이수자들이 종묘제례를 연주할 때 같이 연주를 하게 되고 지금 종묘제례학이 보존되고 있는 거죠.

0: 우리 보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것이 이 종묘제일의 악이라는 거. 여기에 음악과 노래와 춤이 딱 나와 있고, 이게 2012년에 제가 보존회장을 할 때 만든 책이에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2년부터 이걸 만들어서 다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대로 하니까, 가르치니까.
1: 이게 교육할 때 뭘 제일 강조하세요?
0: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개성이 있어야 되지. 특히 우리나라 음악은 선생한테 일단 배우고 나오면 자기의 특성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똑같이 하고 그 음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용인돼야 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는데 악보를 중요시 해가지고 이게 변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교육에 중점적으로 얘기해요.

다른 연구회는 많은데 대금 연구회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6월에 대금 연구회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전반기에 연주회를 하고 정기 연주회를 하고 후반기에는 악기에 대한 연구, 음악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고 김성준 선생님의 대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제가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했던 20년 동안 대금의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매해 한두 번씩 정기 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그게 교육의 철학이에요. 좀 어렵고 남보다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잘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좋은 말로 지도를 하게 되면 조금 힘은 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하는 거. 지금까지 교육의 철학이에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보통 사람은 잘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기만 하면 95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고 5까지 가진 사람은 더 노력을 하면 아주 훌륭한 천재 음악가가 될 수가 있겠죠. 대금을 일생을 불고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전해지고 대금이 변화되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2: 업고 놀자.
4: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5: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2: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3: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2: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세상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료가 대나무예요. 그 딱딱한 대나무를 실처럼 대실을 만들어요. 대오리. 대실을 만들어서 염색이 들어가고 염색한 대나무를 가지고 세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컬러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0: 정말 많이 올라왔네 올해.
1: 근데 이게 마디가 짧아가지고.
0: 일곱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려요.
1: 제일 천연염색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색깔.

이게 지금 방울 문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가운데 점이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방울방울방울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에서 숫자를 세서 하는데 저는 몇 개 집으면 세 개가 저절로 딱 집어져요. 손 끝에 감각으로 해요. 1979년도 11월 달이에요. 그 햇살이 좋은 날 텐마루에서 아버지가 채상 짜는 거를 내 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너무 쓸쓸하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집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저 한 부분을 맡아서 좀 아버지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 확 생겼어요.

환경을 수능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뭘 찾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우 우리 처갓집에서 이걸 하고 있네. 내가 아, 이거 적성 맞네. 그래서 아 이거 나 해야겠네. 마음을 먹고 주말마다 아버님한테 전승을 받아서 전수 교육 조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냥 커가면서 봤거든요, 이걸. 맨날 집에서 이제 엮으시고 짜시는 걸 보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제 맨날 대뜨시고 매일. 그래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대나무 그 짜놓은 그 바탕을 온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온단을 가지고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얼마만큼 창작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만큼 정성을 들여라는 거죠. 한 번 간 거하고 두 번 간 거하고 세 번 간 거하고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좀 귀찮고 저기 하더라도 계속 보고 만지고 또 이렇게 뭐 시정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움과 이쁨과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떻게라도 쓸 수 있게 그럼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뭐 초창기 힘들었기도 했고 요즘은 부채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친구 연인 같아요.

아버지 전때 쓰셨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할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가장 손에 익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쁜 무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기는 힘하고 그 방목에 미는 힘이 맞물려야 되니까 발하고 손이 동시에 힘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많이 힘들죠.

변화 특성 같은 경우는 종이에 칠도 안 돼 있고 그냥 전형적인 한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칠을 올린 합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직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주변에

항상 그 아버지가 쓰셨던 뭐 연장들, 아버지가 소장하셨던 것들, 뭐 그다음에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나가면서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0: 할아버님께서는 옛날 거를 이제 복원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면은 아버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이렇게 진짜 작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미술 작가, 뭐 화가들이 작품에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런 걸 넣는 것처럼
1: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 죽은 것이나 같다. 그 말씀은 이제 제 가슴에 박혀 있죠.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과연 내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둘 다

1950년 전쟁 직후 여성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1: 나가다니 어디로요?
0: 어디든 어때? 같이 갈래?
1: 왜 저예요?
0: 왜 너냐니?
1: 선배님이 가장 아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잖아요.
0: 정연이는 이미 꺾여버린 재능이야.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겠지.
1: 전 못 가요, 선배.
0: 왜?
1: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0: 아직도 정연이랑 실력을 겨뤄보고 싶은 거야?
1: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전 그 애가 필요해요.
0: 그렇게까지 필요한 이유가 뭔데?
1: 절 자극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애만이 제 마음을 알아줘요.

0: 다른 주간지들에도 일제 옥경 선배 해명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1: 분위기가 어때?
0: 옥경 선배한테 우호적인 기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은.
1: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0: 좀 주무셔야죠. 요즘 통 못 주무시죠?
1: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0: 정년이 떠난 뒤로 그러시잖아요. 정년이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차피 연습은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기자들은 제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대본들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 못한 거예요. 단장님처럼요. 단장님, 지금 바로 목포로 내려가실 거니까 바로 차 대기시켜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3: 목포라뇨? 단장님 지금 정년이한테 가시는 거예요?
0: 응, 지금 내려가실 거야.
4: 홍주란! 주란아! 야, 홍주란!
3: 단장님 따라서 목포로 갈 거야.
4: 목포라니? 너 윤정년을 만나겠다는 거야?
3: 그래, 나 정년이 얼굴이라도 봐야겠어.
4: 만나면 너 그 다음은? 안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3: 나 정년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4: 알아. 내가 다녀올게. 내가 윤정년 꼭 데리고 올게.
5: 단장님! 윤정년한테 가시는 거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6: 설마 정년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
5: 아, 저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윤정년한테 줄 게 있어서요.
6: 공연이 코앞인데 네 연습은 어떡하고?
5: 연습은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7: 단장님, 옥경 선배 다른 국곡단에서 제의가 들어왔나 봐요.
8: 무슨 얘기 들은 거 있니?
7: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았는데 옥경 선배가 메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8: 옥경이 가끔가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때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진심으로 하는 소리 아니야.

0: 네가 뭔 낯짝으로 여기까지 오냐? 뭔 염치로 여길 찾아와? 뭐 들어왔냐? 네 신간 편하자고 왔냐? 어? 뭐 들어왔어?
1: 정연이 데려가려고 왔어.
0: 돌아부렀구만. 완전히 돌아부렀어. 정연이를 데리고 가야 네가 그럼 나는 뭐 가만히 있겠냐? 어? 네가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디? 밤에 보쌈이라도 해갈라냐?

0: 정년이가 자기 발로 따라 나설 거야. 정년인 소리 안 하고는 못 살아. 지 발로 다시 가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1: 소금 갖고 와라. 얼른!
2: 친구 있으신데요?
3: 저 윤정년 어디 있어요?

0: 그 시방 뻗아냐? 이거 주려고 왔어. 너 이거 놓고 갔잖아.
1: 필요 없은 게 도로 가져가라.
0: 왜? 너 이거 신주단지 모시듯이 할 땐 언제고?
1: 도로 가져가라고. 이제 소리는 쳐다도 안 보고 듣도 안 할 건게.
0: 너 그럼 앞으로 평생 소리도 안 하고 굿굿도 안 할 거야? 아, 저번처럼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구나.
1: 네가 뭔디 나한테 비아냥 되냐?
0: 뭐 네 인생이니까 내 할 바 아니지. 이거나 가져가, 네 거잖아.
1: 필요 없다고.
0: 가져가라고.
1: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깨 부숴서 조사 먹든 네 알아서 해라.
0: 그래. 좋아.

0: 야, 너 수영도 못하면서 바다에 뛰어들면 어떡해?
1: 너 뭐여? 안 그래도 죽고 잡은 뒤 왜 너까지 와서 버티는 거야? 네 소원대로 우경선 매우계좌 자리 차지했으면 콧노래나 부르고 살 일이지. 대체 뭐를 가심적으로 날 찾아온 거냔 말이야. 죽고 싶을 만큼 네가 뭘 했는데 지하를 닫아야 너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을 네 눈으로 받았고 대체 날 너랑 말을 쓰러진 거야.
0: 아직 네 연기가 남아있잖아. 내가 따라잡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했던 네 연기 말이야. 난 네 소리만 무서워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연기 아무리 너처럼 몰입하려고 해도 너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 죽게 힘들었어.

나답던 공연 오디션 때 넌 내가 꿈꾸던 연기를 했어. 난 그날 네 연기를 보고 내내 숨도 쉴 수 없었어.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0: 나 목 부러지고 나서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꾼다. 우리 오디션 본 날 자꾸 그날 꿈을 꿔. 꿈속에서는 예전처럼 멀쩡하니 소리가 나와야 다리 딱 벌리고 배에 힘주고 단전서 소리를 뽑아 올리면 소리가 한없이 뽑아져 나와. 내 마음먹은 뒤로 소리가 나오는 뒤 꿈속에서도 세상 황홀하더라야. 눈을 떴는 뒤 꿈이 하도 생생한 게 용기를 내갖고 소리를 해보지 않았겠냐.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아따 그럴 때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건 맹키 겁나게 무섭고 돌덩이로 가슴이 딱 짓눌리는 것 같은디.
1: 정연아, 넌 지금도 앞으로도 혼자 남을 일 없을 거야. 내가 쭉 네 옆에 있을 거니까. 네가 다시 부대에 오를 때까지 언제까지고 내가 꼭 기다릴게.

0: 어디서 들어와? 응? 서울서 손님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언니는? 언니.
1: 내일은 낙지도 캐야 쓰고 저그 수잔에 김장하는 것도 도와야 된게.
2: 너도 일찍부터 일 거들여야 한게.
1: 어여 들어가서 자.
0: 단장님이 언니한테 뭐라 하겠어?
2: 뭐라 하게 뭐라 해. 말 섞기 싫어서 확 쫓아 내버렸다.
0: 언니. 언니한테는 참말로 미안하지만 나 꼭 계속 할라요.
2: 제정신이냐? 서울서 온 그 가시네가 너한테 뭐라 했냐? 뭔 사탕 발림 소리를 들었길래. 또 그놈의 꾹꾹다리 형이요.
0: 언니 소리를 할 때만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아. 처음에는 예전만치 소리 못할 바에는 소리고 꾹꾹이고 다 접자고 생각했는데 아예 소리를 등질라고 한 게 다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멍멍한 것이 숨을 못 쉬었어. 소리를 흘 때만 숨을 쉬고 살 것 같은지 소리를 해야만 가슴이 떨리는디. 언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2: 이 정신 나간가 시네야. 어? 목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소리를 하냐. 그리고 인자니 소리꾼도 뭣도 아닌데 네 소리를 누가 들으러 온 거냐. 가시네야.
0: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무대에 슬라네. 목이 부러지면 콧물을 흘 것이고 다리가 부러지면 저대로라도 살라네. 정신차려 이 가신.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이고
2: 이보시오! 아무도 없어!
3: 이시오!
4: 엄마? 정년이 없냐, 아니요? 아따, 어디 또 전쟁이 나버렸어? 이밤중에 뭔 일이다요?
2: 여그 서울서 온 강소복이 묻고 있지라.
4: 강소복?
2: 날 박는 대로 조용히 떠나. 괜히 잘 있는 애기 들쑤시에 생각하지 말고.
5: 네가 아무리 정년이를 붙잡는다고 해도 결국 저번처럼 정년이가 제 발로 나를 찾아올 거야.
2: 지금 뭐라 했냐? 정년이가 제 발로 찾아가야 이 아이 오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 어? 지금도 그 애기 산송장이여. 그 산송장인 애기가 기어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 쓰거냐? 어?
5: 정년인 너랑 달라. 넌 천재 소리 못 듣느니 다 때려치겠다고 도망갔지만 정년인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2: 목이 멀쩡해도 가시밭길인 그 길을 똥목으로 평생 써보가
3: 안 돼. 두 번은 안 돼.
5: 네가 떠나고 나서 나도 너처럼 최고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봤다. 모두들 잘한다고 명창이라고 박수 쳐줬지만 내 스스로는 알겠더라. 너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그렇게 실력이 늘었던 건 네가 있어서였어. 그렇게 미련 없이 사라져버린 네가 많이 보고 싶었어. 봉선아, 소리꾼은 목이 부러지면 판에 서지 못하지만 국극은 달라. 국극은 소리를 못해도 춤을 못 춰도 연기를 못해도 무대에 설 수 있어. 목이 부러졌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네가 정연이한테 가르쳐줘. 넌 소리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아. 정연이한테 떡목으로 어떻게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한 곡조만. 아니, 딱 한 소절만이라도 불러봐. 그럼 그 순간 너도 알게 될 거야.

0: 정윤아! 우리랑 같이 가려고 온 거지?
1: 지금은 못 가.
0: 그럼?
1: 언니 가슴에 지금까지 박은 대못이 몇 갠디. 어떻게 그 자리에 또 대못을 박았냐. 우리 언니한테 허락 받고 올라갈랑께 너 먼저 올라가라.
0: 너희 어머니가 영영 허락 안 해주시면.
2: 그래, 알았다. 너희 어머니가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주면 그때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3: 정윤이 얼른 깨워라.
0: 언니, 정윤이가 방에 없어.
1: 이제 언니한테 말 안 하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언니가 보내줄 때까지는 나한테도 안 가. 걱정하지 마라.
4: 퍼뜩 아침이나 차려.
5: 영서야! 정연이는? 같이 못 온 거야? 안 오겠대? 왜? 혹시 많이 아픈 거야?
0: 아, 정연이 건강하게 잘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돌아오겠다고 했어.
5: 정말?
0: 그래, 나한테 다짐했어. 꼭 돌아오겠다고.
5: 다행이다.
0: 네가 기다린다고도 했어. 정연이가 너 많이 궁금해하더라.
5: 정말?
0: 정말이야.
5: 하고 싶었던 얘기 너무 많아.
0: 응?
5: 갔다 오느라 피곤했겠다. 얼른 들어가서 푹 쉬어.

0: 됩니다. 네.
1: 준비 다 돼가니?
0: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1: 아, 다음 공연은 네가 원하는 걸로 올리자. 번안극이든 창작극이든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것도 상관없으니까 뭐든 네가 원하는 걸로 올려주마.
0: 너무 실험적이면 관객들이 떨어질 텐데요. 관객 떨어지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1: 그동안 다른 국극단이며 영화 쪽에서도 제의 많이 받은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결국 넌 우리 메란에 남아주었지. 그러니 이제 내가 널 위해서 양보하마.
0: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저 위에서 이렇게까지 양보해 주시고. 얼떨떨한데요. 지금까지 받았던 제안들 중에서 가장 끌리는 얘기예요.
1: 주변에서 아무리 물어뜯고 공격해도 넌 여성 국극 최고의 남역이다.
2: 그 얘기 들었어?
3: 뭐?
2: 아니, 해랑 선배 이번 공연까지만 하고 국극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어.
3: 응? 왜?
2: 나도 몰라. 뭐 단장님이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3: 옥경 선배 문제로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해랑 선배는 그만둔다 그러고. 우리 국극단 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겠지?
4: 어머, 미안. 지나가는 줄 몰랐네?
3: 어, 아프겠다.
5: 우리 공주님 목체 상하시겠네.
3: 일부러 넘어뜨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4: 야,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가 어딨어? 실수라니까.
3: 이게 진짜지.
4: 왜?
5: 미치게?
4: 문옥경은 아편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밑에 애들은 깡패처럼 굴고 내란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5: 미안. 나도 실수였어.
3: 야호연서!
5: 다음은 뭐야? 서로 머리끄덩이라도 쥐어뜯고 싸우기라도 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신발 안에 유리파핀이라도 숨겨놨니? 우리가 그렇게 싫으면 무대에서 실력으로 이겨. 이런 가짜는 기싸움 하지 말고.
3: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고마워. 저런 애들 신경 쓸 거 없어.
1: 한반도 삼국 시절 대고구려 안학궁 구중궁궐에 평원왕의 고명딸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벌이 무서워 울고 밥을 못 먹어 울고 시덥때도 없이 우는 울고 울다. 그때 곰이 없어져 울고 있는 평강공주 앞에 한 거렁뱅이 소년이 곰을 찾아들고 나타났으니 30전 안맹한 모친을 모시고 사는 전라 금부에서 바보로 유명한 온달이었겄다.

0: 우리 공주 울음소리에 온 나라가 떠나가겠구나. 그래, 오늘은 또 왜 우는고?
1: 공이 수풀로 굴러가 보이지 않사옵니다. 찾아주셔야 아바마마.
2: 평강아, 넌 대고구려의 공주된 몸, 어찌 자그마한 일에 우느냐? 그래서 장차 백성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0: 그래, 이아비가 뭐라고 했지? 자꾸 울면 화본달에게 시집 보낼 것이야.
3: 거 누가 그리 슬피우는 게요?

0: 난생 처음 어여쁜이를 보니 사지의 힘이 빠졌나 보.
1: 허영선은처럼 바보 연기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2: 그건 마마님의 공. 빨리 무릎 꿇지 못해? 공주 마마이시다. 넌 궁궐에 들어왔어.
0: 아이고 공주 마마.
2: 고개를 들어라. 나와 함께 울어주겠다고?
0: 예. 병석에 계신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눈물은 작은 것도 큰 것도 가벼운 것도 중한 것도 없으니 우는 이를 보면 지나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고 하...
2: 아빠마마도 엄마마마도 울지 말라 하시는데 넌 함께 울겠다?
0: 예.
2: 네 이름이 무엇이냐?
0: 온달이라 하옵니다.

0: 공주님, 미천한 이내 몸은 죽으면 그만이다만 구중궁궐대 애기님 슬픔은 어찌할꼬.
1: 기다려요.

0: 우리 처음에 춘향전 공연했을 때도 저랬었지.
1: 지나간 과거는 돌아볼 필요 없어. 오늘 우리가 할 무대가 전설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이 무대는 너랑 나만의 것이야. 혜랑아,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나한테 보여줘. 나도 네가 본 적 없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줄게.
2: 네, 이놈! 군사들아!
3: 북쪽으로 수나라 돌광이 도사리고 남쪽으로 백제 신라 보시 탑탑 무리는데 나라는 못 지킬 망정

0: 남군님?
1: 정말 공주마마세요? 우리 울보 공주님?
2: 남군을

0: 다녀와도 너무 멋져. 다른 한다 하는 님아이들 봐도 결국 문옥경은 못 뛰어넘을걸?
1: 당연하지.
2: 간신 조연의 일당을 처벌하고 요동을 정벌하였으니 이제 남은 건 신라를 정복하는 일뿐이다. 가라! 가서 신라 땅끼들을 쓸어버리고 적장의 수급을 베어오너라. 그러면 내 그에 맞는 상을 후하게 내리리라.

0: 내일 먼길 떠나시라면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1: 공주님, 간신을 벌하고 요동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보셨습니다. 정녕 여기서 더하셔야 하겠습니까?
0: 낭군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 고구려의 태평성대를 바라던 어진 공주님은 간 곳이 없고, 지금 제 눈앞에 공주님은 오로지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피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0: 고구려를 위한 제 마음을 어찌 그리 몰라주십니까? 좀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자 이러는 것입니다.
1: 공주님은 변하셨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변할 때까지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저는 무력하고 쓸쓸한 지압입니다.
0: 낭군님,
1: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도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테니.

왕의 부마 되어 궁에 들어와 하는 일. 간신조연에 목을 쳐라! 신라 땅기들을 죽여라! 사랑하는 공주 마마의 뜻에 따라 칼을 휘두르니 온몸에서 비밀인내가 진동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맹세한 범과 용의 길이고 이 끝없는 사륙의 길이 복사꽃 흩날리는 안악궁 연못과 공주마마와 만났을 적 이리 될 줄 내 알았단가. 허나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본다 공주마마. 세상 풍파 고단하여 부디만 다시만 양군님 말씀을 멈추세요. 상처가 됩니다. 말해 주어 오늘 기억

0: 반장님, 관객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서도 티켓을 더 팔라고 난리네요.
1: 그래, 이것만 됐어. 옥경이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으니 앞편 얘기는 쏙 들어갈 거고, 이번 합동 공연은 성황리에 끝날 거야.

0: 들려? 저 사람들 소리? 화영서랑 홍주란? 아직 가당치도 않지.
1: 옥경아, 우리 메란을 나가서 다른 국극단으로 가자. 아니, 아예 우리끼리 새로운 국극단을 만드는 거야.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사실 나 이번 합동 공연이 마지막이거든.
2: 알아?
1: 알고 있었어?
2: 응. 근데 그게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1: 뭐?
2: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1: 마지막이라니?
2: 떠날 거라고. 오늘로 내 국극 배우 생활도 끝났어. 더 보여줄 것도 없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1: 그만두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2: 영화를 할 거야. 이미 계약도 했어.
1: 옥경아, 나는 나도 같이 가는 거지?
2: 이제부턴 따로 움직이자.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1: 너 농담하는 거지? 아, 안 돼! 그럴 순 없어! 네가 아평굴에서 다 죽어갈 때 꺼내준 게 누군데? 국극단에서 돈 빼들어서 고부장한테 기사들 관리하라고 한 건 누구고? 내 손 더럽히면서 넌 흠집 하나 안 나고 왕자님으로 군림하게 만들었어. 내가 놔주기 전까지 넌 절대 못 가.
2: 날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 넌 한 번도 날 완전히 가진 적이 없어.
1: 옥경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렇게. 제발 나 버리지 마.
2: 아직도 더 할 게 남아있어.

사랑아, 오늘 네 연기 최고였어. 자르스 공주님.

0: 옥경아. 마침 너한테 가는 길이었다. 가자. 기자들이 기다려. 인터뷰해야지.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국극을 알려주셨고 절 최고의 남역 배우로 키워주셨죠. 덕분에 한동안 즐거웠습니다.
0: 옥경아. 공연 잘 끝내놓고 왜 이러는 거야? 아까 약속했잖아. 너 원하는 대로 어떤 공연이든 올려주겠다고.
1: 석 달 전만 했어도 그런 제안이 유혹적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0: 너 이번 공연 주연 배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박차고 나가겠다고? 그럼 남은 공연은? 널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은? 우리 메라는?
1: 저 붙잡는다고 안 잡히는 거 아시죠? 메란에도 국극에도 이제 아무 미련 없습니다.
0: 넌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없니?
1: 책임감이요? 정말 저한테서 그런 걸 기대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단장님.
0: 문 옥경아, 문 열어봐, 어? 문 옥경아!

0: 그러니까 언니가 할 텐게.
1: 됐어. 다 했으니까 언니나 들어가서 쉬어. 에이, 뭐 할 말 있어? 아, 도망 안 간게 마음 놓으셔. 약속했잖니.
2: 언니, 그 정년이 말이오라, 그 암만 해도 그 슬슬 보내야 되지 않겠어?
0: 어딜? 너 이놈의 가시네. 너 또 정년이 야반도주 시키려 그러냐?
3: 아니 그런 거 아니오라. 아 그거 정년이 걔 입으로 언니가 보내주기 전까지 아무 때도 안 간다는 말 들었잖아.
0: 그런데 그 소리가 왜 나오냐? 진짜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야 쓰겠냐?
3: 정년이 그 서울서 국국대모 하나도 못 버리고 다 갖고 왔다 안 오요.
0: 어디 있냐 대본?
3: 언니
0: 싹 다 불사질러 버려.
3: 언니 불사질러 못 얻었어. 이미 정년이 한 줄 한 줄 모두를 싹 다 외웠을 것인디. 정년이가 혼자 방에서 그 대본을 꼭 보듬고 있는 걸 봤어. 울도 않고 그 대본만 꼭 보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더란 말이오. 언니 나는 말이오, 꿈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르요.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렇게 정년이가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만 할 뿐이요. 근데 언니는 나랑 다르잖아요.

갖고 아주 너 역시 헐 딱 바짝 물었어잉. 자, 여기가 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섬남서 제일 가는 강알루란께요. 어짜여, 아유 어짜여,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으더라. 그 오늘이 다음날아니요. 이 퇴기월매의 딸 춘향이가 추천을 하는 모양입니다요. 도련님이 그러고 말씀을 하시면 이 소인 왕자 산 업계 건너가 볼라요. 왕자 분부된 춘향 보러 건너간다. 간거를 재고 맵시고 대도 온 처방자 세수없고 발랑거리고 멍스런 처방자 서왕모 요지어도 편지전듯 청도처럼 말잘하고 눈치있 고양니은 처방자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충충거리고 건너간다.

0: 정연아, 응. 갈 데가 있을게. 일어나봐. 예전에 정정렬이라는 명창이 계셨다. 춘향가로 유명한 양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소리를 했다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쏟고 난리가 나버렸지. 근데 그분이 떡목이야. 선천적으로 탁하고 고음이 전혀 안 올라가는 그런 목이었지.
1: 근데 어떻게 명창이요? 소리가 갈라지고 똑똑 끊쳤을 것인데 언니도 직접 들어봤어?

0: 들어봤지.
1: 정정렬 선생님은 타고난 떡목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거칠어도 힘이 있는 소리로 바꿔나 불었지. 그러니 듣는 사람 귀에는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져서 들릴 수밖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님이 없는 소리, 무를 부른다고 했었다.
0: 없는 소리? 무를 부른다?
1: 정년이 너는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울라냐?
0: 언니라면, 언니라면 무엇으로 채워서 불렀겠어?
1: 사람은 눈물로 채울구나, 한숨으로 채울구나. 맞다, 해 나오는 값도.

네.

심한국 반기듯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는데,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2, 1, 2, 1, 2, 3, 4! 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벽퍼 주고 고기 사 먹고 돈 잡고 욕 자르고 행위 잡고 배 아꼬고 이웃집에 밥벌치기 잠자면 희갈기와 배 갈고 발목 털고 한밤 주무로 물고 호모 가는 애기들께 담배 달라 실러보고 정자 밑에 낮잠 자기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 가만 뒤로 살짝 돌아가 복창 입을 대고 와!

터면 이

다시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한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란히 나란히 너 어절 씌고 들어간다. 겨울 빠지는 손바지 여름 빠지는 긴바지 가을 빠지는 겉바지.
1: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탁의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메쉬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1: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3: 저희는 소리맵시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1: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4: 좀 무리해봤어요.
1: 좀 무리했어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3: 소리맵시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1: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3: 아, 그래요?
4: 소울이 넘치는, 네. 파워풀한.
3: 아,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1: 네, 소리맵시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3: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도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3: 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크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1: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1: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4: 안무를 잠깐 알려주세요, 네. 가을님.
1: 그러면 다 같이 손을,
3: 저희도 소리맵시도 같이 할까요?
4: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
1: 자, 손을 그렇네. 한번 풀어보실까요? 손, 자, 손 푸시고 손을 앞으로 직진해서 뻗으세요.
4: 돌려요.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자, 다 같이 시작.
4: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에헤 라디아 하시면 됩니다. 에헤 라디아. 자, 여러분은 오른쪽,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에헤 라디아.
4: 그럼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1: Let's go.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림 MC입니다.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1: 일하러.
0: 네? 일하러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2: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0: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2: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0: 뭐 사준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2: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2: 아, 저 중국.
0: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2: 예, 놀러.
0: 아, 진짜요?
2: 남편하고 둘이.
0: 어,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2: 석.
0: 아직 안 끝났어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0: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2: 아,
0: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2: 추남이 아닌
0: 석. 아니,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2: 추남이 아닌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0: 석!
2: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0: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너무,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분은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3: 이렇게
4: 아, 이렇게 두 분이 스타트 하세요.
3: 이렇게.
0: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무슨 밥? 그치,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제가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5: 바람이 분다.
0: 이렇게 생 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푸기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볼까?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왔네 으싸 좋네 허 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일밤이로구나 생일밤이로구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꾸며주신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2: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2: 어머님
0: 앞으로 나와주세요.
2: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머니
0: 우리 멋진 언니.
1: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2: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0: 네, 시골에서 네. 일하고 왔는데로 가겠습니다.
2: 네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2: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1: 네, 좋습니다.
0: 와우. 와우. 아, 누나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귀한 도경씨 엄마예요.
2: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0: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2: 도경 씨의 어머니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네요.
2: 닮았죠.
0: 아
1: 진짜 웃는 모습이.
4: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5: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엄마가 직접 바꾸시고 이제 우르르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0: 아, 훌륭하십니다.
6: 저희 공연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4: 항상 저희 딸이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오늘 같이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 있으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6: 아,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1: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0: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2: 멜로디 해주시면 네, 제 생각에.
5: 아, 네, 멜로디.
0: 와,
5: 네.
0: 와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1: 갑자기 색깔 좀 오네.
0: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후!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우와, 한다는 자체가
1: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3: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3: 연인이죠.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어머니 아버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나왔어요?
3: 너무 부끄러우셔서.
0: 솔로 씨가 다가가서 그래요. 제가
1: 아,
0: 다가가면
1: 그럼, 아, 그래요? 더
0: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3: 어. 거기도 계세요?
1: 어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3: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보러.
1: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3: 마주보고 하실까요?
1: 아, 마주보고. 오.
4: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로맨틱하셨어.
3: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1: 네, 잠시만요.
3: 네. 그러면 어머니, 어머니 나.
2: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

0: 사람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2: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1: 세레나데가 있어요. 원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0: 제작진 분들께서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1: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네. 꽃을 드리려고 여러분 네, 소중한 박수 한번 주세요. 호응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0: 또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사랑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 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쾌지나 칭칭나

0: 시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지나 징징나네, 괴지나 징징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개지나 징징나네,
1: 개지나 징징나네,
0: 개지나 징징나네,
1: 개지나 징징나네.
0: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1: 우리 아름다운 청년 선배님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0: 하나, 둘. 개지나 징징나네,
1: 크게.
0: 개지나 징징나네,
1: 크게.
0: 개지나 징징나네,
1: 개지나 징징나네.
0: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1: 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2: 아까 나가셨는데
1: 자, 렛츠고.

0: 일을 시키는 게 좋으신가?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퀸이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냈니? 어?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우리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4: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진주 교방 국거리 춤으로 오늘 국악 한마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상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악 한마당의 음악을 책임져 주실 민속악회 수리 여러분 자리하셨습니다.
0: 앞서 만나보셨던 진주교방 국거리춤은 경상도 특유의 투박함 속에서 느린 국거리 장단을 타고 노는 흥과 신명이 가득 전해진 무대였습니다.
1: 네, 따뜻한 봄날의 햇살, 이 봄날의 이 여유를 느끼기에는 그야말로 우리 전통 예술이 금상첨화, 찰떡궁합, 남상일과 박예리처럼 네. 한 쌍의 그런 찰떡궁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네. 정말 화사하고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몽룡의 노래에서 봄을 만나볼까요? 봄날 광활루를 바라보며 부르는 이몽룡의 노래에는 춘향과의 사랑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유태평양 씨의 소리, 박수정 씨의 무용, 그리고 임영호 씨의 대고 연주가 어우러지는 무대와 함께 봄이 무르익은 광활루로 함께 떠나보시죠.
2: 그때여 도련님이 광활루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살펴보실지

0: 네. 봄날 봄바람을 맞으며 그네를 탔을 춘향이가 저리도 고왔을까요?
1: 그렇죠.
0: 네, 김나니 씨와 여러분들의 미녀로 그네 뛰는 여인들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상일 씨가 보기에도 네. 참 곱죠.
1: 두말하면 잔소리죠. 벙글 벙글 보리보리보리 벙글 네. 이 총각 난군 웃음소리가 이렇게 벙글벙글 새어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총각이잖아요.
0: 그렇죠.
1: 보기만 해도 그냥 미소가 이게 지어지는 무대였습니다.
0: 총각 중에서도 노총각이잖아요.
1: 아, 그건 빼시지요. 그건 빼시죠.
0: 네, 봄날 일렁이는 처녀 총각들의 마음만큼이나 즐겁고 흥겨운 것이 바로 우리 민요 아닙니까? 네. 혹시 혼자라서 외롭고 조금 쓸쓸하다 느껴지시는 분들 채널 고정하세요. 우리 민요와 함께 마음 달래보시면 그 쓸쓸함은 저만큼 달아날 것 같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젊은 남녀 소리꾼들이 준비한 무대입니다. 네, 이 통영 개타령 네. 그리고 또 서도 개타령 이 개타령을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한 무대인데요. 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그 무대 맞이해 주시죠.

0: 개 짓는 것도 여러 가지다.
1: 네. 어떻게?
0: 가난한 집게는 요렇게 짓고,
1: 그렇지.
0: 부자 집게는 가슴을 쫙 펴고, 우후, 이가
1: 짓지 마라.

0: 것들었게 옥동궈 사달랬지.
1: 어디서 샀니?
0: 통에서 샀지.
1: 통이라니?
0: 저 서울 남대문 통에서 샀지.
2: 몇 푼?
0: 서푼.
3: 좋다.

0: 네, 최경만 명인의 태평소 연주로 능객가랑 만나봤는데요. 쭉쭉 뻗어나는 음색이 참 시원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가락을 듣고 있노라니 네. 덩실덩실 춤추면서 봄나들이 가고 싶더라고요.
1: 네,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아마 저 아랫역에 제주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마 제주도에는 우리 박예리 씨의 이 치마 색깔처럼 예쁜 유채꽃이 그득하겠죠.
0: 네.
1: 자, 민요로 여러분과 함께 제주도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네, 늘 새로운 변신을 하는 분들이죠. 경기 소리꾼들 앵비가 제주민요 연곡을 준비했는데요. 그에 이어서 세상을 노래하는 아이들 세노아 친구들도 경기와 남도 소리로 제주민요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제주도의 봄을 만나보실까요? 큰 박수로 무대 열어주시죠.

0: 네, 새노아 친구들의 제주민요 연곡까지 만나봤는데요. 개성 있는 소리꾼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참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모습 기대해 봅니다.
1: 자, 이번에는 구리 국악계를 이끌어갈 꿈나무를 만나봐야죠.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0: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2: 안녕하세요. 저 광주에서 온 국악요정 임소구연 임디당.
3: 반갑습니다.
0: 저도요.
1: 개면조로 우리 소연양이 인사를 해줬는데요. 네. 아, 보통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어떻게 해서 우리 국악과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2: 제가 4학년 때 청주 KBS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었는데요. 그때 국악동요를 배우면서 국악동요대회를 준비하면서 국악에 흥에 푹 빠져서 네. 엄마한테 국악을 배우고 싶다고 졸랐어요. 그래서 작년 1월쯤부터 민요와 판소리를 정식적으로 배우고 이번에는 판소리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입학했어요.
0: 와 대단하네요.
1: 아, 네. 아주 똑 부러지는 친구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소영양은 합창단원으로 먼저 노래를 시작했으면 서양음악을 배우고 우리 소리를 접하게 된 것 같은데요.
2: 네.
1: 혹시 우리 소영양이 느끼는 그 두 음악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2: 서양음악은요 다 똑같다고 느껴요. 바이블레이션하고 감정 놓고 또 꾸밈음까지 들어가면 다 음악이 똑같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판소리는 판소리와 민요로 나누어져서 또 민요는 경기, 서도, 남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민요의 특색을 살려 부를 때마다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1: 네.
0: 아, 아주 똑 부러집니다.
1: 네. 그런데 특별히 판소리를 전공으로 택한 이유는 있나요?
2: 네, 민요도 물론 좋아하고 재밌지만 판소리를 택한 이유는요. 판소리는 아니리 할 때 내가 직접 배우가 된 것처럼 연기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고요. 판소리를 소리를 할 때 기쁘게 또는 슬프게 그런 감정을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도 재밌어서 판소리를 택했어요.
0: 아, 정말 그냥 착착착착 말이 네. 끊임이 없어요.
1: 네, 아, 교수님 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앞으로 꿈이 뭔지도 궁금한데요.
2: 제 꿈은요. 우선 사람들이 우리 국악을 흥얼흥얼 다닐 수 있도록 네. 국악 전도사의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저 네. 임소연 많이 기억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1: 네. 우리 임소연 양을 본 분들이라면 절대 잊지 네.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네. 야무지고 똑부러지고 이쁘고 소리도 잘하고 아마 정말 훌륭한 국악 전도사가 될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무대 보여줄 건가요?
2: 네, 오늘은 춘향가 중에서요. 이도령이 글 공부를 하다가 방자한테 광활루 구경 가자고 방자가 준비를 하는 대목인데요. 방자 낙이현장 짓는 대목입니다.
0: 네, 국악요정 임소연 양의 무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죠.
2: 방자야, 광활루 구경 가자. 낙이현장 지어라. 분부듯 곤하구청으로 들어가 서산나기 솔지라야 가진 안장을 짓는다 홍형자공 산호편 오간금 천한금득 정홍사 고운굴레 상모물려 덮었다라 앞뒤거의 차지 끝내야 칭칭달에 은엽등자 호피 도듬은 태가 난다 못한자 걸쳐덮고 체질을 붙여 도여세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 헐제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채수쟁이 하고 감태 같은 체지인 머리 동배 기름으 광얼대여 갑사 댕기 드렸네 쌍문초 진도로 청중추막에 도복밭 처분 홍띠 눌러뛰고 만석 당해를 잘잘 끌어 방자나기 붙들어라 등자 딛고 선뜻 올라 토인 방자벌 세우고 난 문방 나가올 적 황하그 날개 같은 쇠금당선 자르르 피어 일광을 희롱하고 관도 성남 누른 길 혹이 있게 나가지 제 기풍어 흔하는 티결 광풍도 차 걸음이 생양이라 길장 선풍도 아색 위결 도전 토마가 이 걸음을 당할 수냐 황장수 오초마가 이어서 날 수냐 서부랑 섭작거라 황할로 당도하야
1: 네 밝고 깜찍한 임소연 양의 무대를 보고 있으니까요. 와, 정말 좋아서 네. 정말 즐기면서 소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우리 소리 꾸준히 공부해서 훌륭한 소리꾼이 되길 바라봅니다.
0: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요 즐겨봐야죠. 다 함께
1: 민요를
0: 네, 박일희 씨, 오늘은 네. 또 어떤 민요 준비하셨나요?
1: 네, 오늘 앞선 무대에서 여러 제주 민요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제주 민요를 직접 불러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주 민요 오돌또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오돌또기는요, 네. 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온다 라고 매기는 소리의 첫 구절을 따서 오돌또기라고도 하고요. 둥그레 당실, 둥그레 당실 하는 이 후렴 부분의 첫 머리를 따서 둥그레 당실이라고도 불리는 민요죠.
0: 아, 이 오돌또기 또 둥그레 당실 이 네. 민요는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
0: 덩기덕 궁더러러러 궁기덕 궁덕 이 장단의 느낌만 잘 살려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울 부분 에리 씨가 좀 들려주시죠.
1: 네. 둥그레 당실

0: 일어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1: 와, 귀에 그냥 착착 감기네요.
0: 네.
1: 그러면 또 박예리 씨만의 특급 맛내기 비법 가르쳐 네. 주시죠.
0: 알려드려야죠. 네. 특급 맛내기 비법 그 첫 번째. 둥그레당실. 이 어차피 말도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둥글둥글 소리를 말아가듯이 아. 둥그레당실 둥그레당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시작!
2: 둥그레당실 둥그레당실.
0: 어우 잘하시네요. 자, 두 번째 비법.
1: 네.
0: 네, 소리를 말아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노도당실 하는 부분이에요. 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2: 노도당실!
0: 네, 어우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법 요거 하나만 하면 오돌독이 끝입니다.
1: 네.
0: 바로 흔들어주거나 꺾어주거나 하는 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식임새라고 네. 하는데요. 흔들어주는 식임새를 해보시는 겁니다. 어디 부분에 하시느냐 하면은요. 연자 머리로 머리 할 때 머리로 하는 부분과 밝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아. 흔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1: 네.
0: 한번 연자 머리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연자 머리로 시작.
2: 연자 머리로.
0: 어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머리로 갈 거나.
2: 내가 머리로 갈 거나.
0: 네, 이렇게 하면 오돌독의 후렴을 다 배우신 게 되거든요.
1: 네.
0: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0: 네, 딱 그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1: 네.
0: 둥그레 당실 둥글둥글하게. 네. 그다음에 너도 당실 말아서 끌어올려주는. 네. 것. 그리고 연자 머리로 하고 두 번 감아주는 거. 요 세. 네.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1: 연자 머리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네. 목으로 안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0: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머리를 쓰시면 됩니다.
1: 어떻게요?
0: 머리로 하고 두 번을 머리를 흔들어주시는 거죠.
1: 머리로. 네. 적당히 흔들어야 되겠네요.
0: 그럼요.
1: 자, 그러면 또. 네. 어떤 분이 또 잘하실 수 있을지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머님.
2: 네? 네.
0: 자, 한번 해보실게요. 둥글둥글하는 둥글의 당실부터 해보겠습니다. 둥글의 당실, 둥글의 당실. 해보실까요? 시작.
2: 둥글의 당실, 둥글의 당실.
0: 네, 어우, 잘하시는데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너도 당실. 시작.
2: 너도 당실.
0: 네, 우리 어머니께서 국거리 장단을 몸으로 아주 잘 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머리를 쓰시는 겁니다. 연자 머리로. 시작.
2: 연자 머리로.
0: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주민요 오돌독이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1: 네. 네, 우리 국악 한마당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멋진 방송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3: 네.
1: 자, 그러면 끝으로 함께 배운 오돌독이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0: 3, 2,
1: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전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시대가 변해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곤 하죠. 그 도전과 실험을 꾸준히 펼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문화재단의 수림 뉴 웨이브인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수림 뉴 웨이브 2026 엇입니다. 수림 뉴 웨이브는 전통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가는 예술가들의 무대를 선보여 왔는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동시대 전통음악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무대의 주제는 엇이라고 정해졌는데요.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정박을 비껴가는 엇박. 불규칙한 장단의 엇몰이처럼 정해진 틀에서 살짝 벗어나 새로운 활력과 집중력을 더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해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추다해, 소리꾼 정은혜, 가야금 이화영 등 10명의 창작음악가가 각각의 방식으로 새로운 엇을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는 창작그룹 불새출의 멤버이자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무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박을 벗어난 신선하고 유쾌한 엇박을 즐기러 함께 떠나볼까요?
1: 익숙한 전통에서 한 발 벗어나면 새로운 음악이 펼쳐진다. 전통과 새로운 감각이 만나 자유로이 흐르는 우리 음악.

0: 전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새 숨을 얻곤 하죠. 그 도전과 실험을 꾸준히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의 숲을 가꾸는 수림문화재단인데요. 10년 전부터는 수림 뉴 웨이브를 통해 전통을 토대로 독창적인 음악을 펼치는 음악가들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1: 전통음악 예술가 중에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음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주목하는 예술축제입니다. 매년 주제어를 설정해서 예술가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한 곡을 창작하고 그 한 곡을 포함한 한 시간 분량의 공연을 이제 만들어서 오도록 하고 있고요.
0: 지난 8월 27일 올해의 수림 뉴 웨이브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엇인데요.
1: 엇이라는 게 이제 어긋난다는 의미의 접두사인데 이번에도 아티스트들이 조금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엇이라는 주제어를 드렸고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좀 자유롭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주제어를 드렸습니다.
0: 올해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소리꾼 추다혜, 소리꾼 정은혜 등 10명의 예술가가 독창적인 전통

0: 음악을 들려줬는데요. 9월 3일에는 창작 국악 그룹 불세출의 구성원이자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이수자인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준은 엇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1: 엇이라는 단어에 한참을 또 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뭔가 어긋나 있는 혹은 비켜져 있는 어떤 경계, 세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골든아워라는 주제로 이 수림에서 저희한테 던져주셨던 엇이라는 주제를 표현해 봐야겠다. 비켜있는 세계를 뭔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 골든아워를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옛 명인들은 삶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풀어냈죠. 그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을 담은 곡 영의 세계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입니다.

0: 인간의 삶은 돌을 엎부딪힐 때 튀는 불꽃처럼 짧은 찰나가 아닐까. 이주는 창작곡 찰나를 통해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1: 우리가 이런 짧은 삶 속에서 다양한 인연, 만남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찰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인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0: 세 번째 무대에서는 저음 연주를 위해 기존 가야금보다 5도 낮은 음계로 개량한 저음 가야금의 깊은 울림을 활용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음색에 지나간 기억과 감정, 차오르고 흩어지는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1: 차오르고 흩어지는은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갈등과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각자의 고민거리, 괴로움들을 같이 떠올리시다가 그 안에서 풀어짐, 우리가 해소가 되는 것, 흩어지는 것을 같이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0: 마지막으로 주제어를 바탕으로 창작한 신곡 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인 골든 아워가 무대를 채웠습니다. 낮과 밤이 맞닿는 시간, 서로 다른 빛이 스치는 그 어새 순간에 포착한 황홀함을 가야금 가락으로 그려냈습니다.
1: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리고 해가 지는, 그래서 석양이 물드는 그런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롭다. 이것을 음악에 담아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되새기고 함께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봤어요.

0: 수림 뉴 웨이브는 공연 후 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이준 연주자의 무대에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 공연과 축제를 이끌고 기획한 계명국 기획자가 함께했습니다.
1: 그러니까 계속 가야금을 12연 가야금을 계속 전통 가야금을 쓰러 다 연주를 하고 계세요.
2: 맞습니다.
1: 이렇게 12연 가야금을 고유하시는 고수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2: 12연이 뭔가 25연은 7음 음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12연으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건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전통을 담아내려면 12연이 정말 좋다. 이런 좀 약간 사명감이 생기고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3: 12연 가야금인데도 되게 다채로운 소리들이 나서 되게 좋았고 골든 아워라는 신곡이 특히나 너무 좋았어서 또 앨범으로 이제 곡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와 저희의 소리? 업? 주제에 맞게 또 다른 흥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0: 오는 11월 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김희수 아트센터에서 이어지는 2026 수림 뉴 웨이브 익숙한 전통에서 한 발 벗어난 엇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리 음악 자유롭게 흐르고 다채롭게 변주되는 전통의 새로운 흐름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4: 네, 전통에서 한 발 비껴선 엇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음악 그 자유로운 변주 수림 뉴 웨이브 익숙한 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이 어디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저마다의 상상력을 더한 무대였습니다. 공연과 함께 관객과 창작자가 소통하는 시간도 수림 뉴 웨이브만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창작자들과 인연이 깊은 예술계 동료들과 수림 뉴 웨이브의 기획자가 사회자로 나섭니다. 10월 1일 해금 연주자 최태영의 무대는 김성욱이, 10월 8일 검은고 연주자 이재하의 무대는 정종임 연출가가 함께하고요. 10월 15일 타악 연주자 이준형의 무대는 소리꾼이자 무대 연출가 이자람이 관객과 창작자의 소통을 이끕니다. 어긋남 속에서도 균형을 잡는 창작자들의 음악과 다양한 작업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면 11월 5일까지 김희수 아트센터 스페이스 1에서 열리는 수림 뉴 웨이브 2026 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떤 그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먼저 환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또 보고 있으면 어느새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렸던 화가 이대원의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대원 작가는 1959년부터 8년 동안 한국 최초의 상업화랑을 운영했고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초대학장과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대원의 70년 작품 인생을 되돌아보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전시인데요. 이대원 작가가 평생을 바쳐 그려낸 밝고 찬란한 색채의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5: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 이대원의 70년 작품 인생. 화사한 원색과 서로 섞이지 않는 색채. 색채의 마법사 이대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 덕수궁 안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렸던 이대원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1921년에 태어나 2005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국현대미술사에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그동안 화사한 과수원의 화가로만 익숙했던 이대원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형 회화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을 통해 그가 어떻게 자신만의 풍경 회화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6: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번도 조명한 적이 없었던 이대원 선생님의 회고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말년작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대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화로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간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회고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대기적 구성을 따라 쓰면서도 각각의 시기마다 이제 주제를 좀 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5: 전시장 입구에 가로 5m의 대작 담. 워싱턴 주한미국 대사관에 걸려있던 작품이 이번 전시를 위해 고국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흰 담과 나무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수많은 색점과 색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색의 조화는 이대원 회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6: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점을 뿌려놓은 것 같고 또 색선을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몇 발자국 떨어져서 또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 전시는 총 4부로 펼쳐지는데요. 1부에서는 동서고금의 미술을 두루 배우되 자기만의 양식을 찾아내고자 했던 이대원의 초기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정규 미술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중학생 때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가 장욱진, 유영국과 함께 영향을 받았던 스승 사토 구니오의 희귀 회화 설정도 국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6: 이대원 선생님에 대한 평가들 중에는요. 이대원 선생님이 정규 미대를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마추어 화가다. 이러한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이 초기 작품을 이제 모아놓은 이 전시장에 오시면 당대의 1930년대 당시의 어떤 굉장히 특출한 미술학도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5: 2부 이어가 돼 휩쓸리지 않다에서는 이대원이 유행에 편입되지 않고 한국적인 조형 언어를 모색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 서구 미술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전통 공예와 동양 회화의 원리를 탐구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자수와 나전, 화각, 목가구 등 작가의 소장품과 관련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자수와 나전을 가장 아꼈다는데요. 자수의 색실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저마다의 색을 잃지 않듯 이대원의 색점 역시 섞이지 않은 채 작품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 전설의 마을 고뉴동은 한국의 전통 채색화 중 소나무, 학, 사슴 등이 등장하는 십장생도의 형식을 빌렸는데요.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탐구가 드러납니다.
6: 이제 작품들과 이대원 선생님께서 수집했었던 가까이서 두고 감상했던 그러한 미니품들을 함께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훔치면서 보다 보면 이대원 선생님 작품에서 자수에서 보이는 색실 하나하나가 무수히 쌓아 올려져서 만들어낸 어떠한 구성이 이대원 선생님 작품에 녹아 있구나라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기법과 양식들이 다 이러한 미니품들, 우리나라 고미술품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큰 거죠.
5: 1970년대 교수직을 정년 퇴임한 후 본격적으로 화가의 삶을 살게 된 이대원. 이때부터 이대원 특유의 농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1970년대 그려진 농원을 보면 원근감 있는 풍경 위에 무수한 색점이 놓여 있는데요. 80년대부터는 갈수록 선은 길어지며 리듬감이 생기고 원근의 구분은 점차 흐려집니다. 90년대에 이르면 원근은 거의 사라지고 동양화의 정묵법처럼 색점과 색선을 쌓아 올려 생동감을 전합니다.
6: 농원이 똑같은 농원이어도 그 시기마다 이대원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면모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이대원의 말년 대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사부,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6: 전시장 마지막 섹션에는 이대원 선생님의 말년작과 함께 5m, 7m 되는 큰 작품들 아래에 흑경을 깔아서 마치 넘실넘실되는 수면이 그림이 비추는 듯한, 실제 이대원 선생님이 농원 한가운데 들어가서 바닥에서 이재를 놓고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마치 그 농원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듯한 그 안에서 어떤 모라이체, 몽유도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5: 관람객들은 마치 사방으로 펼쳐진 과수원 속 꽃과 나무 사이를 거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화가의 평생이 담긴 환하고 평정한 세계를 관람객들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가로 7m의 화면에 굵고 자유로운 붓질로 꽃이 만개한 과수원을 그린 도리화. 이대원 말년의 대작으로 손꼽힙니다.
6: 정말 이 그림 과수원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이 농원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화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좀 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대원 회화의 진면목을 마지막 전시장에서 마음껏 느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연과 한국 전통 공예를 사랑해 자신만의 회화 언어를 완성한 화가 이대원. 그가 펼쳐낸 환하고 자유로운 작품 속을 거닐며 우리 안의 자유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4: 네, 복숭아꽃과 백꽃이 만개한 과수원을 그린 가로 7m에 달하는 대작 도리화는 마치 꽃사이를 거니는 듯한 그 느낌마저 드는데요. 과수원과 연못, 산, 담장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의 풍경을 그린 이대원 작가. 수백 개의 점과 선이 저마다의 빛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하나로 어우러져 색색의 풍경을 이루는데요. 그가 살아생전 수집했던 자수, 반다지, 나전칠기 등 전통 공예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대원의 색채는 전통 자수의 색실, 나전칠기의 자개 등 전통 회화의 점과 선을 탐구해 유화로 완성한 거라는데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오는 11월 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계속되니까요. 이대원의 화사한 과수원 속을 직접 거닐고 싶으신 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부산 비엔날레, 창원 조각 비엔날레, 제주 비엔날레 등 올 가을 전국에서는 다양한 국제미술 전시가 열리는데요. 그리고 지난 9월 18일 경기도에서는 2026 경기도자 비엔날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경기도자 비엔날레의 주제, 땅이 만든다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경기도자미술관 장기훈 관장을 모시고 경기도자 비엔날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7: 안녕하세요.
4: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7: 안녕하세요. 한국도자재단 문화본부장 장기훈입니다. 이천에 있는 경기도자미술관하고 광주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화행 공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아 반갑습니다. 국악방송 오신 거 처음이시죠?
7: 네, 처음입니다.
4: 네네.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7: 네, 참 네. 많이 있습니다.
4: 그런데 벌써 두 개를 맡고 계시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네, 경기도자미술관. 이게 이천에
7: 네,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4: 와, 이천하면 또 이제 그 흙과
7: 네,
4: 도자 이런 공예가 유명한 곳이기

0: 도자기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1: 네네네. 경기도자 미술관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말씀대로 이제 저희 경기도자 미술관은 경기도 이천 설봉공원 안에 있고요.
1: 네.
0: 경치가 참 좋습니다. 경기도에는 그 전국에 있는 도예인들이 약 53%가 모여 있고요.
1: 53%요?
0: 네. 특히나 이제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만 35%가 모여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은 그러한 도예인들을 위해서 도예인들의 전시를 소개하고 도예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한국도자재단, 이곳은 이제 경기도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도자, 공예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0: 재단 먼저 소개해드리면,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라는 행사가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 굉장히 대규모 행사로 이제 한 600여 명이 관람을 했었고요.
1: 네.
0: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조직위원회가 해체되고 한국도자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치렀던 이천 여주 광주의 그 행사장들을 각각 이제 미술관, 박물관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제 상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아마 경기도 이천 하면 이제 이천사를 많이들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를 떠올릴 만큼 아주 유명한데요. 이천 지역에 어떻게 땅이 좋은 건가요? 흙이 좋은 걸까요? 그때 조선시대 때부터 그곳에 가마터가 있었고 그런 거죠.
0: 맞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가마터가 있었는데, 이천 지역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근래의 일입니다.
1: 아, 근래 일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사장을 갖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세 군데를 다 뭐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광주는 조선시대부터 이제 상홍원 분원이라고 하는 왕실용 도자기 공장이 있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고, 조선 백자의 어떤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전통을 이어받은 곳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일제강점기 들어서 이제 그 관료가 해체되면서 관료의 전통이 이제 여주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장인들도 여주로 옮겨가고, 일제가 이제 산업화된 도자기 생산 공장을 여주에 만들면서, 여주는 도자기 공장이 많은 도시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후발주자인 이제 이천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과 도예인들이 이제 서울로 모여들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만 해도 도자기를 만들려면 장작불을 떼야 되는데, 서울에서 장작을 떼기가 어려우니까 서울 근교에서 가마를 뗄 수 있는 가장 적지를 찾은 게 이천입니다.
1: 나무가 많은 걸까요?
0: 이천에 나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4개 정도 이천에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마를 빌려 쓰려고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게 아마 1950년대 중반의 일이고요.
1: 네.
0: 그 이후부터 아예 예술가들, 도예가들이 이천에 많이 정착하면서 1960년대부터 이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올림픽 여부 과정을 거치면서 도예가 전성기를 이루게 됐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그 당시가 약간 도예의 전성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0: 이천이 유명했던 시기는 아마 그때 것 같고, 지금도 물론 80년대. 유명합니다만.
1: 그러니까요.
0: 네네. 지금도, 여주, 이천, 광주 합쳐서 한 600여 개의 요장이 지금도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아까 전성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5월에 도예가 박종진 작가가 2026 로에베재단 공예상을 받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수많은 도제 공예가들, 정말 수천 명의 작가들이 지원을 할 텐데, 우리 한국 작가가 딱 상을 받은 거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2024년에 경기 도자 비엔날레 국제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약간 이거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0: 로에베상은 뭐 도예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 분야를 다 아울러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라서 더
1: 굉장히 큰 상인가요? 그것도?
0: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0: 상이고요. 네. 박정진 작가는 수상 이후에 저도 만나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저희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나라 도예계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경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좀 전에 그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저희 재단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유망받는 작가였고 그래서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이제 유망받는 작가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1: 네.
0: 또 여러 가지 전시를 통해서 국내외에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1: 네.
0: 박정진 작가 같이 그런 훌륭한 작가가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박정진 작가의 작업실도 경기도에 네, 위치하고 있군요.
0: 네, 네.
1: 청년 작가를 일단 지원을 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네. 더 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지원들이 또 있을까요?
0: 저희는 뭐 전시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 네.
0: 사실은 전시는 또 일반인들을 위한 또 그런 기획이고
1: 네.
0: 도예인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경기도자 페어 같은 페어에 참여해서
1: 네.
0: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1: 네.
0: 그게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0: 뭐 그 밖에도 이제 전통을 하시는 전통 도예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작가마를 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작을 또 저희가 제공해주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또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 입주 레지던시 공간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그런 레지던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요. 또 마케팅이나 도자기 관련된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또 지역 도예인들을 위해서는 각종 도자기 축제나 저희 도자 비엔날레 그리고 또 경기도 지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경기 도자 비엔날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큼 큰 축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9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0: 네.
1: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 주제 땅이 만든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0: 땅이 만든다라고 하는 주제는 저희 이번 비엔날레의 예술 감독인 이대영 감독이 제안을 한 것인데요.
1: 네.
0: 이제 흔히 잘 아시겠지만 도자기는 이제 흙과 물 그리고 그렇죠. 불을 가지고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0: 흙과 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이고 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은 땅을 이용해서 지구를 이용해서 사람이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프레임을 좀 바꿔서 땅과 인간은 같은 공동 제작자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해서 그 자연을 지구의 특정에서 본다면 지구에 쌓인 그 흙들의 층위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구의 각 지역의 어떤 지질학적인 아니면 지리학적인 그런 차별성 이런 것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건 모든 인류가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요.
1: 네.
0: 더 나아가서는 지구가 품고 있는 생명력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과 기술 그리고 또 지구로 대변되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비엔날레를 또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어떤 작가들이 나오게 되나요?
0: 뭐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서 작가를 좀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1: 네. 대표적인 작가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대표적인 작가는 일단은 많은 작가들이 지금 참여를
1: 몇 명
0: 했습니다.
1: 정도?
0: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제전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 이제 14개국에서 작가를 섭외를 했고요.
1: 와.
0: 그래서 57명의 작가의 130여 점 작품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와.
0: 그리고 또 국제 공모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비엔날레의 메인 전시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77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1: 진짜 많은 작가들이네요.
0: 네. 예. 사실은 모두 다 전시를 하고 싶지만
1: 네.
0: 77개국에서 이제 응모된 한 1,050명의 작가들이 1,400점 정도를 응모를 했거든요.
1: 네.
0: 그거를 또 이제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만 한 57점 정도 엄선해서 그게 이제 수상작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작들을 또 이번에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시대 도예 명장이라고 하는 전시를 해서 국내에 이제 그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의 도자기 명장 그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 뭐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도 한 60여 분이 초청이 돼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200여 점 이상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 36분을 선정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은 다 안 해봤는데 그 전시들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 망라하면
1: 네.
0: 꽤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1: 와, 그렇게 많은 작가분들의 전시를 다 세 곳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시할 네,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세 곳에서 나눠서 하니까 그게 가능한
1: 그러니까요.
0: 거고요. 한 곳에서 한다면 공간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1: 야,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7개국에
0: 네.
1: 천몇 명의 작가들이 공모에 지원을 했다 하면
0: 맞습니다.
1: 거기서 추려진 57개의 작품들
0: 네.
1: 이거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요.
0: 그럼요.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고요. 또 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성 작가도 있지만 신진 작가들이 많이 응모를
1: 그렇죠.
0: 하는 거라서 앞으로 우리 도예가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 야,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천 그다음에 광주 여주를 조금 한 번은 광주
0: 네.
1: 한 번은 이천 이렇게 돌아가면서
0: 네, 네.
1: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전시관마다 또 분위기나 컨셉이 다르겠죠?
0: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도자 비엔날레라고 하면
1: 네.
0: 미술계의 비엔날레 행사가 이제 현대의 예술을 보여주는
1: 그렇죠.
0: 행사거든요. 도자 비엔날레는 마찬가지로 현대의 도자 예술성을 보여주는 행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축이긴 하지만 저희는 3개 행사장에 각각 다른 컨셉을 해서
1: 네.
0: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심적으로 전시는 이천에서 이루어질 텐데
1: 이천에요.
0: 이천은 이제 도자 예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본전시하고 그 다음에 또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현대의 도자 예술이 이제 어떤가 하는
1: 네.
0: 그런 그 현주소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의 그 도자 예술은 어느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선시대 관요가 있던 그런
1: 네.
0: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유물 전시도 보실 수 있고 또 거기서 열리는 명장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기가 오늘날 어떻게 맥을 이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후배들은 그걸 어떻게 현대화시키고 발전시키는가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는 일제 때부터 도자기 공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도자기의 이제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또 예술적 기능 요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융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디자인화되고 또 공예로서 이것이 완성도를 갖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뭐 세 군데를 다 보시면
1: 네.
0: 도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듣 있고 보니까 세 군데를 빠짐없이, 왜냐면 지금 전시장마다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군데를 다 돌아봐야지 도자의 현주소를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그 여주는 우리 생활 도자기,

0: 직접 이제 뭐 그릇 같은 걸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1: 아, 그렇습니다.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릇들도 많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가 3개 지역에서 모두 다 구입이 가능하고요. 이천에서는 이제 미술관에 있는 아트샵에서 또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왕실 도자기 판매장이라고 또 별도의 판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도 도자세상 그룹 판매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행사 기간 중에는 여주청 광주 지역의 또 도예인들이 별도의 판매 교육 체험 이런 행사를 좀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사실 이 흙, 그 다음에 클레이, 점토를 가지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런데 추석 연휴에 또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키즈 비엔날레는 또 따로 열리는 건가요?
1: 아, 따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 도자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가 아무래도 좀 전문가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의 나들이를 또 나들이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0: 그렇죠.
1: 키즈 비엔날레를 준비를
0: 해야죠.
1: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 도자박물관에서 키즈 비엔날레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족들이 같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교육과 체험을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뭐 예컨대 이제 뭐 타이틀은 뭐 상상 흑창고 뭐 어스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공예 포차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을 위해서 70% 정도는 예매를 하고
0: 아, 예매해야 돼요.
1: 30% 정도는 현장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는데 이미 예매는 다 매진이
0: 아,
1: 됐습니다.
0: 매진됐어요?
1: 네.
0: 아, 제가 너무 늦었네요.
1: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
0: 30%인데요?
1: 기회를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또 그거 외에도 공예포차 같은 경우는 참여 작가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아이들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뭐 흙놀이 이벤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아무래도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기 때문에 발 빠르신 분들은 벌써 예매를 하셨군요.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경기 도자 비엔날레를 이제 가보셨던 분들 말고 처음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관람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돌아보면 제일 좋을까요?
1: 3개 지역이 각각의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0: 일단 다 둘러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0: 하나만 가지 말고.
1: 일단 뭐다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또 나눠서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입장권이 이제 개별권도 있고 통합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권을 사시면 구매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이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통합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다못 보시더라도 또 나눠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관람 팁을 달라고 했는데 다 봐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1: 그리고 또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모든 전시는 음성 안내를 이제 해드립니다. 근데 도슨트가 해드리면 좋은데 도슨트가 이제 시간대마다 움직이다
0: 그렇죠.
1: 보니까 본인이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QR코드로 음성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챙겨서 그걸 이용하시면 보다 풍성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자미술관의 관장이시고, 또 이제 역임을, 두 가지를 공동으로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획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뭐 일단 계획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올해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엔날레에 부디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셔서 우리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답고 또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도예를 많이 사랑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알겠습니다.

0: 오늘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는 경기 도자 비엔날레에서 우리 도자의 신비로운 매력을 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 도자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관장님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경기 도자미술관 장기훈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9월 25일 국립국악원에선 우리 악가무를 만끽할 수 있는 휘영청 둥근 달이 펼쳐집니다. 올해도 씨앗 고르기부터 모심기, 추수와 방아찧기 등 한해 농사를 담아낸 평안도 향두개 놀이와 줄타기 신동이라 불리는 얼음산이 남창동과 아버지 남해웅의 신명나는 줄타기도 볼 수가 있고요.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민속악단의 강강술래, 그리고 밝은 달빛 아래 즐기는 판굿이 펼쳐집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세계인의 흥과 신명을 하나로 모으는 탈춤 한마당 2026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는 9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중앙선 1942 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하회마을에서 신명과 해악이 깃든 우리 탈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이다 라는 주제로 24개국 28개 공연팀이 참가해 세계 각국의 탈춤과 창작극, 마당극부터 글로벌 마스크 야간 퍼레이드와 선유줄 불놀이를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리, 다채로운 전통 문화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돈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2: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에너지 절약도 전력 들어가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0: 26도로 걸어준 거 절약을 전략적으로.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다 할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미뉴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미뉴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미뉴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어기역차.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아,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1: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에 공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2: 이 세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5: 업고 놀자.
6: 아,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7: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8: 우리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산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2: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파도소리는 저에게 있어서 보물상자 같은 존재예요. 보물이 귀하잖아요. 귀하고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항상 무궁무진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어서 소리를 할 때 있어서 매번 귀하고 또 새롭게 여겨지는 부분에서 보물상자 같은 느낌입니다.

지역의 비나리라고 밤메기 비나리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서도 지역에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나리인데 들으시면은 굉장히 서도 색채가 많이 묻어나는 고기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그 진짜 비기는 사실 우리 소리거든요. 특히 김유리 씨의 서도 소리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소리고 김유리 씨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이만큼 그 진정성 있는 소리를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도소리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이제 12살 때였는데 그때 처음 배운 노래가 수심가였고 또 민요로는 이제 남봉가를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때는 그게 경기 소리인지 뭐 서도 소리인지 알지 못했었고 뒤늦게 아 내가 하는 소리가 서도 소리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어요.

0: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이제 서도 소리의 한 장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서도의 이제 재담 소리라고 분류를 해요. 서도 소리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가 또 안일이처럼 이제 이야기도 했다가 또 소리도 했다가 혼자서 이제 연행하는 형태의 이제 한 장르죠.
1: 삼 부인의 배가 남산만해졌구나. 강호마 누라가 보이어려 높은 난.
0: 아무래도 이제 소리의 깊이를 표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서도 소리에 요성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떠는 목기도 표현이 어렵기도 하고 그냥 노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정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더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 게 어려워요. 네.
2: 음악은 뭐 그렇게 크지 않나? 괜찮아.
3: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나 근데 하면서 너무 뒤에 보고 싶은 거야. 뒤에 보고 싶은데 못 봤지.
2: 깽그리 좀 너무 이렇게 작게 들고 좀 했으면 좋겠어.
3: 다른 소리도 좋지만 진짜 매력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이따가 어떤 곡 하는 게 좋을까?
2: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런 부분에서 더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3: 확 터이네. 집에 와서 오늘 완전 기절할 때. 근데 물 색깔이 어쩜 저렇게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바람을 맞는 일이 언제 있겠어? 이 나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0: 혼자만 했던 고민들을 이제 뭐 곡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전우애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나가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네.

뭐 식임새나 뭐 이렇게 좀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 내면을 담은 깊이를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내면의 그런 깊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소리꾼이 되고 싶고 서도 소리 하시면 또 많이 또 낯설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들어보시면은 다른 노래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또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론 수업이었거든요. 19세기, 20세기의 음악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고 흘러왔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되게 몰랐던 것도 알고. 네.

0: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소리에도 나 잘해가 아니라 정말 이 음악에 대한 자기가 배웠던 것에 대한 전달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1: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그런 소리꾼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서 깊이 있게 소리할 수 있는 이제 소리꾼이 되는 것이 또 목적이고 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이야기로 풀어서 어떤 또 창작물을 만들어서 또 대중에게 선보이고도 싶고 무엇보다는 저 사람 소리도 잘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도 듣고 싶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부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백개무책 도리 없어. 하루는 그물을 맺어들고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디. 제비 후리러 나간다. 제비 후리러 나간다.

밖에 나가 제비 물결을 삼을지 바로

어디쯤에 있나 제비 부자 다리 파도 금냥이랑 내 잡으러 들어오느라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2: 업고 놀자.
4: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5: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6: 둘 다

0: 여기 농부가 되기 위해 의기투합한 이들이 있습니다.
1: 저 하나 더 줘. 하나 더 드릴까요? 알겠어요.
2: 오이 한 바구니 3,000원씩입니다.
1: 저희가 직접 아 이거 하나 드릴까요? 아 역시. 아. 아버님 오이 다섯 개 3,000원.
3: 맛있네.
1: 그러니까 싱싱해요. 몸 마려.
4: 여기 여기.
1: 감사합니다.
4: 맛있는 오이예요.
0: 아직은 새싹 농부.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성장 중인데요.
1: 뿌리는 볼륨도 괜찮고

0: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1: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
2: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일까?
3: 저희 애기. 승부를 시작해볼까?
4: 아.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2: 둘이 시다.
5: 뭔 실력이 안 나왔는데?
4: 실력이 안 돼. 너 찍지 안 된 거 걸렸어 지금.
2: 김난이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여불고 한다 지금. 근데 청년 농부야 아직.
3: 농촌에 고령화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2: 아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젊어.
3: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4: 가보자.
2: 하나 둘 셋
1: 컷. 비농 새내기 사총사들의 좌충우돌 농사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곡창지대로 한민족의 곡간이라 불리는 김제.
2: 오 한다. 노래 잘해.
1: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멜로디. 김제 씨의 전국 노래자랑 무대가 섰습니다.
2: 예, 예, 예. 어머니, 오이 3,000원. 다섯 개.
1: 무대 한쪽에는 지역 농산물 판매장도 마련됐는데요.
6: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5: 어머니, 언니.
2: 갔다 와볼래?
6: 갔다 와.
7: 아, 네. 맛이 없어.
2: 같이 가자.
6: 갔다 와.
1: 농산물 판매는 잠시 접어두고 즐기겠다고 신이 난 이분. 김제로 귀농을 한 농부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9: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제가 낳은 스타. 현숙 씨를 모시겠습니다.

0: 누구보다 신나게 즐기는 이는 귀농 3년 차인 달 씨. 한 손에 꼭 쥔 이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 선수 나이를 안 먹어요 왜?
2: 김치 쌀을 먹었어.
3: 미니오이 먹는 방법은 손으로 빡! 문지른 다음에 피부를 위해 이렇게. 그 다음 피부 미오이 끝났다? 이렇게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 고추장이 필요 없어.
4: 완전 일석이조.
3: 미니오이를
5: 탐블로그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 미는 무릎 쓰고.
5: 그렇지, 부끄러운 무릎 쓰고.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지.

0: 농부가 되고 싶어 연고 하나 없는 김재로 귀농한 달 씨. 농부를 꿈꾸는 동료들을 위해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1: 진짜 가야겠어요. 본업으로.
2: 아우, 우리 잘 길렀네. 기름 발라 갖고 왔는가? 사기름 발랐나? 어우, 진짜 잘 길렀네.
3: 아, 감사합니다.
2: 잘했어. 대박나.
1: 오이, 밥밖에 상차나. 한번 맛보시고 가세요. 강아지도 좋아하는 오이.
4: 어머니야.
1: 한번 맛보고 가세요, 어머니.
3: 네.
1: 저희가 키운 거예요. 청년농부의 핏담물이에요.
5: 오이가 달다.

0: 다희 씨의 적극적인 홍보에 결국 손님의 지갑이 열리네요.
1: 감사합니다.
2: 네,
1: 많이 팔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고에서 네, 백고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3: 우리네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
1: 감사합니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근데 우리가 맛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전에 축제 나가서도 맛있어서 그 다음 축제 때 또 찾아오신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 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4: 오늘도 새벽부터
3: 아 그러니까 싱싱해요. 몸
5: 맞아. 맛있어요. 전국 노래를 따라
3: 관람하려고
5: 출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가서 구입하려고 옷부터 신경 써가지고
1: 멋있어요. 아버님도 초록색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거 드릴까요? 전부 다요? 전시원이 어머니.
6: 다 담아?
1: 여기 두 개 담아서 여기 어머니 다 드리면
3: 될 거예요, 아줌마.
0: 동료들과 함께 농사 지은 오이를 알리고 싶어 전국의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넉살 좋은 다희 씨 덕분에 홍보뿐 아니라 판매도 꽤 된다네요. 장사가 끝날 쯤 판매장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이 농사를 짓는 동료들인데요.
7: 아, 우리 저 위에 올라가 봤다 와.
1: 우리 이거 담았어.
7: 아 진짜?
1: 다 팔았어요. 아니 이거 다 팔았어요.
7: 아 진짜?
1: 다 팔았어.
7: 오.
1: 진짜 많이 팔았어.
7: 소금 중에서 지금 두 개 빼고 거의 다 나왔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짝짝짝.
1: 자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자. 하나 둘 셋.
7: 파이팅!
1: 오케이.
0: 수확 때문에 바빠서 판매는 도리했지만 마무리만큼은 사총사가 함께입니다. 다희 씨를 포함 오이를 키우는 사총사는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8: 더워 보인다. 기모를 입고 왔어요.
9: 아, 보세요. 요새 아침에 춥더라고. 더운 거 먹어.
8: 여기 양배추즙도 먹어야 돼, 오빠.
9: 아, 양배추즙 먹어야지. 아,
8: 네. 먹을 사람?
9: 저요.
8: 말 안 해도 두 명 더 가져온.
1: 먹을 사람?
8: 두 개 이렇게 동시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9: 응, 되지.
8: 양배추 먹었어. 진짜 쓰긴 쓰다. 아, 인생보다는 달겠죠.
9: 뭐라고?
8: 내 인생 같네. 인생보다는 안 쓰겠죠.
1: 이러고 갈까?
0: 오이 농장은 약 1,652제곱미터, 그러니까 500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최첨단의 스마트팜으로 농부 양성 교육과 실습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총사도 이곳에서 농사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9: 그래프 보면 네. 27일날에는 광그래프 되게 두껍잖아.
1: 맞아.
9: 이날에는 구름 하나 없이 되게 좋았었어. 근데 이때에 날이 계속 흐려가지고 아마 계백도 제대로 안 됐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용이가 한번 생장점을 확인을 해줄래?
4: 오빠 그럼 제가 경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사총사가 함께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각자 주력하는 업무는 다르다는데요.
10: 해가 좋은 만큼 확실히 요새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생장점 볼륨이 많이 작아졌다.
4: 경경 한번 재볼게요. 4.9.
10: 4.9?
4: 5.1.
10: 아니야, 밑에 그 개화된 거 밑부분도 한 번만 재줘.
4: 9.6. 경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혜 언니 뿌리 한 번만 확인해 줄래요?
1: 알겠어, 내려와. 랜덤으로 한번 뿌리를 까볼까? 잘 뻗어놨고 뿌리 색깔도 하얀색인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는 볼륨도 괜찮고 새로 나온 잔뿌리들이 많아서
9: 다행히 아직 뿌리에 대해서 데미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1: 뿌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역시 우리 오이는 튼튼하고
4: 좋아요.
0: 지금은 함께 있지만 농사를 짓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는 남남이었던 네 사람. 사는 것도 하는 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11: 나는 하우스 3,000평을 만들 거야.
0: 비농전 마케팅

0: 관련 일을 했던 다혜 씨. 웃음 많고 유쾌한 성격의 맏언니입니다.
1: 우리 부자 되자.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어.
0: 대기업에 다녔던 학내 씨는 꼼꼼한 성격과 추진력으로 스마트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2: 다 해낼 수 있다. 잘 살아보자.
0: 진중한 청년인 우용 씨는 농업의 매력에 빠져 농업대학교를 재입학. 지금의 팀원들을 만난 겁니다.
3: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0: 막둥이인 나니 씨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요. 팀원들을 만나 농사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덕분에 인연을 맺은 4명의 청년 농부. 같은 꿈을 꾸는 동료이자 친구로 함께 성장 중입니다.
4: 우리 청춘
5: 화이팅!
0: 오이는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사총사가 작물을 오이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재배 기간이 짧고 작기도 1년에 3번이나 돼서 수익을 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1: 어제 안 땄노, 김나니?
6: 너 찼네, 이거.
3: 대박.
1: 김나니 어제 안 땄어?
3: 저 아니에요.
6: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1: 김나니 맞는 것 같은데.
3: 안 땄네. 깜빡했네.
7: 저희 애기는.
3: 놓치면 이렇게까지 진짜 깔끔하게 자라는 게 오이예요. 팔이 두꺼워서 비교가 될진 모르겠는데 진짜 오이가 끝없이 자라는 채소예요.
8: 활기가
0: 한창 수확철인 요즘 매일 아침과 오후 두 번씩 수확을 하는데요. 시기를 놓쳤다가는 오이 크기가 너무 커져 판매 불가.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며 작업을 합니다.
9: 짜잔. 짜잔. 너가 생각하는 오이 기준이 뭐야? 좋은 오이의 기준?
2: 과장이 좀 길고 그 반듯하고 길쭉길쭉해야 좋은 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 단단, 어느 정도는 단단해야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9: 네. 너 약간 희었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좀 펴져. 저의 팁입니다.
0: 농사를 짓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는데요.
9: 보통 이런 가시를 크게 만드는 게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얘네들이 엄청 커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4일 뒤에 따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 7, 8일 뒤에 따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확량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일까? 내 자식도 이렇게 크는 거 보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언니 이거 봐요.
9: 우리 나니가 이렇게 많이 땄어.
3: 제가 언니 부자 만들어준다 했죠?
9: 야 언니 진짜 부자게 됐다.
3: 아, 우리 부자 될 수 있겠다.
9: 언니 땅도 사야 되고 하우스도 올려야 되는데 고맙다 야.
3: 여름 잡기엔 이렇게 못했죠?
9: 그죠? 여름 잡기에는 힘들었습니다.
3: 언니 진짜 많이 성장했네. 하이파이브.
9: 예. 뭐 혼자 드실 수 있겠어?
3: 아 그럼요 언니.
9: 역시 우리 막둥이.
0: 수확한 오이는 바로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굵기와 길이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예상.
9: 맞춰봐.
1: 나는 내가 볼 때는 25.
9: 그럼 나 26.
1: 26?
6: 난 27개.
3: 28박스.
9: 오!
1: 28, 7, 6, 5야.
9: 오케이.
3: 제가 제일 많네요.
9: 뭐 내기 할래?
1: 어?
9: 뭐 내기 할까?
1: 뭐 내기 하냐고?
9: 어.
1: 뭐 내기나 해?
9: 뭐 내기나 해? 너 너무 아저씨 같았어, 지금. 아저씨 같았어. 뭐 아저씨지, 뭐.
1: 이것도 누가 묻혔어?
9: 나는 아니야.
1: 이거 누가 이런 몽둥이 만들었어, 이거.
9: 김난.
6: 내가 봤을 때 김난이.
3: 뭐만 하면 다 나래네. 이거 택배로 뺄게요. 아, 택배 근데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1: 그니까.
9: 또 나왔다. 야, 이거.

0: 한번 먹어볼까?
1: 응, 먹어봐봐.
2: 맛은 비슷할걸?
1: 맛있을 것 같아. 어때? 괜찮아?
0: 응, 똑같아요.
1: 나 저런 걸 좀 못 내는 게 너무 아깝다.
0: 응.
1: 맛은 좋은데 사실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곰판장 못 내는 거니까 저런 걸 좀 잘 팔 수 있으면 좋은데.
3: 아침 일찍부터 스마트팜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세개 3,000원 드립니다.
4: 싸다.
1: 세개 3,000원.
4: 진짜 싸다.
1: 감사합니다. 큰 놈 하나 주세요.
4: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 네, 그냥 가시면. 없는데 곳으로 또
5: 10개요?
1: 네. 와, 드릴게요.
6: 저기요. 저기, 네. 여기 잠깐 와보시오.
1: 네.
6: 알제리에서 오신 두개 계시거든. 아. 같이 사진 좀 한번 찍어주세요.
1: 아, 저희 친구들 다 같이 찍어주세요. 네.
5: 찍어줘.
1: 그러면 오이를 하나씩 들고 찍을까?
6: 클로우스, 뭐 클로우스.
7: 잘 나옵니까?
5: 예.
7: 네. 점수 알제리 가예요.
8: 이야. 네. 알제리에 600만 평에서 하려고 하거든.
1: 아, 딜리셔스?
5: 딜리셔스?
1: 아,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알제리 오이랑 달라요?
5: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lgerian cucumber and his cucumber?
6: Small.
1: 잘 키운 거 같냐고 물어봐주시.
5: They are good job growing. They have the successful in this.
1: Yes.
5: Thank
1: you.
7: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7: 그 와중에 또 만 원씩 팔았네. 아주 그냥 장사를 잘해.
1: 아줌마의 힘이지. 이렇게 팔아야 돼. 알제리 돈으로 팔았어야 되는데.
3: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이다 보니 시설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덕분에 조금 늦어진 포장 시간 서둘러 봅니다.
1: 몇 박스? 셀러볼까?
7: 내가 25, 6, 7, 8.
1: 세보자.
3: 과연 몇 박스나 나왔을까요?
0: 21, 12, 13, 14, 25, 26, 27, 28!
1: 너야?
6: 빨리.
1: 아, 너가 맞았어요? 아, 내가 맞았어.
0: 이거 맞았죠? 꼴등이 이거 빨리 쌓아요.
7: 예.
1: 어떻게?
7: 쌓아줘.
0: 쌓아줘.
7: 이거 개수파면 다 된 거야?
1: 특대하고 나눠야 돼.
0: 특대 4개?
7: 특대
1: 4개.
7: 오케이.
1: 오케이.
7: 된장.
1: 오늘도 좋은 값 받아오기를 바라며. 가자!
7: 쏘리, 렛츠고!
1: 쏘리, 렛츠고! 예! 이야, 뭘까 천지네.
7: 출근했나?
1: 안 했을걸?
0: 아까 보이던데?
1: 그러면 몰래 따가자, 빨리. 마.
3: 사총사 출동! 혁신별리 내에는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종류도 많고 신선하기까지 하니 식재료 구하기에 딱이라네요.
1: 어떤 거 선택하지?
7: 이렇게 하나씩만 할까? 버터헤드가 부드럽고 맛있잖아.
1: 맞아.
7: 근데 얘도 진짜 맛있더라고.
0: 사이피라 맛있죠.
1: 아, 근데 너무 티 나는 거 아니야? 두 개 들고 가면? 아니,
0: 괜찮아요. 많아서 몰라.
1: 아, 알겠어. 그럼 이거 두 개 따가자.
0: 좋아요,
1: 오케이.
0: 좋아요.
3: 서리하는데 필수인 망 보는 건 차분한 우용 씨가 맡았습니다.
1: 우와, 뿌리 싱싱한 거 봐.
0: 와, 뿌리 진짜 좋다.
7: 진짜 잘 키운 걸.
0: 오, 실하네.
1: 야, 너 얼굴만 해.
0: 왜요? 제 얼굴만 하네요. 빨리 가자.
7: 가자. 밥 먹자.
0: 밥 먹자.
1: 배고파.
0: 배고파.
3: 다행히 들키지 않고 무사히 서리 성공입니다.
1: 우리 맨날 너무 자주 서리해서 오빠한테 좀 미안하다.
0: 이번이 여섯 번째인가요?
7: 많이 해도 잘 모르겠다. 희준이 형 불러볼까? 미안한데.
1: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은 해야지.
0: 제가 오늘 계란 후라이 많이 붙여왔습니다.
1: 진짜? 한 사람당 세 장 돼?
0: 한 장은 안 되고.
1: 오빠! 상추 좀 서리했어요. 아, 나냐. 이실직고 했어.
0: 걸렸다. 짠!
7: 맛있겠다.
1: 오빠, 밥 먹어요. 상추랑 같이 밥 먹어요.
0: 다시 한 번.
3: 서리한 농장의 농장.

0: 부부와는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데요. 서리했다는 핑계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겁니다.
1: 막 팍팍 뜯을게요.
2: 네.
3: 역시 요리사다니.
2: 김단이 손맛.
4: 야, 왜 저건 안 뜯어? 와사비.
3: 맞아?
2: 어떻게 생긴 줄을 몰라.
3: 맵더라. 맵더라. 너무 매워.
2: 아니 맵찔이라서 못 먹어.
3: 깜짝 놀랐어.
0: 오늘 점심은 버터헤드와 카이피라라고 불리는 유럽 상추가 들어간 비빔밥.
2: 빨리 계란 넣어줘.
3: 빨리 넣어줘.
1: 계란 좀 넣을게요.
2: 아침에 밥 먹겠다.
1: 에이, 5분이면 부칩니다.
3: 역시 감대로.
1: 계량하고 이러는 건 다 수술이 하는 거.
2: 이것도 우영이 어머님이 해주신 거잖아.
1: 아, 할머니가 짜주신 참기름.
0: 이제 잘 비비기만 하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빔밥 완성입니다.
1: 오빠 그릇이 작아서 먹고 더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맛있어.
3: 맛있네.
1: 많이 드세요.
5: 아침에 이용범 과장이랑 통화했거든요.
2: 어.
5: 중도메인한테 한동안 여기서 뭐 행사하느라 애들이 뭐 이제 물건을 못 냈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물량 이제 들어올 건데 좀 잘 팔아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물건만 찾는 또 중도메인이 있대요.
2: 그러니까 용범 과장님은 계속 자기네들한테 내일 줄 건지 강주로 낼 건지 정해달라는 거지.
5: 그러죠. 어제 그리고 지난게 한 2만 1000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5: 네, 그래서 거기가 2만 1000원 나왔는데 우리가 2만 6000원이면 머리가니까 뭐 앞으로 한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0: 사총사의 요즘 고민은 경매 지역을 선택하는 일. 지금까지는 광주와 대전으로 번갈아 보냈는데 한 곳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3: 하고 왔었었잖아. 근데 대전에서는 우리가 특대를 냈더니 그게 오히려 가격이 되게 낮았단 말이야. 절반도 안 됐잖아.
5: 맞아요.
3: 그럼 대전에 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 그 크기가.
5: 요구하는 게 안 맞는 거지.
1: 위에 쌓는 그 사이즈들이 너무 크긴 했는데 이제 그걸 특대로 빼는 거를 이제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맨 위에 한 단을 그걸 꾸역꾸역 넣는데 그게 좀.
3: 난 그거 넣은 게 신기해.
2: 어떻게 박스 안 찢었어?
3: 박스 찢었어 어제. 어떻게 넣었어 그렇게?
1: 그러니까 아, 들어가긴 들어가야 어떻게 지 잘하면 괜히 그렇게 넣을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등급으로 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막.
3: 나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5: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어디로 내일 거죠?
3: 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봤을 때는 대전이 낫다 생각해.
1: 저도 대전. 광주에 비해 머리는 아니더라도 광주에 비해서 높게가 나오고 있잖아요.
2: 대전이 됐으면 좋겠어. 우영이도 괜찮냐?
5: 네,
2: 괜찮아요.
5: 오케이. 대전에 내는 걸로 전화할게요.
2: 네. 용범 씨가 잘 팔아주겠지.
1: 용범 과장님, 용범 오빠.
0: 비싼 값을 받기를 바라며 서둘러 출하 준비를 합니다. 하나에 10kg이나 되는 오이 박스를 옮기려면 지게차는 필수. 지게차 운전은 농사짓는 부모님의 조기 교육을 받은 막내 나니 씨가 맡아 하는데요.
2: 뒤에 봐줄게. 괜찮.
1: 아 여기 뭐 줄까요? 내릴까요?
0: 아직은 지게차 초보인 나니 씨. 마무리는 전문가분이 맡아주십니다.

0: 주라까지 내보내면 오늘 작업은 마무리. 힘은 들었지만 네 명이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농부로 성장 중입니다. 한창 수확철인 요즘은 아침 일찍 작업이 시작됩니다.
1: 안녕하세요.

0: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네.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아는 것까지 많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과가 어떻게 되세요?
1: 저희 과수랑 학부.
0: 아, 여기도 가수인데.
2: 과수요?
1: 네, 그 4학년에 과수로 아. 그 학사를 졸업했고 3년째는 전문 그 화훼학과로 나왔어요.
0: 아, 일단 가볼까요? 저희 온실 가보실까요?
1: 좋잖아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3: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견학 온 건데요. 스마트팜 농법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1: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4: 네. 아, 버리다.
0: 잡아라.
4: 말바라 씨.
0: 말바라 씨, 출동.
4: 안 돼. 안 돼.
3: 농부들에게 벌은 반가운 존재지만 오이 농사에서만큼은 예외라는데요.
5: 저희가 이제 벌이 수정하면 기형과가 생겨가지고 몸에 무조건 잡아줘요.
0: 오이는 수정이 필요 없어요. 딸기랑 토마토는 수정벌이 필요한데 수정이 되면 곰봉 돌리는 거 아시죠? 그 네. 서커스 단에서 그렇게 동그랗게 곰봉가라고 해서 그렇게 생겨서 저희가 상품이 저하되기 때문에 벌을 잡아줘야 돼.
6: 벌이 없을 때 이렇게.
0: 네.
1: 지금 여기 보시면 꽤 자라는 게 상품이 있는 건데 훌룩해지면 버리는 상품.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여기에 발이 낄 수가 있어요. 불편하겠지만 안전화를 신고 하는 게.
0: 네.
3: 작물에 대한 정보는 기본. 스마트팜 농법과 농기계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다혜 씨. 미래의 후배가 될 학생들에게 농사의 즐거움과 매력을 전달하고 싶어 열정을 다합니다.
0: 친구들 졸업하고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봐도 돼요?
7: 관련 계열로 취업.
1: 좀 많은 가능성을 열어보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취업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0: 농사도 추천을 한 만큼 나와요. 한 만큼.
1: 인당 500만 원씩 가져갔죠, 저번 달에?
0: 네 명이서 500만 원씩.
7: 힘든 거 없으세요?
1: 아, 힘들어요. 다 아무리 스마트팜이고 어쩌고 해도 1차 산업이에요.
8: 그래서 정말 이게 노동을 써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기계와 자동화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해서
1: 그래도 이제 근데 벌을 조선으로 벌을 잡아야 되지만 그래도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재밌고 할 만한 것 같아요.
0: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십시오.
1: 독보적인 난이가 승리하겠지만
2: 내가 독보적으로 느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3: 비장한 표정으로 리프트에 올라서는 사총사.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1: 승부를 시작해볼까?
4: 아, 전 쉬엄쉬엄 할게요.
2: 최선을 다해라, 김나니. 오케이, 가시죠.
5: 가시죠.
1: 준비. 시작.
3: 대결은 고된 농사일을 즐겁게 하는 사총사만의 방법입니다.
4: 떨린다. 아, 본 실력이 안 나오는데?
2: 실력은 안 돼. 접근 안 하고 이런 걸 쓰면 안 돼. 최우용 지금 어 침지 안 된 거 걸렸어 지금.
1: 아 진짜 김나리 빠르다.
2: 야 나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4: 형님 오빠 어디 있어요? 잘 안 들려요.
2: 얘들 열심히 하고 있다.
1: 나 최우용 따라잡았음.
2: 어 말도 안 돼.
1: 김나니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개불고 한다 지금. 언니 나이 많다고 노인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아직 언니 청년 농부야 아직.
6: 농촌에 고령화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1: 야 그래도 언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젊어.
6: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2: 누나는 어떻게 거기까지 왔어? 어 아니 나니랑 비슷하게 하네.
3: 오이 줄기 유인 작업을 두고 벌이는 농부들의 대결. 조용한 강자 우용, 절대 강자 나니, 그 뒤를 쫓는 타해, 우승을 노리는 항래. 가장 손이 빠른 농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 다 왔어?
4: 끝!
1: 아, 그래도 나 꼴찌는 아니니까 성공했다.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 원래 예상된 승리였었어.
2: 감두!
0: 감두!
2: 와, 꼴찌다!
3: 할 거야.
1: 고생했어. 가자!
4: 결과가 뭐 중요한가요? 덕분에 즐겁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관광지를 찾았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현장이 있어 오이 홍보차 나섰습니다.
1: 하나 드릴까요?
5: 주세요.
1: 알겠습니다. 맞아요.
4: 다이씨와 나니씨를 놀라게 한 훈훈한 외모의 남자. 대체 누굴까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3: 힘들어. 고생하고 있군, 조씨.
4: 씩씩한 다혜 씨를 한순간에 애교 넘치게 만드는 이는 바로 남편인데요. 귀농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1: 전우애다.
0: 제가 좀 못 볼 거를 본 것 같거든요. 아, 진짜.
1: 오이 다섯 개 3천 원이야.
0: 마음이 아프네요.
3: 밥은 드셨어요, 다들?
1: 오빠가 직접 싼 거야?
0: 칼질이 너무 균일한데?
1: 오빠 고마워. 하나씩 먹으면서 할까?
3: 네, 먹으세요.
0: 진짜 예쁘다.
3: 진짜 샀다니까요.
0: 진짜요?
1: 진짜 배고파.
0: 와, 잘 먹겠습니다.
3: 맛있겠어요. 빨리 먹으면서 하세요.
1: 오빠.
0: 오이 사세요. 다섯 개 3천 원입니다.
3: 아니야.
1: 뭐 맛있다. 이거 잘하네. 나 시집 잘 갔네.
4: 귀농 전 일을 하다가 만난 두 사람. 일본으로 출장을 함께 간 것이 계기가 돼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대전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가 김제로 귀농을 하면서 주말 부부가 됐는데요. 아내의 꿈을 믿고 응원하는 남편을 위해 다혜 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니, 저희 오이 다섯 개 3천 원이요. 보고 가세요.
3: 오이 보고 가세요.
1: 오이 다섯 개 3천 원. 오이 한번 보고 가세요. 오이 다섯 개 3천 원.
3: 하나 주셔보세요.
0: 아, 오이 좀 드릴까요?
4: 아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남편. 필요한 일부터 하나씩 돕는데요. 능숙한 폼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네요.
0: 오이 다섯 개네요.
1: 오이 2천 원이요. 감사합니다.
3: 오이 얼마 3천 원?
1: 시장님! 시장님 하나 사주세요. 어머, 가세요, 시장님. 네.
0: 오이 하나 사주세요.
1: 네, 김제 시장님.
0: 잠시만요. 언니, 이거 3천 원.
1: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카드 들고 가셨어요.
4: 판매 부스에 남편이 나타난 순간부터 몰려드는 손님. 잠시 쉴 틈도 없이 오이가 팔려나갑니다.
1: 3천 원 걸러드릴게요.
0: 이거 어디가 무슨 일?
1: 아, 이걸로.
0: 안 되는디?
1: 아, 잠시만요, 어머니. 그건 쌓아놓은 거라 가지고 옆에 사장님 거라서.
6: 우리 요정이에요.
1: 우리 요정이 사람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3: 나 아까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부른다고.
4: 여세를 몰아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는 남편. 와, 그래서인지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0: 3천 원치 하나 드릴까요? 아, 이분 먼저.
1: 이거 카드 한번 결제.
0: 아, 제가 진짜 맛있어요.
1: 진짜?
0: 아, 진짜 없어요. 끝났어요.
1: 아, 아까도 어머니 오신다 했는데.
6: 이게 진짜 맛있어요.
1: 감사합니다.
6: 맛있더라고.
1: 아, 맛있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 끝났다.
1: 고생했어. 하나, 둘, 셋.
0: 끝.
1: 예.
7: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3: 제일 길 것 같아요.
7: 예, 제일 길어요, 여기가.
1: 와, 미쳤다.
7: 와, 와, 어디까지 나오냐?
3: 2m 될 것 같아요.
7: 2m. 나왔어, 나왔어.
1: 와.
4: 오이 38박스 완판! 와, 정말 대단하네요.
0: 아, 좋다.
3: 어? 저는 일당 얼마인가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나의 사랑.
3: 그거면 됐지. 라고 얘기한 거.
1: 말 잘하노? 고생했어요 오늘 다들.
0: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합니다. 기 형님 그리고 언니도 진짜.
1: 아니야 아니야.
0: 토끼가 많이 묻히셨네요.
4: 힘은 들었지만 그야말로 신나는 날입니다. 농장에서 20분 거리인 이곳. 다혜 씨가 자취를 하는 곳인데요.
1: 오빠, 어떤 게 더 예뻐? 이거 택도 안 됐네, 이건.
3: 이건 좀 비치는 것 같아.
1: 섹시하지 않아?
3: 아니, 안 돼.
1: 안 돼? 시골에선 안 돼? 이건 어때?
3: 가운데 거 처음 입는 옷이잖아.
1: 오빠 양말도 귀엽지? 이번에 새로 샀어. 보라색으로. 좋아요. 이렇게 입고 갈게, 그러면?
3: 네, 가운데 걸로.
1: 알겠어. 네.
3: 오늘 좀 낯섭니다, 다혜 씨.
1: 진짜요? 네. 미안해요. 낯설게 해서 미안해요. 좀 이상해?
3: 거울을 보고 하셔야지.
1: 그래, 오빠한테 잘 보여야지.
4: 남편이 오는 주말 중 하루는 휴가를 내는 다혜 씨. 이날만큼은 농부가 아닌 애교 많은 아내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의 데이트 장소는 희고 고운 모래가 아름다운 변산 해수욕장.
1: 진짜 예쁘다.
3: 철썩철썩 걸리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어.
1: 진짜? 좋다.
3: 이 냄새가 너무 좋아.
1: 바다 냄새? 나도 좋아. 나 빨리 바다 들어가고 싶어. 바다 수영하고 싶어.
3: 지금 해볼까?
1: 아니 지금 싫어. 안 돼! 안 돼. 오빠, 일주일 만에 만나서 좋지?
3: 자주 보면은 안 돼.
1: 아, 왜 자주 보면 싸워?
3: 아니, 그런 반가움의 느낌이 확실히.
1: 와, 아니야. 나 같이 있고 싶어.
3: 같이 있어봐서 알잖아.
1: 같이 있고 싶어.
3: 나도 같이 있고 싶은데 둘만의 화목을 위해서는 약간의 텀을 줘도 이건 나쁘지 않다. 서로 관계 같이 살아야지.
1: 그래, 같이 살아야 돼.
3: 같이 사는 게 좋아.
1: 좀만 기다려줘. 내가 진짜 자리 잡아서 오빠 부를게.
3: 항상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
1: 진짜?
3: 근데 그걸 언제 실행이 옮길까가 지금 항상.
1: 오이하자, 오이.
3: 난 수박이 좋아.
1: 아예 오이하자. 수박은 내가 사줄게, 오이하자.
3: 괜찮아, 막. 알겠어.
1: 하다 보면 재밌어.
3: 뭐가 그렇게 재밌어?
1: 그냥 하나 딸 때마다 1,000원. 두 개 2,000원.
3: 감성 파괴인데.
1: 아, 그래도 현실은
3: 아무리 현실에 살지만 우리가
1: 그치? 내가 너무
3: 아니야. 나는 감성에 있을 테니까 이번에 이성적으로 있으면.
1: 아, 우리 둘이 잘 섞으면 되겠다.
3: 섞으면 되지.
1: 예.
4: 어머나, 8년 차 부부인데도 여전히 신혼 같네요.
1: 아, 진짜 고마워. 잘할게.
3: 바다 들어갈까?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두 사람. 언젠가는 함께할 그날을 기약해봅니다. 며칠 뒤. 이른 시간에 농장이 아닌 곳으로 나선 다혜 씨. 뭘 하려는 걸까요?
5: 가져오셨어요?
1: 네, 가져왔어요.
5: 비용은 전리적으로 말수하고 하는 것이 35만 원.
4: 농사를 짓고 있는 스마트팜은 교육기간이 끝나면 나와야 하는데요. 이후에 농사지을 땅을 임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8: 계약서 작성하셨으니까 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동지대장 발급 받으시고 품질관리원 가셔서 재등록하시면 돼요.
1: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작물이 없어도 농지대장 발급해도 상관없어요. 저 오이를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작물이 있는 걸 보고 확인하시고 하시더라고요.
9: 아, 원칙대로 하면 확인하고 할지 아니면 어차피 계약까지 했는데 네. 안심하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9: 임대료까지 내셨는데 네. 그 부분 한번 상담해보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아무튼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꼭 성공하셔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농부로 독립하기 위한 첫 발을 뗀 다혜 씨. 스마트팜이 아닌 노지에서의 농사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농지가 생긴 날.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농지를 보러 왔습니다.
1: 넓긴 넓다. 이거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해볼게요. 잘할 수 있겠지? 나에게 땅이 생기다니. 정말 기농 2년차 성공했다.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오이도 대박나고 콩도 대박나서 부자 돼서 꼭 하우스를 올릴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성달 화이팅!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4: 그럼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이씨! 아자 아자입니다! 기쁜 소식도 있겠다. 일찌감치 일을 마무리한 사총사가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0: 근데 오늘 안 짖는다.
1: 몇 번 봐서 그런가?
0: 그런가? 철이 쪼쪼.
9: 진짜 이럴 것 같아. 나는 너무 무섭거든.
0: 물지 않아요, 물지.
1: 안녕하세요. 예쁘다.
0: 엄마 어디 있어? 나 왔어.
9: 안녕하세요.
0: 뭐 하고 있었어?
10: 이거 가지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봐봐. 다 자르고 있었지.
0: 예쁘네.
9: 우와.
1: 오, 이쪽은 진짜
9: 얘는 이겼네, 이겼네.
4: 오랜만에 막내 나니 씨 부모님의 복숭아 농장에 왔는데요.
10: 아, 이거 빨리 채워버리자면.
9: 아, 저기 가위구나.
10: 가위.
9: 아, 신기하다. 과수는 자야 모르니까.
1: 그렇지, 나도 그래.
9: 수직작물만 해봐서.
4: 한동안 집에 들리지 못한 나니 씨를 따라 나선 사총사. 궁금했던 복숭아 농사법도 배우고 일도 도와드리려고 온 겁니다.
10: 이거 막 세균처럼 보이는 거 그냥 이렇게 마디 좀 두 가지 정도 남겨놓고 지금 이걸 해주지 않으면 엄마 바빠서 못 한다니까.
9: 이런 것도 다 잘라야 되는 거야?
10: 얘는 열매 없으니까 그냥 두 개 남겨놓고 이렇게 가지 두 개.
9: 가지 두 개?
10: 나중에 얘네들이 열릴 거를 좀 생각해서 남겨놔야 되니까.
1: 그러면 그럼 지금 이후에도 열린다는 얘기야?
10: 아니 이거 세순 내년 세순. 야 명아 푹푹 치면 안 돼 이거.
9: 뭐야 조심하라고?
10: 이게 얼마 되는지 알아?
1: 하나에 만 원?
9: 하나에 만 원?
1: 거의 그 수준일걸?
10: 8만 원대. 뭐지? 8만 원.
1: 한 박스에 바른 거지. 오이 10배다.
9: 10배. 오이는 지금 하나 600원 정도 해서요.
4: 그야말로 복숭아 몸값이 금값이네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도 한데다 가격 얘기까지 들으니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1: 지금 세순 엄청 얇은데? 나무집 두꺼워진다고?
9: 그러니까 신기하다.
1: 신기하다. 어려운데?
10: 아니.
9: 이게 이렇게 잘라.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거지.
0: 잘하네. 오빠가 여기 와서 알바하면 되겠다.
9: 너 맞게 자르고 있는 거지?
1: 아니, 그냥. 너보단 잘할 거? 저 이번에 땅 임대 받았어요. 콩 심으려고.
0: 몇 평?
1: 2,000평 될 것 같아.
10: 풀을 못 잡아주면 콩 진짜 안 되는데.
1: 풀이야? 벼 할 때도 보면 그 테두리는 풀약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10: 우라는 멜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1: 한번 해볼게요.
10: 아 그러면 네. 콩을 심고 네. 나니한테 얘기를 해주면 네. 내 아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느 때 이제 제초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어느 때 뭘 줘야 되는지.
4: 모든 도와주시는 나니 씨네 부모님 덕분에 연고 하나 없는 김제에서의 귀농 생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1: 저희가 민망한
10: 아니야. 그때 자주 놀러와 고기도 맛있어 구워 먹고. 네.
9: 들어가겠습니다.
4: 그날 저녁 나니 씨의 자취방에 사총사가 모였습니다.
0: 오늘의 우리 조수는 바로 당신.
9: 뭐 할까요?
0: 진짜 이거 재작년 이걸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8: 꽤 나요.
1: 어. 진짜 맛있어, 난이네 김치.
0: 근데 오빠가 매운 걸 못 먹잖아요, 잘.
1: 맞아, 맵찔이.

0: 괜찮아?
1: 근데 저희 집 김치도 매운데 저는 김치찌개를 만들 때 고춧가루를 꼭 넣는 편이에요.
2: 내가 못 먹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겠다. 상관없다.
1: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3: 쌀밥이랑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요.
1: 일단 김치를 조금 볶다가 우영 오빠가 썰은 양파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0: 가져오란 소리야.
3: 양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1: 나 양파 썰어주는 남자 처음 봐.
0: 남자를 안 만나본 게 아닐까?
2: 괜찮아?
3: 비밀 비밀.
1: 나 나가주세요.
4: 오늘 저녁 메뉴는 난이시표 꽁치 김치찌개와 짭조름한 명란이 올라간 오이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2: 맛있네. 배고파.
3: 먹고 싶다.
4: 그리고 더울 때 딱인 오이 냉국도 준비 중입니다.
0: 아까 뭐랬지? 난이야?
2: 감으로?
0: 감으로 하는 거라 했나? 으아.
1: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밍밍해요.
2: 밍밍해?
0: 응. 너가 봐봐.
1: 빨리 다들 먹어봐요. 밍밍하다 그랬죠?
2: 밍밍해?
0: 그래 먹어.
2: 이게
0: 하참 물었어?
1: 언니 설탕 진짜 많이.
4: 아이고 그런데 설탕을 너무 넣는 거 아닌가요?
1: 살려야 한다.
0: 살려야 된다.
4: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2: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 설탕 넣으니까 되네. 오케이, 오케이. 됐네.
1: 그럼 막내 오빠가 오늘 이거 다 먹으면 되겠다.
2: 뭐라고?
1: 이거 네.
4: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 요리 솜씨 좋은 나니 씨의 지휘 아래 사총사가 함께 만든 저녁상이 완성됐습니다.
2: 먹자. 배고프다.
0: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2: 맛있게 드세요. 나 잘 먹게.
1: 네, 맛있게 드세요.
0: 아니, 진짜 잘 먹게. 미쳤다.
2: 튀김 맛있네.
1: 맛있죠?
0: 튀김 맛있죠?
2: 잘 끓였다.
0: 그냥 밥도 진짜 맛있다.
5: 맛있게 드셔주니 저는 그걸로 배가 굽니다.
2: 진짜 고생 많았다, 야.
0: 많이 먹었단디야. 오늘 진짜 고생했다, 일한다고.
1: 언니, 오빠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0: 진짜 고생했다.
1: 아, 너무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밥 좀 덮어줄까?
3: 한국인은 밥.
4: 지난 1년 농사를 지으며 동고동락한 초보 농부 사총사. 농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함께 달려왔는데요. 가끔 의견이 달라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힘을 냈습니다.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농사를 사랑하는 멋진 농부가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청년 농부들 파이팅!
2: 이거 판넬 있고 봉투 있고
1: 시식도 해야 되니까 그 락앤락통도 챙겨가고
0: 다 챙겼네. 야무지게 챙겼네.
3: 아 맞아. 현금 차에다 넣어놨어요.
0: 난이야 잘 팔아보자.
3: 못 팔면
0: 빵망이
2: 파이팅!
0: 파이팅!
2: 파이팅!
3: 파이팅!
2: 파이팅!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공연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근데 야,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은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우리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보내라고요?
2: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3: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4: 보안 확인 링크?
3: 확인하고 끌어 가실게요.
5: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아이.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1950년대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한번 봤어? 전부 다 문옥경 얘기뿐이야. 뭐 영화 찍을 거라던데?
1: 그럼 이제 우리 구국단은 어떡해? 망하는 거야?
2: 야! 망하긴 뭘 망해!
0: 솔직히 맞잖아. 이제 니마이가 없는데 공연을 어떡해.
3: 자, 단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조금 늦게 들어오실 거다. 우선 우리끼리 시작하자. 뭐야? 분위기 왜 이래?
2: 우리 국극단 진짜 무슨 일 생기는 거예요?
4: 단장님 돈 빌리러 가신 거 맞죠?
0: 그 옥경 선배는 이제 진짜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2: 야, 그건 진작 물 건너간 얘기고.
5: 그거 몇 번이나 물어봐.
6: 말을 쓰지 말도 못해요.
3: 조용!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국극단 생활 못 버티고 그만두는 애들은 늘 있었어. 또 신입 연구생들을 뽑을 거다.
7: 여기 신입 연구생 한 명 있는디?

0: 받아줄란가?
1: 야! 야!
2: 정답이다.
1: 야, 이게 집이야. 걱정하다 죽는 줄 알았잖아.
3: 잘 지냈냐?
4: 잘 왔다. 다들 너 기다리고 있었어.
0: 선배님.
5: 그중에서도 너 제일 눈 빠지게 기다린 건 초록이야.
0: 왜?
5: 참말이야? 아니야! 나도 바빴어. 그리고 나 이제 연구생 아니고 정식 단원이거든.
0: 응?
5: 아, 맞아. 어? 초록이도 그렇고 영서, 주란이 이 셋은 이제 연구생 아니다. 정식 단원 됐어.
0: 아따, 진짜야. 다들 잘했네. 아이고, 나는 그 뭐야, 그 입단 시험부터 다시 봤은디. 뭐야, 이제 초록이 보고 선배라고 해야 쓰겠네.
5: 괜찮아, 맘 먹어도 돼. 선배의 넓은 아량으로 봐줄게. 아, 근데 너 목은? 이제 목은 다 괜찮아진 거야? 예전처럼 다시 소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올라온 거지?
0: 아, 그지, 그랑게.
5: 야! 이제 막 올라오는 애한테 뭘 그렇게 물어봐! 궁금한 거 있어도 좀 참아! 오늘아 피곤했지? 어서 가서 쉬렴.
1: 뭐야, 이 간지러운 말투는.
4: 자, 이제 그만 다들 자리에 앉아. 정년이는 단장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와.
0: 예,

정말 죄송합니다. 날짜를 조금만 미뤄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0: 네. 단장님. 저 지금 왔습니다. 엄니 허락받고 오니라고 쪼까 늦어 불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그 입단시험 날짜 정해짐은 언제든 보겠습니다.
1: 내 확인을 거치고 싶어서라면 입단시험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
0: 아니요, 꼭 보고 싶습니다. 지 목이 지 마음대로 나아질지 알 수 없은께요. 저도 확인하고 싶어갖고요.
1: 전 그렇다면 좋아.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말해주마.
0: 예,

0: 영세야. 아이고, 옥경 선배가 안 보이네. 나 왔다고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는 갑제?
1: 옥경 선배 국극단 나갔어.
0: 나갔다고야?
1: 응.
0: 그것이 뭔 소리대? 아니, 그 뭐 다른 국극단으로 갔다 그 말이야?
1: 아니, 아예 국극을 그만뒀어. 합동 공연 첫날 공연만 하고 그대로 잠적해버렸어. 그래서 합동 공연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렸고, 요새 단장님이 그 뒷수습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
0: 옥경 선배! 너 혜랑 선배 조카 아니야? 애기야, 옥경 선배 안에 계시냐? 나가 조카 베어스 건디.
2: 왕자님은 떠났어. 그래서 공주님이 슬퍼해.
0: 어디로 떠났는지 들었냐? 혹시 거기 옥경이니? 옥경! 언제 들어가 있어.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옥경 선배 떠났다는

0: 얘기 듣고 왔으라.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1: 나도 몰라. 안다고 해도 말해줄 생각 없고.
0: 알겠고 마이라.
1: 옥경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네가 메란에서 왕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잖아. 호랑이 없어진 굴에 뭐가 호랑이 행세한다고. 근데 꿈깨. 넌 절대 문옥경이 될 수 없어. 목포 촌년이 시장 바닥에서 계속 소리나 팔 일이지 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나는 옥경이가 널 편애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옥경이 너 목소리 잃자마자 흥미를 잃어버리더라. 넌 옥경이한테 딱 그만큼이었던 거야. 알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제 그리 표현한 것이 없어. 내가 그때 왜 그 짝같은 사람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라고 껍딱만 남은 사람인데. 옥경 선배 떠났다는 얘기 듣고 많이 괴로웠어. 내가 꼭 그래졌단 생각이 들어갔고. 나는 옥경 선배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길라요. 결국에 나온 뒤 국국을 알려준 사람은 옥경 선배인게요. 그랑께 그 짝도 인자 놔줄 건 놔주시오. 그러고 덕분고 있어봤자 한번 떠난 사람 안 돌아오요.

0: 아마 옥경 선배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았을 거야.
1: 내가 목포서 올라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야. 베란도, 옥경 선배도 다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참말로 어리석었지?
0: 대신 내가 여기 있잖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 절대 안 떠나. 그리고 이제 너도 돌아왔고. 지금부터 우리가 옥경 선배 자리를 대신하면 되는 거야.
1: 너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어가지도 이 모양인데 옥경 선배 빈 자리까지 누가 들으면 가당차는 소리를 할 것이야.
0: 그렇게 떠들라 그래. 내가 알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잊지 마. 넌 내가 인정한 유일한 경쟁 상대야. 아, 뭐 물론 정식 단원인 내가 연구생도 아닌 너랑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빠른 감이 있기는 한데.
1: 아메. 아, 그러면 나는 아직 네 상대도 안 된다?
0: 당연하지.

0: 대본 읽어봤는데 좋았습니다. 다만 이왕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좀 더 웅장한 규모를 살릴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덕만이 입궁하는 장면도 전쟁터 장면도 좀 더 규모가 컸으면 좋겠고요. 대본 수정이 언제까지 가능하실지.
1: 아, 네, 그게 저...
0: 무슨 문제라도...
1: 사실은 영화 쪽에서 시나리오를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와서요. 이제부턴 그쪽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럼 이 대본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요?
1: 죄송합니다. 커피는 제가 내겠습니다.
0: 잠깐!

0: 나 이거 갖고 왔어. 문옥경, 돌아와라.
1: 돌아와라.
2: 나도 원래 있던 거.
0: 응. 그래.
3: 시작, 시작.
0: 그래, 우리로 충분해.
2: 응. 옥경 언니가 중요하지.
3: 응. 내일은 더 많이 데리고 오자.
4: 자, 이건 너희가 오디션을 볼 새로운 작품이다. 제목은 신라의 여왕. 선덕 여왕에 관한 이야기야.
3: 선덕 여왕? 조선시대 사람인가?
0: 답답아. 방금 신라의 여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새로운 극 아니야?
3: 그러게. 처음 들어봐.
4: 그래. 이건 권영섭 선생님이 새로 쓰신 극이다. 아직 수정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 대본으로 여자 주인공인 선덕 여왕과 남자 주인공 김유신 역할의 오디션을 열 계획이다. 연구생들에게도 제한 두지 않을 테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오디션에 응시하면 된다. 윤정년, 물론 너는 입단 시험에 통과해야만 이 오디션을 볼 수 있다.
5: 예. 하야, 근데 이거 규모가 상당히 큰 극인 것 같은데 우리 사정 안 좋다면서 이런 극 올릴 수 있어?
6: 아마 단장님 입장에선 이런 규모의 극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야.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0: 야야, 그런 건 다 어른들 사정이고, 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어? 다 됐고. 박철호, 넌 선덕여왕으로 오디션 볼 거지?
7: 당연하지. 뭐 서희룡도 없는 지금 나 말고 여자 주인공 할 사람 또 누가 있어?
3: 쭈란이 있잖아.
0: 야.
4: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하자. 알았어. 왜, 무슨 할 얘기 있니?
8: 저, 단장님. 신라의 여왕 말인데요. 지금 우리 형편에 이런 대규모 극을 올리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4: 제작비 때문에 그렇지? 걱정할 거 없어. 방금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랑 통화했다. 아, 그래. 너도 알겠구나. 우리 메란 초창기에 홍매라고.
8: 그럼요, 기억하죠. 여기서 나간 뒤로 어디 방직공장 사장 후처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4: 그 영감 죽은 뒤로 한 재산 받은 모양이다. 그 돈으로 어디 투자할 데 없나 여기저기 알아본다는구나.
8: 잘 됐네요.
4: 우선 오디션을 봐서 각 배역들을 뽑을 생각이다. 저번 합동 공연 때도 오디션을 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고, 오디션부터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모으면 나중에 공연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거다.
9: 단장님 열정은 여전하시네요. 근데 공연 얘기는 이쯤 하면 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진짜 사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4: 응?
9: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메란 국극단 건물 저한테 파는 거 어떠세요? 값은 후하게 쳐드릴게요.
4: 아니, 메란 국극단 건물을 팔라니 그게 무슨... 아니, 공연에 투자하려고 만나자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니? 아,
9: 저 이제 국극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 건물 사드리면 크게 요정을 할 생각이에요.
4: 요정이라니?
9: 왜? 자존심 상하세요? 하긴, 단장님은 제가 밖에서 메란 이름 팔아서 돈 벌고 다닌다고 그날로 잘 쫓아내셨으니까요. 그때 뭐라 그러셨더라? 아, 그렇게 아무데서나 얄팍한 재주를 팔고 다니니 절대 예인이 될 수 없을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고매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거 보면 진짜 돈이 궁하긴 하셨나 보다.
4: 괜히 나왔구나.
9: 그 건물 사드릴 때 빌린 돈도 아직 다 못 갚으셨다면서요.
4: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9: 제 동업자가 하나 있거든요.

0: 단장님도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들어오세요.
1: 아이고 단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2: 당신이 어떻게...
1: 저기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넘기시죠.
2: 뭐 팔아? 아니 절대 안 팔아. 그 건물이 무슨 의미인 줄이나 알아? 그 건물은 메랑국국단의 기반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0: 그렇게 빈깡통 같은 집만 붙잡고 있느니 그냥 저한테 파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저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셨죠?
1: 가시죠.

0: 선장님.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0: 가는 거니? 어디 갈 데는 있고?
1: 아는 분이 영화사에서 일하셔서요.
0: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2: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0: 단장님, 정신 차리시라. 단장님, 아, 단장님.
1: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셔?
0: 너무 무리하셔갖고 그런데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지실 거라 하대요.
1: 어떻게 된 거야?
0: 수경 선배랑 금희 선배가 떠나버렸어요. 원장님이 그것을 다 보셨어라.
2: 뭐야?
3: 정대.
2: 뭐야? 아니 갈수록 밥이 왜 이렇게 부실해? 어? 아니 반찬 가짓수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주먹밥이야?
4: 주방에서 바빠서 시장을 제대로 못 봤나? 내일부터는 다시 제대로 나오겠지.
3: 야, 꿈 깨라. 앞으로도 이 주먹밥에 닭광이 정부일 테니까.
5: 하, 메란 좋은 시절 다 갔어.
2: 설마 우리 메란 망하는 거야?
6: 아니야.
7: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전성기가 다시 오긴 힘들 거란 말이지. 합동 공연 때문에 생긴 빚이며 위약금도 다 우리 메란이 떠안았대.
2: 어쩐지.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용돈 반토막 나더라니. 그나마 잘 나오던 밥도 이러면 나 어떻게 버티냐.
7: 다들 조용히 좀 해. 단장님 쓰러지셨는데 지금 밥투정이 나와?
2: 근데 단장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4: 오늘 수경 선배랑 금희 선배 나갔잖아. 충격받으신 거지.
8: 야, 우리도 나가서 살 길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2: 저 단장님도 쓰러지신 마당에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9: 단장님 돌아오시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거야. 두고 봐. 남겨진 사람들만 바보들 게 뻔하니까.
2: 나가고 싶으면 선배들끼리 조용히 나가지. 왜 애들을 부추겨요?
10: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언제 부추겼어? 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2: 남으면 바보라는 둥. 우리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요? 선배들끼리 나가면 민망하니까. 괜히 순진한 연구생 몇 명 더 꼬셔서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요?
10: 야, 싸가지 좀 봐. 너 말 다 했어?
2: 못했어요. 왜요? 더해요? 뭐 연구생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문옥경 나간 뒤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중심 잡아줘야 할 선배들이 살 길 찾겠다고 더 난리잖아요.
10: 우리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살 길 찾으면 그게 찾아져? 문옥경도 버려간 판이야. 지금 메라는 아사리 탄약이 직전이라고.
2: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요. 그 잘난 영화든 뭐든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연구생한테 붙잡고 흔들 시간에.
10: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미쳤나.

0: 이 땀 망한 국극 딴 내가 버려준다.
1: 선배!
2: 잠깐만! 됐어! 다 끝났어! 나갔잖아!
3: 그래도...
2: 아, 됐어! 밥 마저 먹어.
3: 홍주란! 아내 엉망인가? 네 눈엔 안 보이냐? 같이 머리 맞대고 수수발 궁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도망을 가냐? 나랑 마주치기만 하면 어째 그러고 계속 피해 다니냔 말이야.
4: 그런 거 아니야.
3: 너 나랑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4: 미안해.
3: 내가 지금 미안하다는 소리 듣자고 한 소리가 아니잖아. 대체 너까지 왜 그러는 건디? 매라는 이 모양이지. 아직 소리를 지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서 죽겠니? 대체 너까지 왜? 내가 너 뭐 해코지라도 하냐? 내가 뭘 언제까지 날 그러고 피해 다니냔 말이야! 주라나, 우리 친구 아니냐?

0: 왜 간대? 오늘 연습 안 해?
1: 사람이 너무 많이 빠졌어. 금이 언니랑 수경 언니 나갔지. 그리고 이제 소양 언니랑 봉선 언니까지 나갔잖아.
2: 야, 그렇게 마음 뜬 사람들은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되는 거야.
0: 그러면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지. 뭐 일하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1: 하루 의욕이 안 나. 이제 이러다 공연 엎어질 수 있는데.

0: 무대 올리자.
1: 무슨 무대?
0: 아, 원래 내일이 내 입단 시험 아니냐? 그거 해보자고.
2: 단장님도 안 계시고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0: 아따, 뭐 심사위원들만 평가할 수 있대. 저 길거리 나가서 누구라도 내 소리 듣고 반응해주면 평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1: 아, 그럼 뭐 길거리 관객들한테서 평가를 받겠다고? 재밌겠네. 정년이 말이 맞잖아. 정년이 소리 듣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면 그것 이상 더 좋은 평가가 어딨어?
3: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람 한 10명 불러모으고 박수 쳐주면 그걸로 통과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0: 내가 그 기준이 돼줄게. 나도 나가서 공연을 할게. 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 이상으로 너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네가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면 넌 우리 메란에 다시 입단하는 거야. 대신 네가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덜 모으면 넌 우리 메란에 발도 못 붙이는 거고. 어때 윤정연? 할 수 있겠어?
1: 좋아! 해보자고!
0: 각오해. 나 너 목 부러졌다고 적당히 봐주고 그러지 않을 거야.
1: 아따, 그럼 나야 더 좋지. 네가 적당히 봐주불면 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지 않겠냐? 아주 인정 사정없이 해봐. 나도 사정없이 밀어붙여볼란께.
2: 거라고요? 그 바보와 공주 허영석?
3: 네 맞습니다.
2: 어머 진짜 꼭 가야겠다. 네네 꼭 보러 오세요.
3: 네.
2: 100명이 코앞이야. 영서 공연하는 거 소문나서 밖에 줄까지 서있대. 이거 정년에도 너무 불리한 싸움이야. 영서는 저번에 합동 공연 한번 선 걸로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잖아. 아 저기 영서 팬클럽도 왔다. 이렇게 많아? 저거 봐. 이거 정년한테 불리하다니까. 너 보고 가게?
1: 시작했냐?
2: 아니.
4: 기다려봐. 허영서 나온다잖아.
5: 진영아,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나진 오지 말.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주었으니 애꿎은 오늘 밤을 사랑가로 즐겨 보세.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허구 온도 일간의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나의 록슨 나비대야 산물의 좋은 풍시흡 띠꽃 송이를 가며 흘리고 눈물을 더울 초초거든. 네가 날인 추를 알려하구나.
6: 즐거운 날에 어찌 죽는 말씀만 하시오.
5: 그럼 우리 정담도 하고 억고도 한번 놀아보자. 이리 놀아 억고로 울랴.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0: 반장님, 뭐라도 드셔야죠. 며칠째 거의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1: 도행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옥경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미리미리 비위를 맞춰줬어야 됐나? 하지만 옥경의 요구대로 실험적인 극들을 마구 올리다간 관객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네 말대로 옥경이랑 해랑이랑 나갈 때를 대비해서 연구생들을 좀 더 키워놨었어요. 그 둘의 의존도를 너무 높여놓은 것부터가, 그것부터가 화근이야.
0: 사장님.
1: 아님, 무리하게 합동공연을 진행시키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여성 국극을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공연은 그것밖에 없었는데.
2: 사장님! 하나라고 했다고!
1: 근데 남은 게 뭐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빚만 나한테 생기고 이젠 애들도 못 챙기고 있어. 우리 단 한들 나만 믿고 있었는데 나같이 못난 사람 또 단장 일없이고 나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도 못 챙기면서

0: 이모. 이모!
1: 가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2: 속이 다 모인 거야? 10명도 안 돼.

0: 5시 지났어, 정면아. 사람들 더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1: 아니요. 준비됐어. 가자이.
2: 윤정령?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3: 아, 최공선 딸 있잖아.
2: 아, 최공선 딸?
3: 응.
2: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4: 아따! 아이들 와주셨어. 아, 인사부터 올려야지라. 지는 윤정년이라고 허요. 인자 지가 그 소리 한 자락 해볼 것인디? 아따, 그 시기 오랜만에 무대에 설라간께 솔창이 떨리고 그 긴장도 쪼까 대분께 아유 그 마음 가는 대로 그 초임새도 좀 넣어주고
5: 응? 좋다.
4: 아 그들아 너희들은 박수 좀 많이 쳐주라잉.
6: 아!
4: 마음 편하게들 봐주셔잉.
6: 네,
4: 옛날 예전 황주 땅 도화동에 홍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녀가 있었는데 아 성은 심가요 이름은? 아 이름은 뭐겠어?
7: 신청이 아니여.
4: 그라지 청이지.
0: 심청가를 하겠다고? 그 청도 어려운 심청가를?
8: 설마
9: 우리 심청이가 군번합이
8: 추월만 좀 부르진 않겠지?
4: 어이구 추워. 아이구야 어찌하스까 이거 추워가지고 얼어 뒤져불거네. 아유 근게 하늘이 효성에 감동하여 연꽃으로 생환시켜 황후안쳤더라.
7: 그렇지.
10: 아이고 곱다고.
4: 심황후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요 가가 호호태평이라.
7: 시고 시고
10: 좋다.
4: 뜻밖의 가을이 되니 어김없이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드는구나.

방향을 보아하니 내 고향 도화동이로다. 이랴는 옥랑간에 높이 앉아 부친 생가 가득 헐째

0: 너무 거칠어. 몸도 안 나오겠어.
1: 산호 주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청청어등 외기로 기등.
2: 아이고 기멀었네 기멀었어.
3: 가세요 그럼.
2: 뭐야?
3: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고요.
2: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3: 아니 나 참아 진짜.
1: 월하으로 피 떠서

0: 청년이 너는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울라냐?
1: 나는 몸짓으로 채울라니. 난 소리를 잃었지만은 대신 아직 연기를 할 수 있어. 춘향이를 하든 심청이를 하든 그 사람이 돼버릴라니. 그래갖고 빈소리를 아주 차고 넘치게 채워버릴 거야.

0: 현주조보 소대 들고 문을 열고 나서오니 길어
1: 분명히 떡 먹이 됐었는데.

0: 밖에도 많이 모였는데 네가 조금 더 모았어.
1: 말도 안 돼. 그 참말이야?
0: 그래. 네가 해냈어.
1: 와메씨. 어? 단장님. 단장님. 태어나신 거예요?
2: 소리 해보니까 어떠니?
1: 심각해 좋았으라. 소리는 역시 엉망이었지라.
2: 아니야. 이제 너한테 꺾인 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넌 오늘 심청이 그 자체였어.
1: 참말이여라.
2: 그래. 정말 잘했다, 정연아.
1: 이게 뭔 일이래. 무사히 마치기만 하자 그 생각만 했었니. 단장님, 오늘까지 쳐서 세 번이나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인자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라. 저는 인자 뭐 포도시 연구생인께 정식 단원 되고 이마이 될 때까지 쭉 지켜봐 주십시오.
2: 그래. 그러마.

0: 정연아. 아까 정말 잘했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1: 뭘. 아까는 고맙다. 덕분에 무사히 다 해냈어.
0: 그러게. 돌아온 것 축하한다고 그 얘기 하고 싶었어.
1: 그래. 그러면 나 먼저 들어가 볼게.
0: 아, 정연아 잠깐만. 사실은 나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 그때 우리 오디션 얘기.
1: 아, 인자서 뭐 그때 얘기를 한다 그러냐. 겐지메 나 다 잊어버렸어.
0: 아니 나 지금 꼭 해야 돼. 나 지금 아니면 말 못할 것 같아. 그때 너랑 못하겠다고 한 거, 그리고 너한테 의지할 수 없다고 한 거 진심이 아니었어. 미안해.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 그치만 그거 알아줘. 나 사실은 너랑 정말 하고 싶었어.
1: 여하서 나 달래 죽었다고 마음에 넣는 소리를.
0: 아니야, 진짜야. 영서가 내 완벽한 파트너였던 건 맞지만 내가 뭘 연기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건 너였어. 너하고 하면 내 연기가 흔들려 버릴까 봐 네 탓을 했어. 네가 나 평생 미워한다 해도 할 말 없어.

여기까지 너야. 어찌라고 답답하냐. 내가 네 잘못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나 목 이렇게 된 거 네 탓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미워해야. 나 이 국극단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웃어준 것이 너였는데. 아까 말이야,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소리할 나간 게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겁나게 떨려불더라. 근데 너랑 눈이 딱 마주친 게 그러던 것이 딱 멈춰버렸어. 주란이 너가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 게 떨릴 것도 겁날 것도 없더라. 앞으로도 오늘처럼 내 옆에서 지켜봐줘. 나 너한테 약속할게. 나 뭔 일이 있어도 그거 계속 할 거야. 그렇게 너도 내가 어떻게 해내는지 끝까지 지켜봐줘야 쓴다잉.

0: 생각해봤는데 신라의 왕은 아무래도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세트를 아무리 줄여서 짓는다고 해도 힘들 거예요.
1: 잘 생각하셨습니다. 계속 신라의 여왕을 고집하시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0: 뭔가 새로운 작품을 하고 싶기는 한데 쉽지 않네요. 기존에 했던 작품을 재탕하고 싶진 않은데.
2: 야, 혹시 쌍탑 전설 기억나십니까?
0: 그건 너무 실험적이어서 포기했던 거잖아요.
2: 하지만 신선하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했으라.
0: 하지만 실험적이라는 건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서.
1: 다른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후반부예요.
2: 맞아라. 광기에 찬 예술가를 연기해야 하는데 어지간한 배우들은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0: 해보시죠. 지금의 정년이 나영서라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1: 됐다. 아주 고와. 넌 얼마나 복 받았니? 신랑이 이렇게 면사포까지 씌워가지고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리겠다고 하고. 국극단에 그만둔다는 말은 했니?
3: 아니요.
1: 얘는? 결혼 날짜까지 나온 마당에 언제까지 미루려고? 결혼 전부터 시댁에 밑보일 생각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짐 정리해서 나와. 응?
4: 나 뭐하고 있으냐?
5: 아니야.

0: 쌍탑 전설 대본 읽어봤어?
1: 재미지네. 근데 대본이 너무 슬퍼. 아사달도 달비도 아사녀도 한나같이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0: 그러려면 이제부터 네 도움이 꼭 필요해.
1: 내 도움?
0: 아, 왕자가 혼자 연기할 수 있겠냐. 공주가 옆에서 딱 호흡 맞춰줘야지. 물론 쉽지는 않을 거야. 회영사랑 죽자고 싸워야 된게. 아, 딱 고가시나가 또 실력이 허벌나게 늘어버렸을 것인데.
1: 정연아, 지금 나랑 쌍탑전설 연기 한번 해보자.
0: 지금? 그래, 해보자. 어떤 장면 연기할까?
1: 아사달의 꿈 장면. 죽어가는 아사녀가 아사달의 꿈에 나오는 장면 해보고 싶어.
2: 아사달님!
0: 아사녀! 예쁜 아사녀,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오.
2: 아사달님, 아사달님을 다시 만나니 저는, 이 아사녀는
0: 아니, 이 좋은 날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요?
2: 남군님을 다시 만나니 반가움에 목이 메어 그렇습니다.
0: 아사녀, 가여운 내 아내.
2: 아사달님, 부디 저를 찾아와 주세요.
0: 그게 뭔 소리요? 우리는 이미 만났는디.
2: 아사달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사녀는 오매불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0: 주란아.
1: 어떡하지? 나 너무 아사녀에 빠졌나 봐. 내 연기 괜찮았지?
2: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 맞다, 아사녀가 대본 뚫고 나온 줄 알았다. 야, 왜 쭈라니 은재이라고 연기가 또 늘어버렸대.
3: 자, 쌍탑 전설 대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았지?
4: 네. 네.
3: 이번 공연은 공연 날짜까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사달 아사녀 역할만 오디션을 봐서 정하고 나머지 역할은 나랑 도행이가 상의해서 정하도록 한다. 자, 그럼 2주 후에 아사달 오디션을 보기로 한다.
5: 단장님, 시간도 없는데 저희 압축해서 봐요. 지금 아사달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년이랑 영서밖에 없는데요.
6: 맞아요. 정년이랑 영서가 맞붙어야 구경하는 저희도 재밌단 말이에요. 그치?
3: 그래? 그럼 아사달 역은 정년이랑 영서가 보기로 한다. 어때? 2주 안으로 준비할 수 있겠지?
7: 예. 네.
3: 자, 그럼 아사녀 역은?
5: 아, 이것도 압축시켜서 봐요.
6: 네. 주란이랑 초록이로요.
3: 그래. 주란이랑 초록이도 동의하니?
5: 네. 전 좋습니다.
3: 주란이는? 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
0: 그게 아니고 저... 단장님, 저 오디션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왜? 무슨 일 있니?
0: 저 곧 국극단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3: 국극단을 그만두다니, 왜?
0: 곧 결혼해요.
8: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결혼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
1: 얼마 전에 결정됐어요.
0: 그래 좋아. 결혼할 수 있지. 그런데 꼭 이렇게 오디션도 안 보고 그만두기까지 해야 하니? 이번 공연까지 하고 그만둬도 되잖아.
1: 아니요, 저 이번 주 안으로 그만두겠습니다.
0: 그렇게 빨리?
1: 시댁 쪽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제가 내조에만 신경 쓰길 바라세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0: 그건 어른들 생각이고 네 생각은? 네 인생 네가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거 아니야.
1: 메랑구극단에서의 제 시간은 끝났어요. 앞으로는 저한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려고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0: 언제 떠나는 거야?
1: 내일 새벽에.
0: 그렇게 빨리? 너 꼭 그만두기까지 해야 돼?
1: 시간 끌어봤자 미련만 생기잖아. 몰랐는데 나 원래 이렇게 독했었나 봐.
0: 독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 시간 끌다가 맘 약해질까 봐. 그래서 떠나는 거잖아.
1: 영서야, 너 덕분에 최고의 연기를 할 수 있었어. 너 아니었으면 그런 연기하지 못했을 거야.
0: 나야말로 고마웠어. 고마워 주라나. 넌 내 최고의 상대 역이었어.

슈란이 새벽에 떠날 거래. 연습실에서 기다릴 거래.

0: 쪽지 한 장 달랑 써놓고 가는 게 인사대. 다행이야. 너 얼굴 보고 갈 수 있어서. 묻지 마라, 이 가시나야. 너 보고 잡아서 나온 거 아니니까. 너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지 깔끔하게 잊어볼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1: 그래, 알아.
0: 잘 살라는 말 같은 건 못 해줘. 너 마음 편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 같은 건 그냥 잊어볼 거 아니야. 맞잖아. 역사 있었던 일도 나도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 거잖아.
1: 아니야. 절대 아니야.
0: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가시나야. 인자 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게도 안 믿어야. 나쁜 가시네야. 너 진짜.

0: 당연하.
1: 넌 다 잊고 살아도 돼. 대신 내가 다 기억할게. 나 평생 맘 불편하게 살게. 너 생각할 때마다 맘 아파하면서 살 거야.

잘 있어, 정연아. 내 하나뿐인 왕자님.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이 생각에서

0: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2: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그럼
1: 출발할까?
0: 출발! 가스 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2: 네!
3: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4: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가야금연주단 제 20번째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사회를 맡은 부산국악방송 PD 신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번째 정기연주회입니다. 그동안 정말 긴 세월이 흘렀죠.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뭐 짧다면 짧겠지만 악단 입장에서는 정말 긴 시간입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매년 뭐 여느 상임단체 못지않게 꾸준히 한 1년에 뭐 10여 회 이상 계속 공연을, 크고 작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이 부산 가야금 연주단이 앞으로도 어떻게 또 성장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첫 무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또 이어진 무대는 이정호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이제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 푸른 사막의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이 푸른 사막의 여정은 관현 악곡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가야금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뭐 아쟁도 있을 거고 해금, 대금, 피리 이런 악기의 선율을 가야금이 이제 파트를 나눠서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금은 음정을 지속적으로 낼 수가 없어서 약간 다른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 푸른 사막의 여정, 오늘은 가야금의 하모니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가야금 협연에 이 부산 가야금 연주단의 예술감독인 최미란 예술감독이 협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어 메들리 함께 하셨습니다. 흥겨우셨죠? 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무대도 오늘 이 부산 가야금 연주단의 제 20회 정기 연주회를 위해서 위촉되고 오늘 초연되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정호 작곡의 햇빛 아래 작은 조각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도 뭐 리허설 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들었을 때 좀 서정적이고 그리고 작곡가의 이 작곡 노트처럼 뭐 사람마다 아마 찬란했던 어떤 기억이 있을 거고 그 기억을 회상하는 순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 위촉되고 초연되는 이정호 작곡의 햇빛 아래 작은 조각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올라가고 있어.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편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5: 우리 다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또 우리 임금님이 행차하신 곳은 어디인가? 한번 찾아가보자.
1: 아니, 여긴 어디요? 차수로 유명한 경기도 가평 아닌가?
0: 우리 임금님은 어디 계시려나?
2: 주민님 안녕하세요.
3: 오, PD 양반. 시간 제 시간에 맞춰 왔구만. 오늘 또 늦는가 했더니.
2: 전에 선풍기 안 사였어요, 저.
3: 나도 선풍기 들고 가고 싶은데 우리 프로그램 컨셉 있지 않은가? 캐릭터 컨셉 맞춰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제 알겠지? 컨셉에 맞게 분체로 말이야. 아우 더워.
2: 이 더운데 여기까지 왜 부르셨어요, 저?
3: 오늘 말이야. 오늘 먹을 음식은 요 지방에서만 난다는 특산품이래, 특산품. 토산품이라고 할 수 있지. 뭔지 아는가? 여기 제일 유명한 거?
2: 모르겠어요.
3: 잣이네, 잣. 잣고울로 유명한, 가평에 왔다네. 뭘 먹으러 갈지 궁금하지.
2: 생각해보니까 가평 잣 막걸리 들어보네.
3: 잣 막걸리 들어봤는가? 가평이 잣이 정말 유명해요. 내가 옛날에 등산 다닐 때 여기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바닥에 잣이 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거든. 그만큼 가평은 잣이 유명한 곳이라네. 그 PD 양반 말이야. 예로부터 잣은 신라 시대 때 해송자라고 해서 중국에 아주 특별한 선물로 선물을 했던 그런 특산품인데 동의보감에도 나온다네. 잣은 성질이 타듯하여 오장육부를

0: 튼튼하게 하고 또 배를 튼튼하게 해서 양기를 북돋아주고 무엇보다 거친 피부를 맑게 하는 응? 그래서 안색이 좋아지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를 준다. 자, 작은 잣이 큰 건강 효과를 도와준다. 역시 되지 않겠는가? 아,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맛배기로다가 뭐 하나 먹으러 들어가 볼까나? 따라올게. 잣을 먹으러 자 들어가 봅시다. 잣을 먹으러 잣을 먹으러 들어갑시다.
1: 임금님, 여기는 바나나의 망고에 다른 과일들만 가득한데 이것이 무엇이냐?
0: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여기 잣 스무디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요.
2: 네.
0: 그 뭐 맛이 몇 가지가 있나요?
2: 감맛이랑 바나나 맛 이렇게 두 가지.
0: 감하고 바나나.
2: 네.
0: 감잣, 바나나 잣 이렇게 하나씩 주십시오.
2: 네.
0: 예. 네. 맛있게 해주세요.
1: 네. 블렌더에 각종 재료들을 넣기 시작하는데 우유도 넣고 이것이 무엇이냐? 잣 아니더냐? 잣과 함께 각종 재료들을 시원하게 섞어주면
2: 네, 나왔습니다.
0: 아, 네.
1: 이것이 바로 감잣 스무디, 바나나 잣 스무디구나.
0: 야, 요건 요건 자네 것이. 나는 바나나 먹을 거니까 맛보고 줘야지. 여기 잔뜩 들어있네. 근데 죄송한데 네. 혹시 여기 들어가는 잣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평 잣인 거죠?
2: 네, 저희 가평 잣 사용하고 있어요.
0: 오, 이쁘다.
1: 빛깔도 곱고 맛도 고소한 이것이 바로 가평 잣이옵시다.
2: 아, 네, 드죠.
0: 아, 네. 고소하다. 제가 잣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2: 네, 잣이 영양가가 엄청 높죠.
0: 맞아요. 네. 전 영양가 좋은 것만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네, 피디 한 번 챙길게. 갑시다.
2: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아니, 피디 한 번 어땠어? 그 잣이 들어간 감수물이 어땠나?
3: 맛있었습니다.
0: 맛있었지. 감을 주고 나니까 왠지 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서 난 바로 후회했다네. 바나나보단 감이 더 맛있더라고. 아이씨, 진짜.
3: 점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0: 아, 그런가? 감을 뺏기고 나니까 좀 아쉬웠다. 이렇게 사장님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맛있었습니다. 예. 자, 가볼 거나. 피디 양반 어때? 맛 좋지? 고소하고,
4: 맛은 좋은데, 무겁지가 없지.
0: 아, 이 사람이 사람을 끝까지 못 믿어요. 날 믿고 따라오게, 이제 본격적으로 본게임하러 갈 거니까, 잣이 들어간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네. 가보세요.
1: 예로부터 신선의 음식이라 불렀다네. 작은데 속은 꽉 찬 특산품 가평 잣이로구나. 무더위 잡는 최고의 여름별미 먹으러 떠나보세.
0: 여기 어딘데? 여기구만. 아, 자, 들어볼 거다.

0: 자, 아, 여기가 그날이 더우니까 아, 사골국수 먹고 그다음에 육개장 칼국수를 먹고 찜만두가 고기랑 김치가 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지. 알았다. 사장님.
1: 네.
0: 아, 어,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예.
0: 아, 여기가 잣콩국수랑 뭐 육개장 칼국수가 맛있다 그래서 왔는데.
1: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0: 콩국수 하나 주시고요.
1: 네.
0: 육개장 칼국수 하나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찜만두, 고깃찜만두.
1: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드릴게요.
0: 네. 이야, 장사가 잘 되는구나.
2: 원래 임금님 이렇게 국수를 좋아하셨네.

0: 나는 원래 국수, 면 요리를 엄청 좋아하지. 특히나 이제 콩국수 같은 건 말이야. 홍중에 있을 때도 더울 때 탁 콩국수 시원하게 맛이 먹으면 얼마나 시원한가. 그래서 가평에 잣 콩국수를 먹으려고 덥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1: 오늘 또 우리 임금님 수락관을 빠지지 않고 들르시는구나.
0: 실례합니다.
2: 아, 네.
0: 아니 저 방해가 안 된다면 여기 면 뽑으시는 거나 뭐 이렇게 좀 구경.
2: 아, 그럼요. 네네네.
0: 직접 제면
2: 네,
0: 하시는 저희가 거예요?
2: 직접 자가제면 하는 거고.
0: 네.
2: 직접 숙성시켜서 다 내고 있거든요.
1: 정성에 정성을 더해 비단결 같이 고운 반죽을 만들어 보세. 찰랑찰랑한 것이 굽디 굽구나.
2: 쓸 양만큼만 떼서 이렇게 면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0: 이야, 이거 면이 진짜 찰지겠다.
2: 네, 쫄깃쫄깃하죠.
0: 네. 근데 콩국수 콩은 어떤 거?
2: 아, 콩은 저희가 이제 가평에서 자고 나란 국내산 콩을 사용하고 지금은 얼려놓은 상태라 한번 삶아서 이렇게
0: 딱 손질을 하셔서 냉동해서 보관하는
2: 거. 네, 맞아요.
0: 아, 그때 쓰시려고?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얼려서 보관하시는
2: 거. 네네네.
0: 잣은 어떻게, 콩국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2: 저희가 콩 자체를 맷돌기게 갈 때 그 잣도 같이 넣어서 갈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할까 봐 마지막 나갈 때 꾸미로 조금 더 올려드리거든요.
0: 아, 또 뿌려서 이제?
2: 네네, 맞아요.
0: 아, 그럼 잣 진짜 고소하겠다. 네.
1: 탱글탱글 반짝반짝 잘 삶아진 콩을 준비하고 이름하여 가평 특산품 잣 대령이요. 잣과 콩을 곱게 잘 깔아 콩물을 만들어 봅시다. 뽀얀 빛깔이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고소하구나. 더운 여름 싹 식혀줄 콩물이 옵니다.
0: 얼마나 하신 지 얼마나?
2: 저는 이제 어머니가 원래 계속 운영하시던 건데 제가 이제 물려받으려고
0: 이제 사장님.
2: 맞습니다. 네.
0: 이야, 이게 장인정신 장인정신. 아, 그러면 여기서 한 가평에서 얼마 정도 운영하신 거예요?
2: 총 가평에서 총 장사하신 지는 40년 가까이 되신 것 같고 칼국수 업종으로 넘어와서는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되신 것 같네요.
0: 와, 좀 이따 제가 먹어보겠지만
2: 네.
0: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는 보통 오시면 뭘 제일 많이 찾으세요?
2: 저희가 시그니처가 아무래도 육개장이다 보니까
0: 상시로는 육개장,
2: 네, 육개장 칼국수 많이 드시고 여름에는 콩국수가 많이 나가요.
0: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계속 손님들이 금방 드시고 나가고 또 오시고 계속 바뀌는데
2: 네,
0: 사실은 저 여기 온다 그러니까 제 동창 애들이 맛있게 먹고 알더라고요. 예, 예.
2: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인 육칼이랑 그리고 잣콩국수 맛있게 해드릴게요.
0: 네. 예,
2: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그럼 저는 기대를 품고 가겠습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네.
1: 비단결 같은 반죽에서 직접 뽑은 면을 보글보글 끓는 물에 잘 삶아주고 시원한 물에 동동 면발을 팍팍 칠해주면 쫄깃한 면발 완성! 시원한 맛의 오이도 한우 몰리고 오늘의 주인공 잣콩물을 주인장 인심만큼이나 넉넉하게 부어주고 예쁜 계란 하나 잣구명 추가! 한여름 더위 물렀거라! 잣콩국수 대령이오! 이건 뭐냐? 구수한 육수에 고사리를 듬뿍? 대파까지 넉넉히 두르고 고춧가루를 쫘르르르르 탱글한 면까지 넣고 나면 진한 빛깔부터 시원한 것이 감칠맛이 넘쳐나는구나! 이것이 육개장 칼국수 아니더냐? 마지막으로 고기 고명까지 넉넉하게 올리면 깊은 풍미가 일품인 육개장 칼국수 대령이 옵니다. 탱글탱글 윤기가 차르르르르르 포동포동한 고기 만두 오늘의 한상 대령이요. 아이고 나도 좀 추워.
0: 자, 먹기 전에 요즘 김치 맛이 어떤지 좀 봐야겠다. 김치 맛이 어떤가 보자.

0: 무슨 김치가 이렇게 향긋한, 어이, 김치 잘 담그셨구만. 응? 국수부터 맛을 봐야겠네. 이야, 우리 자식 그냥 잔뜩 올라가겠네. 응? 우리 자식 가뜩이나 귀찮은 거 아닌가. 고소해, 고소해. 잠깐만.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야. 어우, 그냥 일반 국수하고는 달라. 국물이 진짜 고소해. 국수 먹어보자. 아이고.
1: 진한 국물이 고기만에 시원하고 고소하네.
0: 이야, 역시 이게 직접 뽑은 면이라, 응? 찰기가 아주.
2: 콩국수에는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과 소금을 넣어 드시는 분들 양쪽 바로 갈리던데.
0: 나는 설탕 넣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설탕을 넣어? 소금을 넣어야지. 넣으려면 참. 아니, 설탕 넣는 사람.
2: 지역색이 좀 있어서.
0: 아, 그래? 네. 지역에 따라 다른 거라고?
2: 지금 설탕 드시는 분들의 댓글이 지금.
0: 어, 죄송합니다. 어, 아, 진짜?
2: 오늘은 국수에 설탕
0: 그건 없고. 세팅이 안 돼 있기도 했고, 굳이 묻지 않으시니까, 아, 여기 국수는 그냥 먹는 게 그 맛 원래대로 먹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주면 주는 그대로.
2: 사실 소금이 세팅돼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소금을 빼버려가지고.
0: 진짜로? 와, 진짜 소금이 세팅돼 있는데 치운 거예요? 아, 이런 경우. 아, 앞으로는 들어가면 잘 살펴봐야겠구나.
1: 전하, 피디 놈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옵소서.
0: 저기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해서. 오, 김치랑 콩국수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이고. 어떡해, 이거 싹 다 얹어가지고. 어? 당긋한 김치랑 고소한 콩국수랑. 야, 그거 아주 제대로 어우러지는데? 국물도 먹을 수 있어. 잣은 국물. 아, 무섭다. 아, 이게 콩국물이 아주 그득해가지고 그냥 막 입에 막 다 묻네. 아. 잠깐만, 내가 콩국수를 계속 먹으려더니 그 전에 만두를 맛을 봐야지. 만두, 어우, 이거 봐, 어? 야, 이 만두피가, 응? 반죽 기술이 아주 그냥 훌륭하시구만, 우리 사장님이. 이거 찍어서 먹어봐야지. 아? 만두피가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냐? 응? 아, 아유, 한 더 먹어. 진짜 맛있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만두피? 응? 속이 다 보이는데, 그 정도인데도 얘가 엄청 살져가지고 터진 데가 하나도 없어. 물게장 칼국수가 빨리 자기 먹으라고. 응? 나 맛있게 끓고 있다고 계속 어필하고. 아, 어필? 아. 자, 알겠노라. 네, 우리 이 칼국수도 먹겠노라. 물게장 칼국수 한번 먹어봅시다.
1: 이번엔 뜨끈하게 먹어봅시다. 이열치열. 진한 국물에 면발과 고사리가 가득하구나. 이것이 바로 가평 현지인들이 한여름에도 꼭 찾는 육개장 칼국수 대령이요.
0: 국물 좀 먹어볼까? 야, 국물이 되게 맑고 깊어. 응?

0: 고기 근데 칼칼해. 와 칼칼해.
1: 내가 육개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국물이 칼칼하면서도 맑아가지고 더 무룩하지 않고 너무 좋다. 야 이거 아니 면을 그리고 충분히 잘 뽑으셨대. 가평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하겠구나. 이런 맛있는 육개장 칼국수와 자풍갈 국수와 풍칼국수와 이런 고기만두를. 와, 이 면을 좀 더 먹겠노라. 옷에 튀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정말 육개장 칼국수 제대로구나. 아니, 이게 고사리가 들어가가지고, 고사리가 들어가면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깊은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잖아요, 고사리 자체가. 아, 고사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난 고사리를 좋아해요. 고사리가 같이 씹히니까 씹는 맛이 좋구나. 면을 얼마나 잘 튀겼는지 퍼지지가 않네. 이야, 이거 보십시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너 튀면 안 된다. 이야, 이거. 따뜻한 육개장 칼국수, 시원한 콩국수. 콩수 한 젓갈 더 먹어야지. 칼칼한 매운맛이 쓰인 칼국수를 먹고 먹었는데도 고소한 맛이 나네. 콩국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고소한데. 자세 고소함이 같이 가미돼가지고 그냥 고소한 정도가 아니라 고소함이 훨씬 깊어.
2: 고소함과 고소함이 만나 입안에서 잔치를 여는구나.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몽룡이와 춘향이가 만나듯 작과 콩이 이리 궁합이 좋을 줄 누가 알았겠어. 탱글한 만두는 육즙 가득. 아휴, 입안이 이리 행복할까. 우리 임금님 국물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육개장 칼국수에 오늘 또 무아지경에 빠지셨네. 아이고, 보는 사람도 군침이 싹 돈다 돌아. 이 한상 너무도 맛있구나. 여름이라도 맛있구나.
1: 아 역시 사장님. 네. 아까도 뭐 면 뽑는 거 보여주셨지만 네네. 아니 진짜 콩국수도 그렇고 육개장 칼국수도 그렇고 네. 이게 면이 확실히 찰지네요.
3: 아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면에서 이 찰진 맛이 딱 나니까 네. 다른 것들이 같이 쫙 잘 어울려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3: 네,
1: 그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3: 아 그럼요.
1: 이게 육개장이 제가 육개장 좋아해서 많이 네네. 먹으러 다니고 집에서도 많이 해먹는데 가게 비법을 얘기해달라고 할 수는 네. 없지만 뭐 좀 뭐 대비가 아닌 정도 선에서 좀 예.
3: 저희 육개장은 네. 이제 다른 집과는 좀 다르게 전통적인 방식을 좀 고수하고 있는데 일반 뭐 이제 고추기름이나 그런 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우지 소기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전통 육개장을 방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3: 좋은 재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
1: 재료 아낌없이 좀 노력하시고 네. 네. 담그신 거죠?
3: 네.
1: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3: 네, 어머니.
1: 식당을 확실히 40년 하시니까 김치가 무서워. 콩국수랑 너무 잘 어울려요.
3: 아, 감사합니다.
1: 아 이거 오늘 김치만두를 배가 불러갖고 김치만두 못 먹어본 게 좀 아쉽네. 김치를 먼저 먹었으면 김치만두 시켰을 텐데. 배 한번 볼래요? 가평을 분들 많이 오시죠?
3: 네, 현지인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고 네. 저희 감사하죠.
1: 그러니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자주 오는 집이라는 건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맛집은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 안 아끼시고
3: 네.
1: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3: 네.
1: 아무튼 너무나 맛있는 네. 집 이렇게 차려주시고

0: 이름도 부르구나.
1: 잘 먹었다. 가평 자시 참으로 맛이 좋아요.
0: 정산이 어깨 수야.
2: 안 부러져.
3: 내 이름은 미정, 맛 참자.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2: 업고 놀자.
4: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5: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6: 둘 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 음악은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태태가 주관하는 보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밌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씨구!
1: 어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최서우 언니의 박범울류 피리산조 중 중몰이입니다. 박범울류 피리산조는 경기음악 특유의 경쾌하고 섬세한 선율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그중 중몰이 장단은 안정적이고 서정적인 호흡으로 피리 단독의 깊은 울림을 온전히 담아냅니다. 느림과 빠름 사이에서 피어나는 전통 선율의 담백한 멋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딱허늘 편수되어 몰아는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주컨 김기수 선생님의 곡이며 가사는 임재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곡 편수되어 몰아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으로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보내는 김세연 친구의 최옥삼요 가야금산조입니다. 최옥삼요 가야금산조는 진양조와 중모리, 중종모리 장단에서 늦은 다진모리를 거쳐 다진모리, 휘모리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성을 가진 산조입니다. 특히 복합장단의 늦은 다진모리는 다채로운 가락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짜임새가 탄탄하고 힘있는 꿋꿋한 농앤이 어우러져 웅장하고 중후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산조입니다. 그럼 김세연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고!

네 번째 무대는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겉모입니다. 신라시대의 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양손에 칼을 쥐고 추던 춤에서 그 연안을 가질 수도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이충무공이 장졸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승자무와 함께 추계했다고 합니다. 내향적이고 조직적이며 훈련물을 접목하여 춤사위가 섬세할 뿐 아니라 악반주가 토색 짙은 타령도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아리랑 연곡입니다. 본조 아리랑의 맑고 부드러운 선율로 시작해 친숙한 정서를 전하고 해주 아리랑의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흥을 돋굽니다. 이어 미량 아리랑의 힘차고 활기찬 가락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마지막으로 강원도 아리랑의 느리고 구산진 성률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아리랑 연곡입니다. 그럼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고!

여섯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벚꽃춤입니다. 벚꽃은 농악북보다는 작고 소구보다는 큰 중북으로 끈을 만들어 손목에 걸고 움켜쥐어 가락을 치며 벚꽃을 돌리고 차올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속적이며 투박한 마당의 놀이성 동작들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 개성 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냈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신명과 흥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번째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연희 한마당입니다. 최상 설장군은 앉음만 가락의 화려한 연주와 함께 다양한 벗음새와 발동작 그리고 화려한 상무놀이가 하나되어 화려하고 풍성한 작품입니다. 연이어 여러 연희놀이를 진행하는데요. 던지사위, 무찌개사위, 양다리사위 등 다양한 사위로 관객의 흥을 돋구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어이씨구!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우리

0: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1: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전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시대가 변해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곤 하죠. 그 도전과 실험을 꾸준히 펼치는 무대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문화재단의 수림 뉴 웨이브인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수림 뉴 웨이브 2026 엇입니다. 수림 뉴 웨이브는 전통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가는 예술가들의 무대를 선보여 왔는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동시대 전통음악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무대의 주제는 엇이라고 정해졌는데요.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정박을 비껴가는 엇박. 불규칙한 장단의 엇몰이처럼 정해진 틀에서 살짝 벗어나 새로운 활력과 집중력을 더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해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추다해, 소리꾼 정은혜, 가야금 이화영 등 10명의 창작음악가가 각각의 방식으로 새로운 엇을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는 창작그룹 불새출의 멤버이자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무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박을 벗어난 신선하고 유쾌한 엇박을 즐기러 함께 떠나볼까요?
1: 익숙한 전통에서 한 발 벗어나면 새로운 음악이 펼쳐진다. 전통과 새로운 감각이 만나 자유로이 흐르는 우리 음악.

0: 전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통해 새 숨을 얻곤 하죠. 그 도전과 실험을 꾸준히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의 숲을 가꾸는 수림문화재단인데요. 10년 전부터는 수림 뉴웨이브를 통해 전통을 토대로 독창적인 음악을 펼치는 음악가들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1: 전통음악 예술가 중에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음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주목하는 예술축제입니다. 매년 주제어를 설정해서 예술가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한 곡을 창작하고 그 한 곡을 포함한 한 시간 분량의 공연을 이제 만들어서 오도록 하고 있고요.
0: 지난 8월 27일 올해의 수림 뉴웨이브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엇인데요.
1: 엇이라는 게 이제 어긋난다는 의미의 접두사인데 이번에도 아티스트들이 조금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엇이라는 주제어를 드렸고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좀 자유롭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주제어를 드렸습니다.
0: 올해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소리꾼 추다혜, 소리꾼 정은혜 등 10명의 예술가가 독창적인 전통음악을 들려줬는데요. 9월 3일에는 창작 국악 그룹 불새출의 구성원이자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이수자인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준은 엇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2: 엇이라는 단어에 한참을 또 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뭔가 어긋나 있는 혹은 비켜져 있는 어떤 경계, 세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골든아워라는 주제로 이 수림에서 저희한테 던져주셨던 엇이라는 주제를 표현해 봐야겠다. 비켜있는 세계를 뭔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 골든아워를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옛 명인들은 삶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풀어냈죠. 그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을 담은 곡 영의 세계,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입니다.

0: 인간의 삶은 돌을 엎부딪힐 때 튀는 불꽃처럼 짧은 찰나가 아닐까. 이주는 창작곡 찰나를 통해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1: 우리가 이런 짧은 삶 속에서 다양한 인연, 만남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찰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인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0: 세 번째 무대에서는 저음 연주를 위해 기존 가야금보다 5도 낮은 음계로 개량한 저음 가야금의 깊은 울림을 활용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음색에 지나간 기억과 감정, 차오르고 흩어지는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1: 차오르고 흩어지는은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갈등과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각자의 고민거리, 괴로움들을 같이 떠올리시다가 그 안에서 풀어짐, 우리가 해소가 되는 것, 흩어지는 것을 같이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0: 마지막으로 주제어를 바탕으로 창작한 신곡 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인 골든 아워가 무대를 채웠습니다. 낮과 밤이 맞닿는 시간, 서로 다른 빛이 스치는 그 어새 순간에 포착한 황홀함을 가야금 가락으로 그려냈습니다.
1: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리고 해가 지는, 그래서 석양이 물드는 그런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롭다. 이것을 음악에 담아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되새기고 함께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봤어요.

0: 사실
1: 수림 뉴 웨이브는 공연 후 뉴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이준 연주자의 무대에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 공연과 축제를 이끌고 기획한 개명국 기획자가 함께했습니다.
2: 그러니까 계속 가야금을 12연 가야금을 계속 전통 가야금을 쓰러 다 연주를 하고 계세요.
3: 맞습니다.
2: 이렇게 10연 가야금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3: 12연이 뭔가 25연은 7음음계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12연으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건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전통을 담아내려면 12연이 정말 좋다. 이런 좀 약간 사명감이 생기고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4: 12연 가야금인데도 되게 다채로운 소리들이 나서 되게 좋았고 골든 아워라는 신곡이 특히나 너무 좋았어서 또 앨범으로 이제 곡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 들어보니까 와 저희의 소리? 주제에 맞게 또 다른 흥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1: 오는 11월 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이어지는 2026 수림 뉴 웨이브 Oh.

0: 익숙한 전통에서 한 발 벗어난 어색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리 음악. 자유롭게 흐르고 다채롭게 변주되는 전통의 새로운 흐름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1: 네, 전통에서 한 발 비껴선 어세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음악. 그 자유로운 변주, 수림 뉴 웨이브. 익숙한 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이 어디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저마다의 상상력을 더한 무대였습니다. 공연과 함께 관객과 창작자가 소통하는 시간도 수림 뉴 웨이브만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창작자들과 인연이 깊은 예술계 동료들과 수림 뉴 웨이브의 기획자가 사회자로 나섭니다. 10월 1일 해금 연주자 최태영의 무대는 김성욱이, 10월 8일 거문고 연주자 이재하의 무대는 정종임 연출가가 함께하고요. 10월 15일 타악 연주자 이준형의 무대는 소리꾼이자 무대 연출가 이자람이 관객과 창작자의 소통을 이끕니다. 어긋남 속에서도 균형을 잡는 창작자들의 음악과 다양한 작업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면 11월 5일까지 김희수 아트센터 스페이스1에서 열리는 수림 뉴 웨이브 2026 ON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떤 그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먼저 환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또 보고 있으면 어느새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렸던 화가 이대원의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대원 작가는 1959년부터 8년 동안 한국 최초의 상업화랑을 운영했고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초대학장과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대원의 70년 작품 인생을 되돌아보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전시인데요. 이대원 작가가 평생을 바쳐 그려낸 밝고 찬란한 색채의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2: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 이대원의 70년 작품 인생. 화사한 원색과 서로 섞이지 않는 색채. 색채의 마법사 이대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 덕수궁 안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렸던 이대원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1921년에 태어나 2005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국현대미술사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는데요. 그동안 화사한 과수원의 화가로만 익숙했던 이대원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형 회화까지 유화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을 통해 그가 어떻게 자신만의 풍경 회화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3: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번도 조명한 적이 없었던 이대원 선생님의 회고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말년작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대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화로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간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회고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대기적 구성을 따랐으면서도 각각의 시기마다 이제 주제를 좀 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2: 전시장 입구에 가로 5m의 대작 담. 워싱턴 주한미국 대사관에 걸려있던 작품이 이번 전시를 위해 고국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흰 담과 나무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수많은 색점과 색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색의 조화는 이대원 회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3: 가까이서 보면은

0: 점을 뿌려놓은 것 같고 또 색선을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몇 발자국 떨어져서 또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전시는 총 4부로 펼쳐지는데요. 1부에서는 동서고금의 미술을 두루 배우되 자기만의 양식을 찾아내고자 했던 이대원의 초기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정규 미술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나 중학생 때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가 장욱진, 유영국과 함께 영향을 받았던 스승 사토 구니오의 희귀회화 설정도 국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0: 이대화 선생님에 대한 평가들 중에는요, 이대화 선생님이 정규 미대를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마추어 화가다 뭐 이러한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이 초기 작품을 이제 모아놓은 이 전시장에 오시면 당대의 1930년대 당시의 어떤 굉장히 특출한 미술학도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2부 이어가 돼 휩쓸리지 않다에서는 이대원이 유행에 편입되지 않고 한국적인 조형 언어를 모색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 서구 미술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전통 공예와 동양 회화의 원리를 탐구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자수와 나전, 화각, 목가구 등 작가의 소장품과 관련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자수와 나전을 가장 아꼈다는데요. 자수의 색실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저마다의 색을 잃지 않듯 이대원의 색점 역시 섞이지 않은 채 작품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 전설의 마을 고뉴동은 한국의 전통 채색화 중 소나무, 학, 사슴 등이 등장하는 십장생도의 형식을 빌렸는데요.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탐구가 드러납니다.
0: 이제 작품들과 이대원 선생님께서 수집했었던 가까이서 두고 감상했던 그러한 미니품들을 함께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훔치면서 보다 보면 이대원 선생님 작품에서 자수에서 보이는 색실 하나하나가 무수히 쌓아 올려져서 만들어낸 어떠한 구성이 이대원 선생님 작품에 녹아있구나라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기법과 양식들이 다 이러한 미니품들, 우리나라 고미술품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큰 거죠.
1: 1970년대 교수직을 정년 퇴임한 후 본격적으로 화가의 삶을 살게 된 이대원. 이때부터 이대원 특유의 농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1970년대 그려진 농원을 보면 원근감 있는 풍경 위에 무수한 색점이 놓여 있는데요. 80년대부터는 갈수록 선은 길어지며 리듬감이 생기고 원근의 구분은 점차 흐려집니다. 90년대에 이르면 원근은 거의 사라지고 동양화의 정묵법처럼 색점과 색선을 쌓아 올려 생동감을 전합니다.
0: 농원이 똑같은 농원이어도 그 시기마다 이대원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면모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대원의 말년 대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4부,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0: 전시장 마지막 섹션에는 이대원 선생님의 말년작과 함께 5m, 7m 되는 큰 작품들 아래에 흑경을 깔아서 마치 넘실넘실 되는 수면 위에 그림이 비추는 듯한 실제 이대원 선생님이 농원 한가운데 들어가서 바닥에서 이재를 놓고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마치 그 농원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듯한 그 안에서 어떤 모라이체, 목류도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1: 관람객들은 마치 사방으로 펼쳐진 과수원 속 꽃과 나무 사이를 거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화가의 평생이 담긴 환하고 평정한 세계를 관람객들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가로 7m의 화면에

0: 굵고 자유로운 붓질로 꽃이 만개한 과수원을 그린 도리화. 이대원 말년의 대작으로 손꼽힙니다.
1: 정말 이 그림 과수원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이 농원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화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예, 좀 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대원 회화의 진면목을 마지막 전시장에서 마음껏 느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연과 한국 전통 공예를 사랑해 자신만의 회화 언어를 완성한 화가 이대원. 그가 펼쳐낸 환하고 자유로운 작품 속을 거닐며 우리 안의 자유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2: 네, 복숭아꽃과 백꽃이 만개한 과수원을 그린 가로 7m에 달하는 대작 도리화는 마치 꽃사이를 거니는 듯한 그 느낌마저 드는데요. 과수원과 연못, 산, 담장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의 풍경을 그린 이대원 작가. 수백 개의 점과 선이 저마다의 빛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하나로 어우러져 색색의 풍경을 이루는데요. 그가 살아생전 수집했던 자수, 반다지, 나전칠기 등 전통 공예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대원의 색채는 전통 자수의 색실, 나전칠기의 자개 등 전통 회화의 점과 선을 탐구해 유화로 완성한 거라는데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오는 11월 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계속되니까요. 이대원의 화사한 과수원 속을 직접 거닐고 싶으신 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부산 비엔날레, 창원 조각비엔날레, 제주 비엔날레 등 올 가을 전국에서는 다양한 국제미술 전시가 열리는데요. 그리고 지난 9월 18일 경기도에서는 2026 경기도자 비엔날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경기도자 비엔날레의 주제, 땅이 만든다 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경기도자미술관 장기훈 관장을 모시고 경기도자 비엔날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3: 안녕하세요.
2: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3: 안녕하세요. 한국도자재단 문화본부장 장기훈입니다. 이천에 있는 경기도자미술관하고 광주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화인 공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반갑습니다. 국악방송 오신 거 처음이시죠?
3: 네, 처음입니다.
2: 네네.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3: 네네, 참 많이 있습니다.
2: 그런데 벌써 두 개를 맡고 계시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네네. 경기도자미술관. 이게 이천에?
3: 네,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2: 아 이천하면 또 이제 그 흙과.
3: 네.
2: 도자 이런 공예가 유명한 곳이기다.
3: 도자기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네네.
2: 경기 도자 미술관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3: 말씀대로 이제 저희 경기 도자 미술관은 경기도 이천 설봉공원 안에 있고요.
2: 네.
3: 경치가 참 좋습니다. 경기도에는 그 전국에 있는 도예인들이 약 네. 53%가 모여 있고요.
2: 53%요?
3: 네. 특히나 이제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만 35%가 모여 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은 그러한 도예인들을 위해서 도예인들의 전시를 소개하고 도예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한국 도자 재단 이곳은 이제 경기도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2: 예. 도자 공예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3: 재단 먼저 소개해드리면 네.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라는 행사가 크게 네. 열렸습니다. 그래서 2000여주 광주 지역에 굉장히 대규모 행사로 이제 한 600여 명이 관람을 했었고요.
2: 네.
3: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조직위원회가 해체되고 한국도자재단이 설립이

0: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치렀던 이천여주 광주의 그 행사장들을
1: 네.
0: 각각 이제 미술관, 박물관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제 상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아마 경기도 이천 하면 이제 이천사를 많이들 가장
0: 네,
1: 먼저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를 떠올릴 만큼 아주 유명한데요. 이천 지역에 어떻게 땅이 좋은 건가요? 흙이 좋은 걸까요? 그때 조선시대 때부터 그곳에 가마터가 있었고 그런 거죠.
0: 맞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가마터가 있었는데
1: 네.
0: 이천 지역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근래의 일입니다.
1: 아, 근래 일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사장을 갖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세 군데를 다 뭐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1: 네네.
0: 광주는 조선시대부터 이제 사홍원 분원이라고 하는 왕실용 도자기 공장이 있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고
1: 네.
0: 조선 백자의 어떤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전통을 이어받은 곳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일제강점기 들어서 이제 그 관료가 해체되면서 관료의 전통이 이제 여주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장인들도 여주로 옮겨가고
1: 네.
0: 일제가 이제 산업화된 도자기 생산 공장을 여주에 만들면서
1: 네.
0: 여주는 도자기 공장이 많은 도시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후발주자인 이제 이천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과 도예인들이 이제 서울로 모여들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만 해도 도자기를 만들려면 장작불을 떼야 되는데
1: 그렇죠.
0: 서울에서 장작을 떼기가 어려우니까 서울 근교에서 가마를 뗄 수 있는 가장 적지를 찾은 게 이천입니다.
1: 나무가 많은 걸까요?
0: 이천에 나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4개 정도 이천에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마를 빌려 쓰려고
1: 네.
0: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게 아마 1950년대 중반의 일이고요.
1: 네.
0: 그 이후부터 아예 예술가들, 도예가들이 이천에 많이 정착하면서 1960년대부터 이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올림픽
1: 네.
0: 이 과정을 거치면서 도예가 전성기를 이루게 됐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그 당시가 약간 도예의 전성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0: 이천이 유명했던 시기는 아마 그때 그 같고 지금도 물론
1: 80년대.
0: 유명합니다만
1: 그러니까요.
0: 네네, 지금도 한 여주 이천 광주 합쳐서 한 600여 개의 요장이 지금도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아까 전성기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5월에 도예가 박종진 네. 작가가 2026 로에베 재단 공예상을 받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0: 네.
1: 전 세계 수많은 도제 공예가들, 정말 수천 명의 작가들이 지원을 할 텐데
0: 네.
1: 우리 한국 작가가 딱 상을 받은 거잖아요.
0: 네.
1: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2024년에 경기 도자 비엔날레 국제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0: 네.
1: 와, 약간 이거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0: 로에베상은 뭐 도예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 분야를 다 아울러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라서 더
1: 굉장히 큰 상인가요, 그것도?
0: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이고요.
1: 네.
0: 박정진 작가는 수상 이후에 저도 만나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저희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나라 도예계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경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좀 전에 그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저희 재단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유망받는 작가였고, 그래서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이제 유망받는 작가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1: 네.
0: 또 여러 가지 전시를 통해서 국내외에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1: 네.
0: 박정진 작가 같이 그런 훌륭한 작가가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박종진 작가의 작업실도 경기도에
0: 네,
1: 위치하고 있군요.
0: 네, 네.
1: 청년 작가를 일단 지원을 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0: 네.
1: 더 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지원들이 또 있을까요?
0: 저희는

0: 전시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 네.
0: 사실은 전시는 또 일반인들을 위한 또 그런 기획이고
1: 네.
0: 도예인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경기도자 페어 같은 페어에 참여해서
1: 네.
0: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그 밖에도 이제 전통 도예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작가마를 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작을 또 저희가 제공해주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또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 입주 레지던시 공간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 창업을 할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그런 레지던시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요. 또 마케팅이나 도자기 관련된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뭐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또 지역 도예인들을 위해서는 각종 도자기 축제나 저희 도자 비엔날레 그리고 또 경기도 지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경기도자 비엔날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큼 큰 축제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9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 주제 땅이 만든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0: 땅이 만든다라고 하는 주제는 저희 이번 비엔날레의 예술 감독인 이대현 감독이 제안을 한 것인데요.
1: 네.
0: 이제 흔히 잘 아시겠지만 도자기는 이제 흙과 물 그리고
1: 그렇죠.
0: 불을 가지고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0: 흙과 물, 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연이고 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은 땅을 이용해서 지구를 이용해서 사람이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프레임을 좀 바꿔서 땅과 인간은 같은 공동 제작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부각해서 그 자연을 지구의 특정에서 본다면 지구에 쌓인 그 흙들의 층위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지구의 각 지역의 어떤 지질학적인 아니면 지리학적인 그런 차별성 이런 것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건 모든 인류가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 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요.
1: 네.
0: 더 나아가서는 지구가 품고 있는 생명력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과 기술 그리고 또 지구로 대변되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기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비엔날레를 또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어떤 작가들이 나오게 되나요?
0: 뭐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서 작가를 좀 특정하기는
1: 네.
0: 어렵고요.
1: 대표적인 작가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아유, 뭐 대표적인 작가는 일단은 많은 작가들이 지금
1: 몇
0: 참여를
1: 명
0: 했습니다.
1: 정도?
0: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제전 같은 경우는
1: 네.
0: 전 세계 이제 14개국에서 작가를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57명의 작가의 130여 점 작품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와.
0: 그리고 또 국제 공모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비엔날레의 메인 전시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77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1: 진짜 많은 작가들이네요. 예.
0: 사실은 모두 다 전시를 하고 싶지만
1: 네.
0: 77개국에서 이제 응모된 한 1,050명의 작가들이 1,400점 정도를 응모를 했거든요.
1: 네.
0: 그거를 또 이제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 만한 57점 정도 넘선해서 그게 이제 수상작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작들을 또 이번에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시대 도예 명장이라고 하는
1: 네.
0: 전시에서 국내에 이제 그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의 도자기 명장 그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 뭐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도 한 60여 분이 초청이 돼서

0: 전시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200여 점 이상이 응모를 해서 그 중에 36분을 선정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은 다안 해봤는데 그 전시들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 망라하면
1: 네.
0: 꽤 많은 인원이 될것 같습니다.
1: 와, 그렇게 많은 작가분들의 점시를 다세 곳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0: 네,
1: 전시할 수 있는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세 곳에서 나눠서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1: 그러니까요.
0: 한 곳에서 한다면 공간이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1: 야,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7개국에 막
0: 네.
1: 천몇 명의 작가들이 공모에 지원을 했다 하면
0: 맞습니다.
1: 거기서 추려진 57개의 작품들.
0: 네.
1: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작품들이라고
0: 아, 그럼요.
1: 생각해요.
0: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고요. 또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성 작가도 있지만 신진 작가들이 많이 응모를 하는
1: 그렇죠.
0: 거라서 앞으로 우리 도예가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 야,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천, 그다음에 광주, 여주를 조금 한 번은 광주, 한
0: 네.
1: 번은 이천 이렇게 돌아가면서
0: 네.
1: 방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전시관마다 또 분위기나 컨셉이 다르겠죠?
0: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도자 비엔날레라고 하면
1: 네.
0: 미술계의 비엔날레 행사가 이제 현대의 예술을 보여주는
1: 그렇죠.
0: 행사거든요. 도자 비엔날레는 마찬가지로 현대의 도자 예술성을 보여주는 행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축이긴 하지만 저희는 3개 행사장에 각각 다른 컨셉을 해서
1: 네.
0: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라는
1: 와.
0: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심적으로 전시는 이천에서 이루어질 텐데,
1: 이천에요.
0: 이천은 이제 도자 예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본전시하고 그다음에 또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현대의 도자 예술이 이제 어떤가 하는
1: 네.
0: 그런 그 현주소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의 그 도자 예술은 어느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선시대 관우가 있던 그런
1: 네.
0: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유물 전시도 보실 수 있고 또 거기서 열리는 명장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기가 오늘날 어떻게 맥을 이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후배들은 그걸 어떻게 현대화시키고 발전시키는가라는 걸또 보여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는 일제 때부터 도자기 공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도자기의 이제 본래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또 예술적 기능 요두 가지가 어떻게 잘 융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디자인화되고 또 공예로서 이것이 완성도를 갖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뭐세 군데를 다 보시면
1: 네.
0: 도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세 군데를 빠짐없이, 왜냐면 지금 전시장마다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세 군데를 다 돌아봐야지 도자의 현주소를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그 여주는 우리 생활 도자기, 직접 이제 뭐 그릇 같은 걸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0: 아, 그렇습니다.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릇들도 많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가 3개 지역에서 모두 다 구입이 가능하고요.
1: 네.
0: 이천에서는 이제 미술관에 있는 아트샵에서 또 판매를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광주는 왕실 도자기 판매장이라고 또 별도의 판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도 도자세상 그룹 판매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행사 기간 중에는 여주청 광주 지역의 또 도예인들이 별도의 판매 교육 체험 이런 행사를 좀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사실 이 흙, 그다음에 클레이, 점토를 가지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런데 추석 연휴에 또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키즈 비엔날레는 또 따로 열리는 건가요?
0: 따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 도자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그래서 비엔날레가 아무래도 좀 전문가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의 나들이를 또 나들이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1: 그렇죠.
0: 키즈 비엔날레를

0: 준비를 했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에서 키즈 비엔날레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어른들도 가족들이 같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1: 네.
0: 교육과 체험을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뭐 예컨대 이제 뭐 타이틀은 뭐 상상 흑창고 뭐 어스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공예포차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을 위해서 70% 정도는 예매를 하고
1: 예매해야 돼요.
0: 30% 정도는 현장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는데
1: 네.
0: 이미 예매는 다 매진이 됐습니다.
1: 매진됐어요?
0: 네.
1: 제가 또 너무 늦었네요.
0: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또 그거 외에도 공예포차 같은 경우는 참여 작가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아이들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1: 네.
0: 또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뭐 흙놀이 이벤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아무래도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기 때문에
0: 네.
1: 발빠르신 분들은 벌써 예매를 하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자 비엔날레를 이제 가보셨던 분들 말고 처음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 네네.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관람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돌아보면 제일 좋을까요?
0: 3개 지역이 각각의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컨셉에 맞춰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1: 일단 다 둘러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하나만 가지 말고.
0: 일단 뭐 다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좋겠는데
1: 네.
0: 뭐 그렇지 않더라도 또 나눠서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입장권이 이제 개별권도 있고 통합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권을 사시면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1: 네.
0: 이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통합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다 못 보시더라도 또 나눠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관람 팁을 달라고 했는데 다 봐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0: 그리고 또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1: 네.
0: 저희가 이제 모든 전시는 음성 안내를 이제 해드립니다.
1: 네.
0: 이제 도슨트가 해드리면 좋은데
1: 네.
0: 도슨트가 이제 시간대마다 움직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본인이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QR코드로 음성 안내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챙겨서 그걸 이용하시면 보다 풍성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자미술관의 관장이시고
0: 네.
1: 또 이제 역임을 두 가지를 공동으로 맡고 계시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앞으로 또 계획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뭐 일단 계획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올해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1: 네.
0: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네.
0: 비엔날레에 부디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셔서 우리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답고 또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도예를 많이 사랑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는 경기 도자 비엔날레에서 우리 도자의 신비로운 매력을 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 도자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관장님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경기 도자미술관 장기훈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0: 디 아트 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우리의 고유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9월 25일 국립국악원에선 우리 악가무를 만끽할 수 있는 휘영청 둥근 달이 펼쳐집니다. 올해도 씨앗 고르기부터 모심기, 추수와 방아찧기 등 한 해 농사를 담아낸 평안도 향두개 놀이와 줄타기 신동이라 불리는 얼음산이 남창동과 아버지 남해웅의 신명나는 줄타기도 볼 수가 있고요.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민속악단의 강강술래, 그리고 밝은 달빛 아래 즐기는 판꿋이 펼쳐집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세계인의 흥과 신명을 하나로 모으는 탈춤 한마당 2026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는 9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중앙선 1942 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하회마을에서 신명과 해악이 깃든 우리 탈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이다 라는 주제로 24개국 28개 공연팀이 참가해 세계 각국의 탈춤과 창작극, 마당극부터 글로벌 마스크 야간 퍼레이드와 선유줄 불놀이를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리, 다채로운 전통문화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1: 우리

0: 여러분의 위기도
1: 이게 뭐야?
0: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잡놀이는 재밌고 뭐 악기는 다 잘 씻고 그거 회복하고 있습니다.
1: 관객들한테 많이 박수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0: 해보고
1: 제가 체크를 해보고 MR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산티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음악 치료의 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물놀이를 이렇게 음악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두각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작 음악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함께 했고요.

0: 실제로 대나무밭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쫙 붙여서 멋있어요, 대나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대나무보다 약간 불규칙하냐.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앉아.
2: 네,
1: 이쁘게
2: 앉아. 네, 고맙습니다.
3: 3분이 좋아합니다.
4: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5: 되게 비싸고.
6: 너무 비싸요.
7: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8: 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4: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0: 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1: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러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2: 업고 놀자.
4: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5: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배를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이거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레전드가 되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진짜 경로 이탈이 되던 약간 이런 느낌의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금 초조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씩 일어나는 실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어떤 날은 새벽 7시, 8시까지도 막 연습하고 가사 외우는 것 때문에 근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가사 외우 아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도 너무 이 쪽팔립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얼굴을 네.
0: 싹쓸이판 장범준을 선택한 경로 이탈은 올스타를 받았고요. 유태평양은 12개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팀은 경로 이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여기서 좀 너무 잘했어.
4: 아, 왜 그래.
1: 네가 울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울지 마.
0: 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5: 아, 저희가 올라간 거는 아까 이제 되게 좋았는데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 같이 했는데
0: 또 유태평양이 모르는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으니까
6: 저도 그렇게 얘기를, 생각합니다.
0: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완전 완전
6: 티 내는 거 아니야. 나 놀리는 거 같아 되게 지금.
7: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새로운 창작을 하면서 또 믹스 매치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말 취지에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사실 저뿐만 아니고 이런 정말 수많은 국악인들이 좋은 무대에서 좋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사실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훌륭한 팀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또 많은 대중들에게 우리 한국 음악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로 이탈 화이팅!
0: 경로 이탈 유태평양 수고하셨습니다.
7: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7: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했어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8: 아이고, 아이고.
9: 아이고,
8: 아이유가
1: 어렵겠다.
8: 어렵겠다.
0: 아이유를 선택한 도전자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1: 와, 아이유 같아.
0: 김희원 씨가 대결할 상대는 경성불악구
10: 쎄다 쎄다 쎄다 쎄.
8: 오, 몇 대 몇이야? 야, 9대1이야 9대1.

0: 이제 진정한 승자는 뭐 무대로 판가름이 날 텐데요.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아, 일단 경성구락부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역시 해고.
3: 네, 항상 저희 대기실에서

0: 저희 이제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걸 저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 목소리. 제 목소리를 좀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목소리로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

0: 노래 선정을 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1: 그치.
0: 자기 매력을 하는 겁니다.
2: 마음의 준비 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김희원 씨는 총 김희원 씨는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차라리 아이유 분위기 아니라 그냥 김희원의 분위기로 불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들긴 들더라고요.
1: 아마 연습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셨죠.
2: 확실히 아이유는 아이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
1: 예.
2: 하지만 오늘 약간의 후회가 된다면 사실 작창 부분에서 음이 잘 이 피아노 선율에 잘 얹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3: 아이유 노래에서 넘어갈 때 네네. 조금 삐끄덕거렸어.
2: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1: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잘했어.
6: 잘했어.
5: 잘했어.
3: 안타까운 심정을.
2: 겨울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준비한 걸 후회 없이 보여주자였는데 그게 약간 잘 안 돼서 그게 조금 네.
7: 안녕하십니까. 그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와 아리랑을 이제 섞어냈습니다. 기다려 기어이
1: 우리가 만나면 자, 경성고락부는 과연 어떤 무대를 꾸몄을지 판 스타트!

0: 브라보. 예.
1: 조선 탄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셨겠죠?
2: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네, 자신 없게 무대에 올라간 적은 없고요.
1: 열을 눌러주세요.

0: 정성구락 부는 총 11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alternative rock이랑 그 판소리 음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편곡을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자, 이용기 씨 오늘 아까 보면서 계속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2: 전체적으로 밴드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조진다 그러죠. 그 조지는 부분에서 같은 라인으로 소리를 전문요. 낸다기보다는 다른 라인으로 보컬의 라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멜로디 라인들이 조금 더 메인 보컬이 내는 소리와는 좀 다른 소리 립 그 코드로 좀 조져주거나.
3: 저기 잘못된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2: 원래 음악하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4: 지진다.
2: 지진다.
4: 네, 지진다. 네, 지진다로
2: 가시. 많이 긁는다. 아. 뭐 많이 흔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을 맞추면 아마 두 밴드와 보컬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0: 세 번째 싹스리판 아이유를 선택한 김희연 씨는 세 개의 스타 경성구락부는 11개의 스타를 받아 경성구락부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5: 반갑습니다.
6: 훌륭해.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이번엔 또 어떤 분이 나올지 공개해 주세요. 오! 오! 오! 싸이! 월드스타 싸이입니다.
5: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야, 갔다, 갔다.

0: 싸이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2012년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끈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싸이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1: 우와!

퀸과 1대1 경연을 펼칠 다음 도전자는 국악계 신동 서건우!

0: 하이가 데뷔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건우 씨는 몇 살이었을까요?
1: 데뷔했을 때 이 세상에 없었어요.
2: 우리 건우 군은 퀸에 맞서 어떤 필살기 준비하셨어요?
1: 필살기는 이제 퀸 누나들이 섹시하니까 저도 섹시하게 섹시하게 또 무대를 또 준비했거든요.
3: 건우는 그러면은 본인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고 우리 퀸 누나들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1: 퀸 누나는 15개 올스타 받을 것 같고요.
3: 올스타? 그럼 건우는요?
4: 건우는?
1: 저는 그래도 12개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5: 겸손해.
3: 건우도 15개 받고 싶지 않아요?
1: 아 저도 15개는 받고 싶은데 예. 이번에 제 목표는 뭐 올스타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어넣지 여기서 신나게 한바탕 놀고 가자.
5: 아 멋지다.
2: 빛 비춰가 있구만.
5: 멋지다.
6: 그러면 퀸은 별을 몇 개 받고 건우 군은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반대로?
7: 그래도 저희가 인원수가 조금 더 많고 건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기회가 많으니까 올스타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8: 저희는 싸이의 나팔바지를 준비했습니다. 내 바지는 나팔바지 싸이 노래 중에 약간 국악 고음을 섞어서 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신나는 퍼포먼스가 또 많아서 저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빠지는 무실 빠지 각을 빠지는 격 빠지 강보 빠지는 긴 빠지 건달 빠지는 정 빠지 신사 빠지는 죽음 빠지 긴 빠지 격 빠지 긴 빠지 동 빠지

0: 분위기 완전 살렸다. 와.
1: 야, 미쳤다. 와, 어떻게 해.
2: 장점이 많은 팀이.
3: 아이고, 퀸인 이유가 있네.
1: 아유, 콘서트네, 그냥.
4: 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판 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지금 별을 눌러주세요.
5: 제발.
6: 네, 제발.
5: 두근두근.

0: 아닌가요?
1: 어? 퀸이 아닌가요?
2: 진짜?
0: 어떻게 되지?
3: 자, 퀸은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4: 그 싸이 선배의 노래가 국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고 더 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악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조금 퀸이라는 그 팀, 밴드의 장점이 저는 전혀 좀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분명히 더 신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아쉽게 남아서
5: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누르지 못했던 이유는 소리를 잡을 것인지 노래를 잡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을 씨가 노래를 할 때 그 음역대와 소리 할 때 음역대가 지금은 약간 절충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 매력적인 그 보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6: 아, 퀸. 아주 좋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듣고 그 저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뭐 심사위원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춤추고 있었거든요. 예. 퀸 팀의 그 완성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그 중간에 나팔바지 노래를 한 다음에 무슨 배바지, 몸바지 그다음에 스키니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있는 겁니까?
8: 배바지, 턱바지, 빈바지, 동바지, 고데기, 스타킹, 졸바지, 스키니.
9: 아니 장타령에 품바타령이 있어요.
10: 스키니는 없겠지. 스키니는
9: 각설이 타령이.
2: 가사가 네. 살짝 달라지는 거죠?
5: 네, 이제 그 나팔바지에 있는 가사를 장타령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 예, 하셨는데 네. 네 그렇죠. 개사를 하신 거죠.
2: 보컬분께서 중간에 윙크를 하셨나요? 카메라에?
11: 네. 원래 그냥 소리할 때 윙크를
2: 할 일이 절대 없죠. 아. 네,
11: 해선 안 되는 건가요?
2: 그건 아닙니다. 네, 해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1: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시도를 해볼까요? 그냥 소리 잠깐 뭐 하면서 윙크를
2: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헛고 놀자
11: 매력적인데요? 아, 매력적인데요? 예.
3: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2: 아, 건우가 많이 부담되겠네.
13: 화이팅.
14: 진짜로 너무 긴장이 됐어요, 이제.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3: 뭐 리허설 할 때도 누나들의 무대 봤겠지만 이번 무대 어떻게 봤어요?
14: 진짜로 역시 퀸은 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15: 베인베야.
16: 아니 그러면 뭐 떨릴 때 이렇게 자기만의 뭐 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14: 먹어요.
3: 아 허경원 씨 진짜 배우고 싶었는데 그쵸?
16: 야 먹는 거는
7: 허경원 씨 그러면 건우 군 나중에 닭가슴살 좀 보내줘요. 예,
16: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타성을 예. 보기 예예.
9: 귀여워.
3: 너무 차분하고 듬직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보는 모든 사람들이 흐뭇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서건우 군의 무대 판 스타트!
14: 싸이 선생님의 예술이야 입니다.

0: 저만의 그 매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하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 확 세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어디서 너무 잘하네.
1: 최고다, 최고야.
2: 서건우 군의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퀸이 네 번째 판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건우 군이 네 번째 판으로 올라갈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캐릭터 거르고는 총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최소한 12개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1개를 받아버렸네.
2: 저 같은 경우는 건우 군 오늘 무대 보고 너무 놀랬어요. 천재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말 있고 진짜 신동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건우 군이 다음 무대를 하고 또 그 다음 무대를 할 때 분명히 저는 목이 달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2: 저는 지금 건우 군의 목 상태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4: 제가 듣기에는 가요를 부를 때는 조금 덜해요. 근데 건우 친구가 소리를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

0: 그래서 빨리 소리 발성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노래를 하다가는 다쳐서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발성을 고치거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2: 건우 씨.
1: 네.
2: 참 끼가 많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지 능력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 때 이런 기회가 된다면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놀았다 생각하면 돼요.
1: 네.
2: 그렇죠?
1: 네.
2: 네, 열심히 하세요.
1: 네.
2: 아주 뒤에서 아주 열심히 응원할게요.
3: 네.
2: 네. 네.
1: 좋은 사람 많이 만나. 나 여기 한번 나가봤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2: 한 2년만 쉬면은 제 목 나와 다시. 네.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바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입니다.
1: 어, 왔다. 왔어.
2: 전설이다, 전설.
3: 아, 어렵다, 어렵다.
1: 황제.
4: 황제 형님.
0: 신승훈 씨는 7연속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14주 연속 1위를 해 기네스북에 오른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댄 곁에 없지만. 신승훈 씨를 선택한 도전자,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예.
5: 아, 산호 씨.
0: 김산호과 맞서 싸울 상대, 조선 판스타를 어퍼치론, 어퍼치론 홍주. 또?
5: 또 드림팀이야, 또 드림팀이야.
2: 아, 또 이렇게 붙었네.
1: 어, 지난번에도 같이 하지 않았어?
6: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줄 우리는 진정사정 볼 거다. 땅!

0: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많이 오시네.
2: 어, 배가 흑과백이야.
3: 호호호호.
4: 친구끼리.
0: 야. 아. 예, 지난번에도 또 붙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함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듣자 하니까 산옥 씨가 홍주 씨를 피하고 싶은데 홍주 씨가 산옥 씨를 잡았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5: 잡혔구만.
1: 네, 저는 아, 네 다른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게 또 잡더라고. 이 언니가 지금 내가 만만한가?
6: 아, 약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1: 예. 예.
7: 한 분씩 편하게 뽑아주세요.
8: 저는 신승훈 하겠습니다.
7: 자, 12번.
6: 큰일 났네. 어, 신승훈밖에 안 하면 노랑이랑 또 걸리면 안 되는데 나 미치겠다. 아, 이런 악의 순환이.
5: 제가 선택권의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남은 가수들이 다 그 아이돌밖에 없고요. 신승훈 씨가 하나 딱 티오가 남았어요.
6: 아, 이 산옥이랑 붙기 싫은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네, 신승훈으로 하겠습니다. 네.
9: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서는 다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각각 있으신가요?
5: 비장의 무기라고 하면 제가 지금 평생 안 하던 짓을 오늘 한번 해요.
6: 오!
5: 예,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아주 온통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거든요.
10: 뭘까?
5: 춤 아닐까?
11: 뭐 지금 준비했는데
10: 과연 어떤 짓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저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때는 경쾌한 곡을 해가지고 3라운드 때는 조금 여러분들의 감동을 쏙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네, 친한 거랑 그런 거랑 떠나서 아, 이제는 승부는 승부거든요. 마지막으로 가고 한 말씀씩.
1: 언니, 친정 사정 좀 봐. 언니 친정 사정 너무 안 보더라. 무대는 이제 내가 지킬게. 안녕.
10: 아, 지난번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근데 이제는 친정 사정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냐?
5: 네, 그것도 그건데 이 언니가 20년 무면 생활을 정말 이 무대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야 되거든. 언니 좀 봐줘라. 어, 네가 먼저 좀 집에 좀 가라. 아, 어, 언니가 따라서 갈게. 아, 언니 이제 마지막이 나이.
11: 언니 이제 마지막이 나이.
6: 아, 마지막이 나이.

0: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남편 간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2: 첫 방송이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1: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우리 딸들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3: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남편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대를 나오기까지 남편이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조선 팝스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0: 브라보.
1: 와.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아니, 노래를 딱 끝났는데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신영희 선생님도 정면으로 보이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좀 이렇게 별로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별을 눌러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아,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2: 김민찬옥 씨는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3: 아유, 울지 마, 울지 마.
4: 그게

사실 이제 판소리가 저희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이잖아요. 그 시대의 상을 담은 소리 공부를 하면서 아,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구나.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오늘 뭐 전통 판소리를 보여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심청가 중에 곽씨 부인 이 죽고 나서 부르는 그런 심봉사의 그런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감동.

0: 감동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울 일이 아닌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네. 참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이 테크닉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정서가 예,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서 이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실 듣다가 저도 좀 울었거든요. 근데 정말 먹먹한 그런 여운이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 제가 한국 무용을 전공했잖아요. 한국 전통춤 중에 살풀이가 있는데 오늘 김산옥 씨의 무대는 남편에게 바치는 소리로 전하는 살풀이를 보는 것 같은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4: 저는 그 아까 해금 소리 있잖아요.
5: 예.
4: 깽 하고 여는 소리가
6: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4: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리는 그 문 열리는 소리 있잖아요.
5: 아, 문 열리는 소리, 문 열리는
4: 문을
5: 소리.
4: 열고 제 가슴 속에 우리 산옥 씨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제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어요.
5: 그 해금 소리와 산옥 씨의 네네. 음색과 함께 마음이 열렸군요.
2: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무대들은 각자 느끼는 호흡들이 다 달랐거든요. 좋았던 부분도 달랐고 느끼는 감정들을 조금씩 달랐었는데 산옥 씨가 노래하신 이 공간이 우리가 모두 같은 속도로 호흡하고 느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이제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는데 산옥 씨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제외하고도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5: 네.
2: 싶습니다.
5: 예. 자, 김산옥 씨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근데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
7: 잘해요.
1: 노래를 있고. 너무 잘해요.
7: 차분하게.
1: 네.
8: 솔직히 산옥의 노래 실력이 어마무시해서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9: 난타? 저런 퓨전 발상이 난 너무 신기해.
10: 파이팅!
9: 화이팅!
5: 화이팅!
10: 화이팅!
11: 화이팅!
8: 아, 신승훈 씨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 미래 향해 월월 날아봐. 왠지 지금의 제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했고 가사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봐 뭐 꿈을 향해서 아직 늦지 않았어 막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 노래구나 조선 판사타에서 부르면서 나의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 더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5: 홍주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와,
1: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홍주 씨는 몇 개의 별을 받을까요?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칼을 갈았더구만요. 저 무대 보고 와, 내 생각했어요. 아, 너무 잘해갖고요. 아니, 무대가 너무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3: 희망사항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요. 한 13표까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예.
1: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4: 앞에 약간 뭐 비유하자면요,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앞에는 조금 이제 약간 안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막판에 홈런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와,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그냥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5: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저분은 파워하고 호흡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베스트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아까 조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트로 쪽 앞쪽에서 정리가 좀 너무 덜 되어 있었다는 아쉬움이 좀 컸고, 또 다른
6: 눈물 흘린 언젠가. 저도 김정민 선배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파트 부분에서 이 세타령이 나왔을 때 참 아, 이 홀홀 나는 그 느낌으로서의 그 정서 매쉬업을 너무 잘하셨구나 했지만, 그 소리의 정말 성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톤, 그리고 그 농음,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으시다 보니까 제가 손을 올렸다가 너무 아쉽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7: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쉬지 말고 그 좀 못 갖고 소리에 열중해가지고 소리 안 하다니까 울렁증이 생긴 거예요. 울렁증. 이걸 빨리 없애면은 그 좋은 못 갖고 기가 막힌 뒤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1: 그래요. 너무 갖고 있는 거 자체가 훌륭한데 네. 참 아쉽다 아쉽다 매번 네, 말씀을 하셨어요. 싹쓸이판 신승훈을 선택한

0: 김산옥 씨는 올스타,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산호가 육중한 언니를 뚫고 나간 산옥이 아무래도 언니를 뚫고 나갈 정도면 네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언니 목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 꿈을 이루고 모든 걸 다 이뤘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2: 아 언니, 나는 진짜 조선 판스타 하면서 언니를 만났다는 게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진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해.
0: 제1대 조선 판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빅매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입니다. 200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 걸그룹으로 미국까지 진출해 열풍을 이끌었죠.
3: 신나겠다, 신나겠어.
0: 원더걸스를 선택한 도전자
3: 누구지?
0: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야.
4: 잘 어울린다.
5: 아, 이 친구 아이돌 노래하면 잘하잖아.

0: 의상은 약간 삼바 춤 출 것 네, 같은
1: 살사 막 이런 느낌.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이죠. 뮤르. 야, 아이고. 예.
3: 여기도
4: 세. 네 분 자체가 원더걸스 아니야?
0: 그러니까 이렇게 한팀 같아. 한팀 같지 않아? 어, 진짜 원더걸스인데?
5: 어, 또 무대를 또 찢으려고.
6: 자, 이제 정말 그 만만치 않은 팀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무대인 것 같은데요. 서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7: 처음에 선택이 이렇게 됐을 때, 매칭이 됐을 때 되게 긴장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4: 왜 무서운 거야?
8: 언니는 지금 너무 무섭게 입고 있었고 하시네요.
2: 뭐 오늘 또 의상도 약간 또 무서운 언니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8: 저랑 팀 같아요. 저랑 팀 같아요.
7: 그래서 제가 진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만의 매력을 많이 어필하자라는 생각으로.
2: 진짜 어떤 각오로?
9: 아무래도 좀 잘하는 소리꾼과 겨루게 돼가지고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뮤르의 색깔을 잘 담으면서 원더걸스도 살리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 네. 자, 두 분 서로에게 눈 바라보고.
0: 눈 바라보고, 어 무서워.
2: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하은 씨가 먼저.
7: 최선을 다해서. 제가 멋진 목소리로 저는 악기가 필요 없어요. 아~
4: 도발 도발.
8: 소리가 오네.
7: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뮤르의 저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준비해 주시죠.
4: 야, 기대되는데?
0: 하은이 먼저 하는 거야?

가여운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최순희 선생님이시고요. 정정여제 판소리 명예보유자 하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이어받아서 인간문화재가 되신 모보경 선생님이십니다.

0: 작년에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엄마가 공연을 하시거나 제가 공연을 할 때 보러 오지를 못하시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TV 말고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1: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붙여놔.
1: It's a love shot. 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3: 네, 저는 원더걸스의 Like This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라틴입니다. 이런 실험적인 무대들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국악이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이번에는 진짜 오로지 저만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4: 여유가 있어, 여유 있어.
5: 하은이 자신감이 있네 지금?

0: 아, 좋겠다.
1: 희망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네. 김하은 씨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가 됐습니다. 와.
2: 저는 음악을 하은 씨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뭐지? 이 느낌 뭐지? 이건 무슨 장 김하은이 장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목소리가 정말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아요. 아, 저 너무 사랑 어떡하지? 네 살 차이, 저희 궁합도 안 보는 네 살 차이여서 언니 필요하시면 연락을. 예. 너무 잘 봤습니다. 네.
4: 예. 감사합니다.
5: 지금은 이제 살살을 선택을 하셔서 원더걸스 노래 변곡을 하신 다음에 소리까지 넣으셨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디서 볼 수가 없는 그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대로 김하은 씨랑 중남미 투어를 하고 싶어요. 진짜 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 보러 올 것 같아요.
6: 우리 그 저기 김하은 씨 약간 열대과일 창법. 네. 마치 진짜 열대과일을 진짜 맛보는 것처럼.
3: 저도 진짜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처음 먹어보는 열대과일 착즙 주스 같은 거예요. 되게 흔치 않은 거여서 이게 낯설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맛나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하은 씨가 되게 대량 생산됐으면 좋겠다. 아. 예. 네.
7: 하은아. 참 겁이 없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잘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소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 판소리를이.
8: 네.
1: 그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리듬, 그러니까 장단의 음악이거든요. 장단에 따라서 붙임새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노래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참 이 어려운 리듬이잖아요. 어려운 리듬을 이렇게 정말 겁 없이 과감히 하신 게 저는 정말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 감사합니다.
1: 아주 극찬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9: 그냥 흘러 음악이
10: 너무 목소리가 진짜 너무
9: 그냥 음악이 딱 보면 스웩 있어.
10: 맞아요.
11: 와 미루 부담되겠다 어떡해.
12: 완전 잘했어.
13: 너무 잘해서 그냥 너무 잘하려고 욕심 부리면 오히려 우리 무대가 망칠 수 있고 그냥 내려놓고 정말 이 무대를 즐겨서 그냥 좋은 무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 자, 이어서 뮤루의 반격이 이어질 텐데요. 뮤루는 매번 올스타를 받아왔던 팀이기도 합니다.
14: 계속 올스타.
11: 그랬네.
1: 그동안의 올스타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올스타가 필요한 시점은 지금이네요.
13: 아 근데 그냥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올스타를 받으셔서 그냥 저희는 재밌게 놀면 오히려 좋은 무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서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좋아.
0: 저희 뮤르가 원더걸스를 선택을 해서 소하시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뮤르의 핫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핫에 선정을 했는데요. 뮤르와 함께 핫한 무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2: 무대에서 소핫 매운맛을 보여드릴게요.
3: 내가 떨려.
1: 가자.

so cool. 난 너무 멋져. I so so so hot, hot, so.

0: 재즈.
1: 아, 언니.
2: 아, 진짜 멋있다.

꽃처럼 핫한 뮤르가 세상에 온갖 꽃을 가지고 꽃노래를 부르는디. 꽃이로구나. 꽃이로구나. 수박꽃, 벚꽃, 달미꽃, 질레.

0: 해결을. 아, 진짜. 유루! 유루! 유루! 유루!
1: 장난 아니야.
2: 너무 잘하니까 짜증난다.
0: 유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 자, 갑시다.
0: 별을!
4: 아, 위로 얼마나 떨릴까.
0: 눌러주세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르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시립무용단 유봉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나아가 활기를 되찾고자 인천 시립무용단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꽃피는 5월이면 춤축제를 통해서 춤의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춤추는 도시 인천을 올해는 현장에서 벗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오늘 선보일 공연은 전통춤의 멋과 맛을 알리는 우리춤 조각부입니다. 한국춤의 백미를 객석이 아닌 온라인과 중계방송을 통해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 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춤추는 도시 인천 IMDT 큐레이션 우리춤 조각부 막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태평무입니다. 태평무는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왕비 또는 왕의 복식을 갖추고 춥니다. 아이러니하게

무속 장단에 발빠른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38년 한성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춤은 지금에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발빠른 디딤에 그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춤 사위는 왕실의 근원함과 그 기품을 표현한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아하고 단아한 한용숙리의 태평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초립동입니다. 1930년대 이후 근대 무용가인 최승희에 의해 만들어진 이 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린 아이의 표정 연출이 춤 전반적으로 걸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유연성과 순발력을 통해서 어린 아이다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보실 작품은 진주 교방국거리입니다. 진주 교방청에서 내려오는 기녀의 예혼이 담긴 춤입니다. 9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놀이춤의 하나입니다. 한국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 흥, 머태를 고루 지니고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끈끈하고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느낌이 있으며 정중동의 감칠맛 나는 춤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무입니다. 불교의 색채가 강한 이 춤은 정중동, 동중정의 정수로 잘 표현되어 있으며 민속 무용 중에 예술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얀 장삼을 입고 머리에는 고깔을 쓰고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거치고 춤을 춥니다. 북을 향해 관객을 등진다는 점과 머리에 고깔을 써서 얼굴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예술 본연의 내면적인 춤이며 자아성찰하는 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빛깔의 우리 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상하신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춤은 즉흥 신화의입니다. 우리 춤의 가장 큰 특징은 즉흥성과 신명이 있습니다. 흥이 겨우면 어깨를 들썩이면서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춤을 추곤 하죠. 이런 특성

특성인 즉흥성과 신명을 가지고 신하위 가락에 춤 한 자락 얹어서 추는 춤입니다. 신명나는 즉흥 신하위 곧 감상하시겠습니다. 불교 의식 무용에서 사용되는 범패를 가지고 추는 무용을 작법이라 합니다. 작법은 나비춤, 바라춤, 법고, 타주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춤은 사다라니 바라입니다. 양손에 바라를 들고 활달한 동작으로 전진 후퇴와 회전을 하면서 추는 춤입니다. 그 춤은 불가에서는 모든 악기를 물리치고 도량을 청정하게 하며 마음을 정화하려는 뜻에서 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작품은 살풀이 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춤입니다. 이 춤은 살풀이 춤 중에서 내재된 감정 표현을 몸짓의 극대화와 감정의 절제를 절묘하게 이룬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빛깔의 우리 고운 춤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춤은 일명 선비춤, 한량무입니다.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기계가 느껴지는 춤입니다. 시를 상상하며 써 내려가는 듯한 이 춤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춤은 설장구입니다. 농악 판굿의 마지막 마당인 구정놀이에서 개인의 장구놀이를 설장구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구정놀이에서 제대로 이 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개인의 역량과 멋을 한껏 펼치는 부분을 솔로춤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구성의 치밀함과 정돈된 가락은 사물놀이와 견주어도 될 만큼 흥겨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상 아홉 가지 빛깔의 우리 춤을 선보였습니다. 춤추는 도시 인천 온라인 프로그램인 우리춤 조각보를 통해서 전통춤에 깊이 있는 멋과 향을 한껏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과 앞으로 인천 시립무용단은 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춤으로 위로받고 따뜻한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2: 이 생각에 서로 오는 밤만 길더라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5: 업고 놀자
6: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7: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8: 둘 다

지푸른 산이 마을을 에워싼 이곳은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반촌 양동마을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마을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을 포함한 양반가옥과 초가 160호가 모여 있습니다.

양동마을 가장 안쪽인 안골에 자리한 서백당은 조선 전기의 학자이며 문신인 손중돈과 그의 외손인 이연적이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서백당은 우리나라 종갓집 중 규모와 격식을 갖춘 대가옥입니다. 하루에 참을 인자를 100번 쓴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서백당. 이곳 서백당의 산실청은 새 현인이 태어날 것이란 풍수의 예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조선의 문신이자 청백리 손중돈과 성리학을 정립한 이연적이 바로 그 두 현인인데요. 남은 한 사람의 현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고향을 지키며 살던 양반들이 모여 자주 즐기던 문화 중 하나가 시조의 곡을 붙여 부른 가곡입니다. 가곡은 언제부터 불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1400년대 이전부터 오늘날의 가곡과 같은 형식의 노래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곡의 아름다움은 정제된 시어의 모음을 길게 연장하며 완성되는 세련미와 절제된 감정 표현과 호흡인데요. 이로 인한 긴장과 이완의 적절한 조화가 가곡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관가정은 조선 중종 때 이조 판사를 지낸 손중돈이 고향 양동마을로 돌아와 지은 집입니다. 곡식을 심어 자라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손과 후진을 양성하겠다는 관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택이라고 하는군요. 관가정의 안마당은 안채 대문을 통과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동네 아이들을 비롯해 온 동네 사람들에게 관가정 마당을 내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첨당은 조선시대 성리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이연적 선생 종가의 일부로 조선 중기에 세운 건물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무첨당의 무첨은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벽에는 대원군이 집권하기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쓴 글씨인 좌해 금서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요. 영남 지역의 선비는 풍류와 높은 학문을 지녔다는 뜻이랍니다.

조선시대의 올곧은 선비정신은 심수정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수정은 이연과를 추모해 1560년 여강 이씨 후손들이 지은 정자인데요. 이연과리 경상도 지역의 철방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주민들이 송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조선의 문인학으로도 알려져 있는 가곡에서 그 옛날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을 만납니다.

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삶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며 올곧은 선비정신을 노래 속에 담은 가곡 역시 긴 세월을 거슬러 우리 곁에 맴돕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능라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판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보는지 허허이

0: 차소의기집 주는도 문인 진놈이라 허여나 현천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넓은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소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0: 상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구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구령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하게 그 죽냐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가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2: 눈이 올라 비가 올라
1: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2: 서서

0: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1: 이 밥에 고기 반찬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박수 장마 질러 안서상 가문구리 방모여 든다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구비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굿판이 펼쳐집니다.
1: 서왕님을 굽이굽이 99굽이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관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단오제 꽃은 바로 단오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에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국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법고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불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태평문은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악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집니다.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연하대 합설문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학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학의 탈을 쓰고 추는 학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학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화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예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만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덕이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아, 또 맛있네. 웃음 나는 줄 아는가 봐. 아이고.

밀양 백중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중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북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이기려마. 아, 그래 못 이긴다.
1: 아, 그 돈땡기라.
0: 이기려라.
2: 돈땡기라. 돈땡기라.
3: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

0: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상감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 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 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 근심 다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돌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나도와 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때가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심지어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근데 야,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지만 못하고 죽어요, 사람은 다. 바람처럼 뭔가 얘기할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1: 살는 날까지는 한이 있지, 어찌 없겠어요. 세상이나 뜨면 한이 없지.
0: 슬프지만 슬픈 게 슬프지 않게
2: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다.
3: 굿은 말 그대로 그냥 굿인 거예요. 좋아도 굿, 슬퍼도 굿.
0: 저는 여전히 굿쟁이에요, 그냥.

진도가 이런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 예술을 제대로 보려면 진도로 가라. 95년도 그때 우연히 진도 음악에 좀 빠져갖고 한 3년 공부하러 온 것이 이렇게 30년 발목을 잡았습니다.

0: 제가 어릴 때도 우리 할머니께서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굿을 많이 했어. 그 소리하는 모습이나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볼 때 어릴 때도 뭔가 이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굿을 하면 일어났으니까 그런 정도로 굿에 미쳐 있었지.
1: 남석이 동생이 이 전화기 보고 깜짝 놀라서 사방에 연락을 하는 게 1300명이 넘어 전화가. 그 동생이 아주 오지랖이 넓어 남의 봉사를 잘해줘. 지금 굉장히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예요.
0: 여기 분들은 돌아가시면 씻겠어? 오늘 안 씻긴디야? 이렇게 물어. 그게 이분들의 말이야. 당연히 100% 씻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2: 장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시신은 실은 안치실 냉장실에가 있고 빈소 앞에서 영전 앞에서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3: 자, 지금부터 우리 정 씨 오라버니 식김을 할 건데 만약에 조문하러 오신 분들 있으면 저희들 개의치 마시고 조문하십시오.

시킨다는 건 정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있었던 건 다 없었던 걸로 해. 이게 마지막 다 씻겨내는 의식이 씻긴 구지라고. 여기서 12시까지 해주고 또 새벽에 저 집에 가서 해주고. 그걸 또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라면 타 지역 단골들도 불러.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0: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우울한 상태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였는데 묘하게 이제 내려오는 길부터 정말 아름답고 여기 왔더니 그때 가을인데 억새풀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묘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심정적인 그런 상태로 진도를 오게 됐죠. 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양쪽에 차가 쭉 서 있다 그러면 제가 가다가 시동을 꺼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징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그 징소리 따라서 들어가서 시킨 곳을 볼 수가 있었어요.
1: 어느 정도였다 할까? 외부에서 진도에 무작정 이렇게 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킨 곳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삼박하는 동안에 그 하루는 어디선가 시킨 곳을 해요.
0: 그때는 계속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급속도로 이 20년 사이에 정말 이게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0: 내가 27부터 맞았어. 27부터. 날마다 아프기도 증하고 이제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찌게 할까 그러고 진도 보살들은 다 찾아댕겼어. 그래도 암도 못 맞췄어. 또 해남, 서울
1: 합심하고 접습니다.
0: 안 가본 데 없어.
1: 여쭈면 신령입니다. 자중하시고 진정하시고.
2: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저거 어디서 경산도서 왔다는데 그 보살한테 좀 가봐라 그래서 그거를 관계는
2: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이 문디 가서 쇠빠지면 진자고 진자 왔냐고 그래서 왔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한 게 기분 나쁘더 마. 신이 다 와갖고 있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그러고 있었냐고. 조상이 오시면 텔레비 이렇게 화면 지나다가 살짝살짝 비춰요. 아파서 온 사람은 그쪽이 아프고 저쪽이 아프고 아픔 쳐져걸래 내 몸으로 지기가 와버려요. 그런 게 알고 약 먹고 죽은 사람은 약 냄새가 펄펄 나고 물이 안 넘어가고. 때는 남자가 많았었네. 응?
3: 아 그래요?
0: 응.
3: 어떻게 나오나요?
0: 응. 남자를 셋을 봤네.
3: 셋이요?
0: 응. 좋았든지 나빴든지 남자를 셋을 만났다 이 말이요.
3: 셋을 만났다?
0: 응. 그런 적 있어 없어?
3: 태명이요?
0: 응. 사귀었다 그 말이야.
3: 아. 응. 글쎄요.
0: 몰라?
3: 예.
0: 이거 이거 큰 줄 있고 작은 줄 있지. 선이 삼형제인데 이것은 아기를 낳으면 없어져 버려. 죽어뿐다 그 말이야. 못 키워. 두 개 밖에 못 키워. 내가 한참 때는 그 1년 통계를 해보면 다 쓰고 저금 통장에 들어간 돈이 한 2억씩 들어갔어. 직접 자면은 밭 한나 야단마리를 사고 넌 단마지기를 사고 그랬어요. 아침 많이 안 먹은 게 약 먹으려는 게 먹는 거야. 혼자 부다고 누를 때 외롭고 불 안 쓰지 않고 있으면 혼자 누르려면 외롭고 그런 참 많으지. 우리 애기들도 있고 일은 해야 되고 깝깝한 게 죽어보려고 안 보면 대긋대긋하고 죽어보려고 방죽 세 번 들어갔어. 눈을 안 뜨고 그 깔아앉지 앉아보면 될 거인데 눈을 떠보면 그 얼굴이가 내 얼굴이 물에가 비친 우리 애기들 얼굴이더라고. 그래갖고 못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도 다 잘 되고 큰 집도 작은 집도 다 잘 풀려서 다 잘 살아.

0: 그런 때만 해도 이 굿굿이 엄청 많이 할 때 시기예요. 보통 약간 7~8시간을 가요, 굿판을. 그러다 보면 날 셀 때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1: 병마가 있을 때나 또는 그 집안에 큰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때 전부가 이제 그 굿을 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가 전부 신으로 이렇게 그 처리가 되죠.
2: 진도는 섬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작은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진도만의 어떤 문화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3: 자연환경이죠. 풍요로운 어떤 농사가 가능하고 또 남는 인연
4: 재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술을 좀 더 향유하고 판매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1: 1909년에 안건 견훤이 벼파 앞에서 전쟁을 했고 또 1270년에 삼별초가 강원도에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여목연합군하고 삼별초군하고 그걸 쭉 퇴치하면서 전쟁을 치렀고 또 명량 대첩을 또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동학 때도 마지막 격전지로 해가지고 진도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진도는 그야말로 전쟁, 모든 전쟁을 다 겪은 섬이에요. 진도는 항상 죽음이 옆에 있는 그런 그 속에서 주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하고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항상 고민을 했으려고 보지요.
3: 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걸 이제 조금 더 예술로서 향유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진도의 DNA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5: 진도는 그런 기반들이 예전에 그랬어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6: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님이시죠. 박덕인 할아버님 계시고요. 그때가 1800년이거든요. 1800년도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문헌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50년으로 봤을 때 제가 5대째라고 봐야죠.
7: 원래 얘기를 박물관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집이에요, 이 집이. 진도식 김굿의 어떤 막 그 의미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와서 그냥 우리가 인사 올리는 곳이에요. 사진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셨고, 아버님이 또 쓰셨던 무구들, 무구들 중에 중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항상. 이 징은 박병희 선생님이 제일 사랑했던 징이고 또 우리 할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징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번 누가 이거를 팔라하더라고. 이거는 파는 징이 아니잖아요. 뭐 가격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근데 지금도 보고 있으면 항상 이 앞에서 경외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연장에서 공연돼 보면 사람들이 다 이 징 소리를 한번 들으면 또 듣고 싶다고 그래요.
6: 피하고 싶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보고 자랐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온 거죠. 갑자기 한꺼번에 확 멋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습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쌓여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만세여이 제2의 박병천으로서 제가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책임감이 무겁죠, 당연히 그거는.
4: 어디가?
8: 선생님 공연 보러 가.
4: 어디로?
9: 전류요. 하고.
4: 어디 절?
8: 양정호 씨 어디 가세요 지금?
9: 선생님 이제 오산에 오셨어요.
10: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물놀이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냥 농학하시는 선생님인 줄 알고 만나 뵀었는데 자꾸 이상한 과락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푹 빠졌죠. 저 감우학이 아주 멋있고 독특한데라고만 생각을 했지 제가 그거를 하고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6: 2000년 즈음이라고 봐야 돼요. 커서 만났을 때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뭐 소꿉놀이 친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톰과 제리였어요. 서로 싸웠고 나는 뭐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오빠 동생 같은 그 그냥 톰과 제리 같은 그런 관계로 있다가 묘하게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11: 여러분들 연희과야. 연희과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 아무리 엄숙할라이도 엄숙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뭔가 캐릭터화 해야 돼.
12: 네.
13: 예.
12: 네.
11: 이해 갔어?
12: 네.
11: 좀 밝게 하자.
6: 박병희 선생님께서 실은 중매서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0: 인연이 되는구나. 잠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이게 둘이 살 수밖에 이제 없는 운명이 된 거지 이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단은 부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뭐.
1: 일도 안 들어오고 내가 더 아프고 이제 산에를 가자고 마음을 참으라니 못 둬.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오늘 산에 가자고 그런 거이다 그러고

0: 신령들 모시고 사는 것이 무서워. 새로 산다고 안 하겠어. 나는 매듭 하나 풀고 잡다면 인간 못 산 거. 못 산 거 그 고장 풀면서 갔어. 한이겨서. 근데 아무리 풀어도 안 풀어지대 그거는.
1: 야. 일이 세 개가 들어오는데 조금 복잡한 일이고 네 개 다섯 개가 들어오고 다 안심하고 자중해서 다 오늘 잘 왔구나 그래야. 그래. 호호 이놈.
0: 보호살들은 저머리에서 내가 저머리에서 구설하게 되면 날짜를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단골에 가는 자리를 못 가요. 어찌 못 가 전만 해주는 거예요.
2: 전문 잼쟁이한테 하고 구순 구쟁이한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도 말이거든요. 전바지는 전만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은 점을 보고 뭐 어떤 몸에 강신이 내려서 신이 내려서 어떤 뭐 점을 보고 뭐 어떤 뭐 행위를 하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진도에서의 단골은 지극히 학습적인 무당이에요. 집안 대대로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어받아 오는 그런 과정, 그런 집안만 쓸 수 있는 무게의 이름이에요.
3: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가 있으면 우리가 나 이 집 단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집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 우리 집 단골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신뢰가 형성된 관계. 단골은 우리 집에 밥 숟가락 다 알고 몇 개인지 알고 모든 가족의 생일 다 알고 어떤 과정으로 커왔는지 다 아는 분이시라고 해요. 나의 개인 주치의가 있는 그런 셈이죠.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리해주는 분. 그런 분이 오셔서 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감정이 담긴 거죠. 감정으로 이걸 쓰다듬는 그런 과정을 겪고요.
4: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지막 단골의 자손들인데 애기들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0: 그 신청 자리인데 왜 문을 잠가놨네요?
1: 예. 어제 뭐 하시려고?
0: 아니 사진 좀 찍으려고.
1: 온 한남 너무 집을 사진 찍는 거.
0: 여기 아주 역사가 있는 집이라 그러지.
1: 예?
0: 역사 있는 집이라. 마당이 이렇게 넓으니까 마당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어지간한 행사는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신청이 없어질 무렵에는 일반인들도 여기서 그 예능을 많이 배웠던 모양이에요.
2: 동아일보 1936년 1월 1일자 판에 진도 신청과 진도의 무녀들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 많을 때는 약 60가구 정도의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학습을 하고 연말을 하고 최신 정보 같은 거를 나누었던 그런 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신청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재인청.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부당 집안의 사람들이 성인 남녀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내기도 하고 공적으로 조직돼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인청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구어놓은 다양한 예술 전통들을 전승하고 또 파급시키고 전수활동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유명한 예인들은 그 당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되게 세습으로 그 예능을 이어갑니다. 무게는 무게끼리 결혼을 하면서 역시 예능에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요. 일종의 무게 네트워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단골판을 토대로 무업을 지속시켜 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됩니다.
0: 이 체육은 여기 있구나. 지금부터 현지소에서 1988년 진도 단골 조사를 할 때 초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단골한테 진도에 판이 몇 개나 있었는가 옛날에 그랬더니 한 80개 정도 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판을 전체를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세를 내줄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단골댁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2: 진도는 진도읍과 기타 7개면이 있는데 그 7개면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그 나누어서 그 단골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단골이 거주했던 지역으로부터 약 2km, 멀게는 6km 정도까지 자신의 그 관할권으로 많이 소유하셨던 분들이 뭐 600에서 800개의 그 세대를 관리를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뭐 적게는 한 150세대 이렇게 그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단골판은 절대적인 자기 관할 영역인데 특히 이제 그 영역이라는 의미는 구슬하는 사제로서의 권한을 침해받는 것은 이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 그 일종의 농사예요, 농사. 그런데 그 농사를 침범해갖고 자기들이 땡전에 한 푼 안 들인 사람들이 그거 와서 이제 또 돈을 벌어갖고 가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슬하는데 쫓아가서 이제 혼돈 내기도 하고.
0: 김예 씨는 단골판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주 강한 분이죠. 그런데 김예 씨가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중립이 와서 구슬했다. 이제 이 얘기가 들리거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주 그 벼르고 있다가 딱 둘이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김예 씨가 아주 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죠. 이 얘기가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은 쬐굴 것이다. 조심해라.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단골판이거든요.

0: 장구를 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접하기가 제일 쉬운 게 드럼이고 그러다 보니까 드럼을 시작하고 그랬어요.
1: 같이 젊어서부터 같이 우리 그룹 밴드를 했어요. 업소에서 진도에 유용업소 술집 처음에 생길 때 거기서 같이 4년 동안 같이 합주를 했어요. 밤에 야간 업소에서.
0: 그때다만 해도 이 국판을 다니는 사람들이 언어를 함부로 돼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외부로 나가서 이제 밴드를 하게

0: 된 동기가 또 그가 있었고 그때 나이가 27이야
1: 나 혜리
2: 미술이나 안 온다
1: 18일 날이요?
2: 장지원이가
1: 아 지원이? 왜 18일 날 뭐 한대요?
2: 뭐 아 모르겠네 몰라 18일 날 공연 일죠
3: 지원이하고 소영이하고 하나씩 매개봐 할게요
1: 이렇게 하면 돼

0: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진도를 봤는데 80년 때 그것이 그 진도 씻긴 곳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면 아마 전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전수생으로 돌아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1: 지금 박병원 선생님이라고 한 분 살아계시는데 형님하고 내가 그 30년 같이 급발을 다녔는데 지금도 형님은 급발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안 해요. 생로병사를 다 담당한 사람들이죠. 참 보기 드문 직업이죠. 근데 그분들이 무지무지 홀대를 받았다는 거. 그 무시를 당해도 이 음악이 지금까지 있어왔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돼.
2: 만년 자가요. 집에 차 있어도 차 안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이제 밀어줘야 돼요 이것도. 자 들어가세요.
3: 단골레 새끼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단골레 새끼. 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굿쟁이 그러면 다 무당이라고 하고 좀 이상하게 봤단 말이에요.
4: 아버님이 그 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당신도 그 단골레 자식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뭐 복싱도 하시고 누구 패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당신이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했대요. 그냥 어린 마음에 반항심에 하셨겠지.
5: 처음에 조사를 할 때 1970년 중반 이런 때까지만 해도 단골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못했어요. 심지어 단자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6: 미신이고 비과학이고 한다라는 온갖 편견의 굴레를 다시 집어세워놓고 차별하고 천시하고 하대해온 기나긴 역사. 최고 예술가라고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그 불편한 시선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있으니 언제까지나 낙인 찍힌 좋은 글씨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가.
3: 근데 그렇게 천대시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단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버리는 거잖아요.
0: 보통 웬만한 사람은 카네기홀을 못 써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지금도 나는 그것이 가슴이 뿌듯하고 지금도 그 기쁨을 안 잊혀져요. 아, 내가 이걸 접하기 잘했구나.
7: 진도는 여자들이 대부분 다 해요. 밭을 많이 미죠, 밭. 아이고,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요. 노래를, 순도 노래로 부적을 삼고 살았지요. 밤마는 이 세상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8: 24살로

살리겠어. 그래갖고 내가 44이고 우리 큰딸은 24이고 그래갖고 다 못 산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하고 삽니다. 그 선생님 만나고는 그 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내가 배워주라고 얽매였죠, 선생님한테. 나는 선생님을 엄마로 삼고 그 함 선생님은 아버지로 삼고.

0: 애호 담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애호 담는 그 사설을. 우리 선생님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구다는 것이 재밌고 아무튼 좋아요. 선생님 그 머시로 해서.
1: 아, 여기가 예. 최경래 선생님, 예. 최민천 선생님께서 사시던 예. 네, 집이네요. 예. 아, 예. 아드님이 현재 살고 예, 있다고?
0: 예. 어, 예. 선생님, 예, 맞습니다. 어미. 예. 내가 사다 준꽃 죽여버렸구만. 예? 선생님, 조금 담았습니다.
2: 나 짜장면 먹고 잡는데 짜장면 시켜다 먹을까?
3: 짜장면?
2: 예. 시켜다 뭐, 먹을까요?
3: 뭐 때문에?
2: 선생님 잡수 나오면 시키려고 그러지. 잡술 거이죠?
3: 나는 못 잡술게.
0: 절대 안 할란다. 안 하실란다 합니다. 돌아가실 무릎에 댄 게 우리가 이렇게 시국이 이렇게 말하자들면 이런 그 멋이 단골래 그런 걸 안 따질 줄 알았으면 큰딸을 지킬 텐데 우리 큰딸이 너무 고상하게 짜놨다고 하더라고요.

0: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나다. 너희들 세상은 너희들 세상 살고 나는 내 세상 산다. 그래, 그래갖고 살았어요.
1: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한국과 일본의 영적세계, 사후세계, 유령, 귀신 등에 관한 이제 관심이었어요. 가장 많은 세습무계에 대한 자료와 세습무당의 뭐 후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진도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상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 풀네임, 전체 성함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김은 동그라미, 김 동그라미 석, 이런 식으로 성씨만 있고 분명히 세습무계예요. 세습무계인데 당신은 절대로 나는 단골래 출신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거품을 물면서 부정을 해요. 이게 지금 진도 세습무계의 현실이거든요.

0: 성우신데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어. 그래서 준비를 안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시고 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사손들하고도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마누라고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냥 대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려.
1: 세습무에서도 강신무적인 한 가지는 있어요. 가족이 원할 때는 신대라는 걸 잡히게 만들어요. 그걸 신의대라고 그래요. 그거를 몇 가닥을 모아서 잡게 만듭니다. 이 신대를 통해서 신이 강신이 될 수 있게끔 불러들이는 의식이 있어요. 청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2: 제일 실하고 깨끗한 것만 골라요.
1: 제가 지금까지 구술해 보면서 가족들 중에 분명히 한 분에게는 꼭 내립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가족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0: 그냥 붓을 하면서 고가 안 풀려? 저 고가 왜 안 풀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해서 결국은 고를 풀거든요. 근데 강신무들은 고가 안 풀리면 뭐가 맺혀 있다는 걸 알더라고. 아버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딱 한 번만 신이 내려온다면 딱 한 번만 내가 받아보고 싶다. 정말 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만 나한테 내린다면 내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진짜 딱 한 번만 그런 기운이 왔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붓을 할 때 한 번만 나한테 내리십시오 하고 정말 뛰어본 적도 있어요. 안 내리더라고. 안 내리더라고.
1: 태순보는 노래가락으로 표현하시는 방법이니까 저희하고 구판에서도 많이 다르죠. 저희는 이제 신령님 실리는 대로 하는 무당들이고 망제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먹고 싶은 것도 저희 몸을 빌려서 먹고 놀다 가시는 거로 저는 봐요.
0: 예전에는 말 그대로 강신무들이 살짝 하대를 받았대요. 세순무들은 구슬하고 집안 대대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 배워서 그러니까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고 장단을 알고 춤을 추기 때문에 춤이 예쁠 수밖에 없고
2: 굿판 자체가 달라. 그건 뭐냐면 세순무들 단골들은 전형적인 음악이 있고 제도권에서 공부했잖아. 보살 무당들은 신의 말인 게 즉흥적이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좀 이상하게 보는 거지.
0: 지금은 저희 같이 세순무들이 거의 힘이 없어요. 지금은 세순무들이 거의 살 자리도 없어졌고 시킨 곳 그러면 야 그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 무속 그런 거 싫어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1: 세순보는 그 가락 소리 이걸로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한풀이면 문화이라고 전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화의 거리가 별로 없어지고 이제 구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강신무인 저 또한 지금 청을 배우고 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공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3: 문화재 종목들은 매년 한 번씩 공개 발표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발표회를 평가를 해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보유자나 전수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잘못 돌아가는 것이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거죠.
4: 시킨 곳을 보는데 이 너골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넋종이를 가지고 그 후손 머리 위에도 올려놓고 지전으로 넋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넋이 지전으로 이제 따라 올라가서 이제 이별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안 보내드리고 꼭 붙잡고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느꼈고 그걸 시킨 곳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돌아가신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이별시켜주는 그런 장치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때 완전히 우리 어머니를 보내드렸거든요. 시킴 통해서 남의 시킴 곳으로.
3: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전수생이라든지 그런 전수생들을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연행에 참여시키는지
5: 나 숙여주려고? 아 미치겠네 참말로. 여기다 꽂아보라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도 상품권인데?
6: 아 진짜요?
5: 알았어. 아이 근데 석장 갖고 오냐 기왕 다섯 장 갖고 오냐.
4: 평소에 살아갈 때는 무의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쉽거든요. 그런데 굿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돌아가신 분과 나의 관계, 영혼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준다. 그런 점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다.

0: 처음에는 막 울고 슬퍼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같이 춤추거든요. 그럼 성공한 곳이에요.
1: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잔치예요. 그잖아요. 근데 진도분들은 독특한 이 장례 문화가 사람이 죽었다 해서 가서 아이고 아이고 울긴 울어요. 그지만은 마지막 보낼 때는 즐겁게 보내요.
2: 한번 해봅시다.
1: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기쁘지만 기쁘지 않게. 그게 식김이고 마지막 보내는 과정까지의 망자에 대한 예의다.

0: 1차적으로는 망자를 잘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부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죽음을 잊지 못하고 가족의 어떤 이별을 계속 아파하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로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굳이 앞당겨주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줘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걸 위해서 구술을 하는 겁니다.
1: 처음에 들고 나오게끔 하고
2: 대나무를 여기서 무대 뒤에서부터
1: 그렇지. 아니 여기서 무대 여기서
2: 내 따라와 나와도. 아니면 수현이가
1: 먼저 가야지.
2: 수현이를 앞세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돌면서
1: 그치? 그렇지. 편한 대로
2: 음악적인 뿌리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제가 이제 클래식 기반의 연주자지만 제 나름의 음악 세계를 이제 찾고 발전시키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한 큰 뿌리를 발견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죠.
3: 같이 축공적인 연주를 할 때 약간 대화하는 것만 똑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어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4: 서로 다른 색깔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이번에는 뭐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뭐 우리의 전통 악기, 거기에서 저희 뭐 목소리 이런 걸 가지고 콜라보를 한단 말이에요.
5: 옛날 거 지켜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이대로 묵혀 있으면 나만의 시킨 곳이지 결국은 이거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6: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뭐 앞에 산에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이 털을 또 일궈 놓으신 또 예수를 또 여기서 그만큼 활동하시고 여기서 또 뼈를 묻으신 분들 그 박씨 집안의 그 종갓집의 그 어르신들 오늘 날 받아서 시킨 날이에요.

제사상 올리고 오시는 손님들 접대할 거 해가지고 사서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조상님들도 자손의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0: 것이오.
1: 너도 묶여있고 나도 묶여있고. 아,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연결성이 서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풀고 가자는 겁니다.

굿이 이런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품어내고 울고 싶을 때 울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살을 풀어가는 겁니다. 참 지금껏 부모님도 그러셨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남을 위해서 잘 되라고 빌어주고는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굿을 해왔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만 조상님 고접 다 모셔놓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우리 조상 우리 정말 우리 잘 되라고 빌어주는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씻김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 말을 씻기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 자신 또 굿을 의뢰한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살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굿은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지죠. 다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 자리는 다 그렇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 눈물 속에서 모든 해 풀자, 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0: 이 세상 살면서 단골로서 나는 굿쟁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다 모든 걸 다 불사르고 다 불태워도 마지막에 그 불씨 하나로 남지 않을까.
1: 식인 굿이 다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새로운 의미로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2: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건강만 하면은 죽는 날까지 굿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3: 그래도 저 엄매가 보살 되어서 그래도 잘 산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0: 과연 저는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살아야죠.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오, 아, 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의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이제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무항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분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왕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화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죠.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종일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골에 그 독립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쵸.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얼마큼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2: 네. 다 지내셨죠? 네. 아까 옴니버스 느낌으로 맞아요.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능청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에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0: 맞아요, 맞아요.
2: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부청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아름답게 비치는
1: 그냥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호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호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죠? 아, 부끄러워? 태호 할 줄 아잖아. 태호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어 공연하는 게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호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도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귀엽습니다. 아.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뭔가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라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히 했죠. 되게 이거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순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순소리나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게 리듬이고 맞습니다.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되지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 네 번 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임을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P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축하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립경기대회
2: 여기 팔 뻗는 게 따다다 괜찮아 이거 괜찮아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2: 아, 내가 아 그래.
3: 씨.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인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뭐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앤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규명이 딱 하면은 앤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저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라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 춤 동작이 아니라 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평소 나의 선택이나 과거 행동에 자주 후회하는 편이신가요?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기회를 놓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 후회하는 모습은 우리 주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만 먹어놓고 뒤늦게 후회하는 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요. 후회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유감이 들 때 발생하는 감정이지만 그 자체로는 현재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고 행동해야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 올려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가 폐에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 올리고 손을 45도로 펴 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

꺼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아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같이 펴올리면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세워주고 팔은 45도,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은 세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45도로 밀어 올려봅니다. 발등 밀어내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흉추를 유연하게 하고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 올리고 손을 45도로 펴 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아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파르바르타나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 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아난타아사나와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아사나입니다. 아난타아사나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필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다섯. 좋습니다. 당길 수 있는 만큼만 당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양옆으로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에 강한 자극이 가는 만큼 복부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 배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삼각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이제 부르려고. 그리고 섣더냐 세상 사람 소문거리 그리 듣기 싫었는가. 자흥무력 세워먹을 것이 아니라 덕치만큼 꼬마 도령 모두 낯설이 그

대답을 하여 분이 나서 울었었네. 하도 그리 사정하여 한번 만나 주었더니 그날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아름다운 인사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